0: 오늘 오금 찬송가, 네, 오늘 주제 찬송가에서 다 감사드리세요까지 함께 또 마지막으로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또 나누고 왔습니다.
1: 네.
0: 네, 오늘 하면서 저희가 찬양이 흐르고 있는 동안, 네, 이제 교수님과 저의 합창을,
1: 그렇죠.
0: 네, 꽃봉오리 중창단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1: 너무 얇았다, 막 이렇게.
0: 그러니까요.
1: 조금
0: 아,
1: 부끄럽네요.
0: 네, 참 여러 가지로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자 오늘 어떠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 목사님부터 좀 네, 소감을 여쭙고 싶은데 아까 충분히 들은 것 같긴 하지만, 네 목사님 어떤 시간이셨나요?
2: 아, 늘올 때마다 기대보다 더큰 것을 받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1: 너무
2: 오늘 두분 목소리를
1: 감사합니다.
2: 통해서 오늘 이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얻어야 될 모든 에너지를 얻고 시작한다.
1: 정말
2: 네.
1: 감사한 일입니다.
2: 도파민, 엔돌핀, 뭐 다. 네.
1: 네. 그럴 수 있다면
2: 폭발한
1: 뭐,
2: 것 같습니다.
0: 그럼요.
1: 하은 PD님이랑 저 한번 희생해서 뭐이
0: 이게 한번
1: 정도인데.
0: 날리는 거야. 아무것도
1: 그럼요.
0: 아닙니다.
1: 그럼
2: 교수님 바이올린이
1: 괜찮습니다.
2: 너무 좋았는데
0: 네.
2: 바이올린 다 묻힌 것 같아요. 두분 목소리하고.
0: 근데 여기서 이제 정리해보면 우리
1: 네.
0: 목사님 음성 참 좋으셨고 우리 교수님 바이올린 너무 감동이었고 송은 선생님 반주 너무 멋졌는데 저는 이제 꽃봉오리 중창단이었다. 네.
1: 거기 저도 있습니다.
2: 처음 듣는 악기의 소리였어요. 네.
1: 신선하네요. 처음
0: 네.
1: 들었다니까 저는 또 괜히 반가운데요.
2: 처음 듣는.
0: 이렇게도 부끄러워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그만큼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1: 네.
0: 네, 교수님은 좀 어떤 시간이셨나요?
1: 오늘 새벽에 방송을 준비하느라고 일어났더니 우리 제자들 카톡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문자가 장문의 문자가 와 있었는데 한국에서 1차 예선을 치르고 외국으로 이제 콩쿠르를 보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나가서 시차 적응을 한뒤 끝나고 나서 저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냈는데 이런 점은 이랬고 저런 점은 저랬고 이래서 이랬어요. 그렇지만 대성통곡을 했어요.

0: 결과하고 상관없이 과정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물론 저는 제가 할수 있는 그런 위로를 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그 아이에게 좋은 자양분이 되어질 거라서 저는 너무나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좁은 등산로 가보셨을 거예요. 넓은 등산로가 아닙니다. 좁은 등산로는 한 사람만 줄을 서서 갈수 있는, 서로 오갈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것이라서 아이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 들고 나가는 가방의 무게를 아실 거예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사물함에 넣어두고 오는 것은 안 되는 걸까? 그런데 그 책이 아니라 오늘 가야 하는 영어학원, 수학학원, 수많은 학원들의 숙제가 매일매일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의 어깨는 정말 한없이 내려갈 만큼 무겁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 조금 늦어도 괜찮단다.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 아이에게 그 무거운 가방을 지우고서 그 등산로에 세워놓은 것은 아닌지, 아이는 숨에 턱이 차서 앞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계속 밀려오는 사람들한테서 밀려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멘델스존의 일과를 아까 잠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쯤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이 아이를 놓아두고 우리를 놓아두는 것이 맞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여러분께 나눠봅니다.
1: 네, 아멘, 맞습니다. 때로 그 아이가 사실 또 우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이의 책가방에 그 무게를 알아주는 부모가 있기에 그 아이가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이의 그 어깨에 얹어져 있는 그 먼지조차도 털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키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깨달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 오들들 6번님께서 문자를 좀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 이 문자 안에 하나 소개하고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추수 감사절에 악기로 연주 많이 했던 찬송가인데 맨델스존에게 아픔이 있었다는 건 모르고 그저 막연히 금수저 천재의 곡은 참 좋아 묵직하고 그랬는데 오늘 임소희 교수님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은혜이고 감사의 오감 찬송가 시간이었습니다.
1: 아멘. 아멘. 맞습니다. 우리 모든 내용을 준비해 주신 교수님과 또 누구보다 이 찬송가를 가장 이번 주에 많이 부르셨을 우리 곽춘민 목사님, 그리고 연주에 정말 많은 힘을 쓰셨을 전송은 선생님이 계셔서 저희가 이 찬송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오센워십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센워십은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감 찬송가 우리 강동 꿈의 교회 곽충민 목사님,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님, 그리고 반주의 전송은 선생님까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찬양까지 함께 하고 오셨습니다. 괜찮은 아침, 어느덧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면서 문득 생각난 말씀이 한 구절 있어서 이 말씀 나누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죠. 오늘도 그 사랑과 또 그 힘을 의지하며 평안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나가시는 하늘의 자존감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방송 가족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그 찬송가처럼 다 감사드리세.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방송 가족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제 여기서 물러갑니다. 끝곡으로 이계영의 감사하며 살리 올려드리면서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금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은 아침, 저는 김아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대운감리교회 이명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고난이라고 하면 각자가 해석하는 게 다르겠죠. 처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병든 몸을 인해서, 어떤 사람은 외면당함을 인해서, 어떤 사람은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부도를 맞이하면서 여러 모양이 있겠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음을 전제로 해서 보면, 요셉은 아브라함처럼 네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석한 것도 아니고 수동적으로 버림받았죠. 어떤 사람은 버림받아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길을 가죠. 믿음의 사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버림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떠나가는지, 어떠한 것이든지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운데서 진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석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해석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하면 해석의 능력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살아온 족적을 보니까 성경 말씀을 본 것이 전에는 이론이었고 공부였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절 한절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알아가게 됐는데 어떻게 알아가게 되냐면 체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가다 보니 아, 하나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고 그냥 지나갔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점점 더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말씀이 들려졌음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시스템화가 되는 거예요. 구조화가 되어서 생각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려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영광이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해송 능력을 새롭게 해주신다.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내가 볼 때 앞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그 약속 가운데 언약적 약속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게 주셨으니 그 말씀이 내게 언약이 되어서 들려줬던 언약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들었던 이야기들이 실제가 되어서 언약이라 말씀하시더니 이 언약의 말씀이 그냥 나를 설득시키기 위한 수식어인 줄 알았는데 말씀 속에 감춰진 약속을 캐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며 바라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됐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것이 내가 삶으로 체험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진 하나님의 약속이 전에는 교리로 믿었던 사람이 성경을 외고 공부를 했어도 내 밖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 안에서 내 간증이 될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며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약, 말씀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진지하게 자기 몫이 되어서 설명해도 모르고 설명하면 오해하고 그런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이해될 수 없는 사람들의 해석 능력, 믿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해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가진 자만이 아는 받은 자만이 아는 비밀을 간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신부에게 나누지 않을 것이 없는 신랑의 사랑이 그렇게 약속으로 여러분 속에 연그러져 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시련, 환란, 어려움이 온다. 그 어려움 속에서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서지고 나는 간 곳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일하실 것을 조금씩 조금씩 양파 껍데기 벗겨지듯이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뭐냐? 네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예수만이 길이야. 예수만이 믿음의 대상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던 말씀이 전에는 내가 예수 안에 가면 내 마음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강에 의해서 평화로울 것 같아. 그런데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나의 평강은 어디 간 거야? 난 예수를 지금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건가? 여러 갈등을 겪으면서 내가 원하는 종교적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환난이 오나 평강이 있고 고난이 오나 평강이 있고 버림받으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평강이 있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는 코스라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절망될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다. 누가 설득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만들어주신 양심을 통해서 이 사람은 참 의지가 고된 사람이야 변함이 없어. 이 사람이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평가를 받지만 주님이 안에 계셔서 아니 너는 지금만 보지 나는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봐. 그렇기 때문에 변질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아서 원망 없이 가면

시시비비 갈 것도 많지만 일비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야. 주님이 길을 알아채신 말씀이 전에는 해석하며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 길을 갑니다 하면서 가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의 나의 최고의 기업입니다 하면서 원망 시시비비 가리지 않냐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골을 향해서 갈 때 오늘이 해석되는 거야. 오늘 나는 사람들이 버림받았다고 평가를 할지 모르지만 아니 이것은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의 나를 새 그릇 만드시기 위해서. 요셉의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지금 나는 수렁에 빠뜨려서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지만 나는 마지막에 뭐야?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서 총리가 되게 하셔서 열국을 다스리는 권세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버림받는 이 현장을 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새 그릇 이 일을 위해서 가족들이 굶주림을 피해서 전전긍긍할 때에 피할 수 있는 도피처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버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버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 나를 새 그릇으로 준비시키셨다. 나를 이것을 위해서 사용하셨다. 해석이 다른 거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 안 하죠. 뭐라고 하냐? 미쳤대. 예수님이. 예수님도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려두고 호언장담했던 그들로 다 버리고 떠나죠. 그 길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이 속량됨으로써 사람이 잃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잃을 수 있는 은혜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그를 바라는 자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속량됨을 대신 사람이 볼땐 죽는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부활이 있었고 사람이 볼땐 버림받는 것만 있지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속성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거치대로 모양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고 거두고 하나님마저도 아들을 심고 영생을 거두게 하시는 문이 되셨으니 고난은 해석의 능력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해석은 다르다는 거예요. 해석의 능력에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죠. 근데 선악과를 먹어서 파괴됐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그 회복시켜 가는 것이 뭐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보는 것으로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들렸던 하나님 그렇게 보여줬던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그 들리고 보였던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고난을 통해서 회복을 하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 세상이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있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신 순간 말씀이 임하시는 순간 빛이 맺고 혼돈 가운데 질서가 잡혀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오셔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인데 그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그냥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할 수도 있으신 분이지만 참으로 인격적이시다.

맹세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는 부속품에 불과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어준 존재이기 때문에 들어준 존재로 나는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감정도 없고 이성도 없고 있지만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맡겨진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권한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너도 나와 함께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마실 수 있겠습니다. 뭔 뜻인지도 몰라. 모르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언제 아느냐. 고난을 통해서 매맞고 가르침을 찔림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며 순교의 길을 가면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분은 흑암 가운데 그냥 신비적으로 말씀이 임하니 빛이 임해서 정복했다가 아니라 그분은 흑암 가운데 들어오셔서 흑암 속에서 일하셔서 흑암을 몰아내셨고 무지 속 가운데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셔서 몰아내셨는데 그 과정이 고난이었다. 사람이 볼 땐 고난인데 하나님의 속성으로 볼 땐 그것을 진리라고 한다. 우리에게 보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양이냐? 그분은 고난당하신 분이다. 그러나 고난이 그를 삼키지 못하고 그는 부활로 승리할 것인지 신고 고두는 일에 명확한 분이다. 그러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너희요 너희는 심지 않고 고두고자 하면 틀린 거야. 심고 고두려고 해야 돼. 그 심고 고두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과정을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이것이 거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야. 시련이라는 거야. 어려움이라는 거야. 고통당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성경 보라 그랬어요? 고난이 없은 즉 영광도 없고.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진 값이 무엇이냐?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은 평안하려고 믿어요. 그런데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 그렇죠. 평안하려고 믿었는데 오는 고난이 있어. 그래도 견디겠습니다. 나는 거기서 원망이나 지지비비 가리지 않고 내 주장을 말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이 옳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이 항상 옳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사람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밭에 감춘 보화가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어요? 발견하셔야 돼. 발견하시는 과정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의 잔을 네가 나와 함께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부를 때 모르고 대답했으나 주님이 그래 너희는 정녕 그 길을 갈 것이다.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몰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고 천방지축.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도망자가 되어서 죽음의 고비 앞에서 자기를 알면서 드디어 성령께서 거하시는 순간에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나라가는 존재가 어떤 존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그때부터 알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평강을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평강은 내가 말한 종교적 평강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인데 그 평강은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오셨던 하나님의 임재처럼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혼돈 가운데 질서로 오신 주님 그래서 맞닥뜨러지는 치열한 전투 가운데 오셨던 우리 주님의 임재처럼 아, 내 삶 속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가 살아야 될 신앙생활은 세상에 말하는 평강과 세상에 말하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거기에서 내려지는 것이 나는 간 곳이

없습니다. 내 영광은 내려놔줬습니다. 얼마 전에 고향 친구로부터 부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이 92세가 되어서 소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부활의 영광이 믿어지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강은 죽음 앞에 슬픔과 낙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믿음 가운데선 먼저 여행하셨다. 나도 그곳에 잘 도착해야 되는데 내가 실수해서 혹시 못 도착할까. 죽음이라고 하는 이별의 아픔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진하게 나서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나도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잘하다 혹시 수렁에 빠진 상태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맡겨주신 축복, 맡겨주신 사명에 하나님 뜻을 잘 이루어드려서 마지막 때에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땅에 시련과 어려움이 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해석 능력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사람으로 초청하고 있구나 되어지는 거죠. 한 성에서 의로운 사람을 찾으면 어쩐다 그래서 그 성에 구원받을 소망이 있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성에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자의 양심을 가지고 고난을 불사하며 고로운 믿음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길이 있다면 이 나라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봐야 돼. 사람들이 볼 때 버림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안에 무슨 소망을 두고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저 안에 의로운 자로 인해서 그 성을 복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흔적을 남기셨으니 그 흔적이 뭐냐.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도착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평가에는 이러느니 저러느니 많이 있지만 아니 그는 사람들이 말하는 순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를 말하잖아요. 그는 순리적 논리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말해도 못 알아듣는 자들이 많지만 삶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삶으로 가는 길을 누가 하느냐? 가는 사람, 그 길을 함께 가는 사람,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그 잔을 나도 마셔보겠습니다. 그것이 뛰어지는 사람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붙이시는 해석의 능력이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형상이 휘복조적 가는 것에 마음에 소망을 두어서 나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진다 할 때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게 뭐냐. 흑암이 거쳐지고 혼돈이 거쳐지고 내가 깨어지는 것은 원죄가 깨어지고 죄성이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의 세포가 하나씩 하나씩 들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나 가진 자만이 아는 비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간다고? 그 길을 아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 길을 아는 자는 체험하는 자. 좋은 문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협착한 길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는 신앙의 생활도 내가 각오하고 결심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갈 수 없는 길을 주님이 가게 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 아니요 주님이 가게 하신 만큼 왔습니다. 주님이 오게 하신 만큼 왔으니 주님이 또 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우리 주님이 맞이해 주실 그 날을 위해서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아버지 가고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

0: 위로와 힘과 격려를 새 희망을 그렇지 내가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가는 길이 잘 가고 있음에 대해서 위로가 돼. 갈랑말랑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가 하여 베레아 사람 마냥 선택해야 되겠네. 감화 감동을 받아. 근데 안 가고 있는 사람은 무슨 뭐냐면 진둥번둥 메말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샘을 터치신 것과 같이 반석에서 샘을 터친 것 같이 터지지만 이곳은 아직도 메마른 골짜기가 되버리고 말해. 가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잘 가고 있니?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경험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의 짐을 질 때 여러분은 의로운 자로 부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부름이다. 똑같은 고난에 대한 해석을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주신 생각이 이 생각이야. 주님이 그렇게 흑암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임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버림받는 유대 땅에 오셔서 끝내는 십자가를 담당하셔야 했던 주님처럼 너도 나와 함께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바 너로 인하여 살아될 영혼들이 있겠고 너로 인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복의 통로가 된다. 아브라함처럼 그럼 아브라함의 생애가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됐으니 항상 기뻤냐면 그렇지 않죠. 25년의 약속을 받고 25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자기 깨를 내다가 실수도 하며 천방지축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고난의 길을 간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면 가는 거예요. 갈 수 있겠습니까? 가겠습니까? 주님과 더불어 가겠습니까? 어느 신학생이 분강사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분강사 목사님이 신학교 들어올 때 주를 위해서 다 버리겠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신학생이 아니라고 눈물을 뚝뚝 흘러 이러고 있는데 장담은 했지만 현실이 오니까 또 뭐 그 길을 가는 것이 어려우니까 고개를 숙여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 주님이 대신 갑니다. 유행가 부르는 사람도 그러잖아. 세월이 약이라고. 근데 성경은 확실히 세월이 약이야.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시라.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울주군 솔밭 이 길에 위치한 대은감리교회 이명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37-3388번 052-237-3388 대은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취업 면접을 볼 때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질문이 있다고 하죠. 지원자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취업 면접 요령을 보면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는데요. 약점을 강점처럼 포장하거나 이미 극복했다고 말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와 상관없는 약점을 이야기하라고요. 결국 세상은 어떻게든 약점을 감추고 조금이라도 더 강해 보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를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약한 그때 강하다고 고백하죠. 왜냐하면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잘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할 때보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두 손 들고 기도했던 순간에 오히려 길이 열렸던 경험 있으시죠? 오늘도 혹시 부족한 나 때문에, 약한 내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다면 그 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박희봉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에서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이어지는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참 신기한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실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당대 최고의 스승에게 배웠고 누구보다 뛰어난 학식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바울인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자신의 자랑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울을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참 크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자랑거리를 하나씩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는 직장일 수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귀한 자녀일 수 있고요. 건강, 재산, 뭐 이런 것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을 만큼 감사한 것들이지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넘어질 때 붙들어주셨던 예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자랑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자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내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드러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한 가장 아름다운 자랑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의 자랑은 나의 약함이요. 그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두 곡의 찬송이었습니다. 나 주의 도움받고자 찬송가 214장 순천시립합창단의 곡으로 같이 했고요. 겸손히 줄을 섬길 때 212장이었어요. 네, 우리 극동방송 아뮤 음원 중에서 소프라노 이혜원이 부른 찬송으로 같이 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 담아서요. 나의 약함 속에 또 주의 도움 받고자 나아가는 우리들의 이 간절한 기도 찬송에 담아서 같이 고백했습니다. 5203번님, 할렐루야. 요즘 일이 제 맘대로 안 돼서 자꾸 자신감이 떨어졌는데, 오늘 말씀처럼 제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의 능력을 더 붙잡는,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래요. 아, 7318번님께서요, 예전 같지 않은 몸 때문에 속상했대요, 요즘에. 그런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몸보다, 나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나의 몸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붙잡을 때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이 모든 것을 덮고 나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0615번님, 얼마 전 승진을 했어요. 승진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일단. 네. 축하도 많이 받았지만, 오늘 말씀드리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어떤 직함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멋집니다. 네. 약할 때 힘들어서 주님 찾는 거, 뭐, 이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요. 내가 잘 됐을 때에도 나의 어떤 자랑보다는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축하드려요. 네. 이렇게 또 멋진 고백 주시니까 더 멋져지신 것 같아요. 네, 4245번님이요. 예전에 우리 딸이 친구 문제로 힘들어할 때 같이 방송 들으면서 기도하며 힘냈던 기억이 나네요. 라고 주셨어요. 그래요. 우리 힘들 때더 주님 붙잡았던 기억들이 또 새록새록 나시죠? 9950번님.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가입한 지 5년인데요. 아내와 함께 성가대에서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4년 전 발병한 아내의 대장암 4기, 위암 두 번의 큰 수술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저희 가족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선물 같은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너무 감사해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신청 주셨어요. 아, 정말 가족들이 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네요. 특별히 우리 아내분이요. 두 번의 암 수술을 겪었어요. 지난 4년 동안에. 그런데도 성가대 섬기면서 또 계속해서 방송 선교하시면서 극동방송과 함께 주님 붙들고 이겨내는 모습이 너무 멋집니다. 주님이 깨끗이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강해지라고, 더 잘나 보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약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자랑은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은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드러나는 힘찬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뮤지컬의 복음을 담아 전하는 극단 솔라이트 미션의 새 작품 윈디시티가 7월 5일 주일 오후 6시 30분에 방어진 제1교회에서 상영됩니다. 상처가 치유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도시 윈디시티에서 벌어지는 기적같은 이야기로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01-2351번, 지역번호 052-201-2351 방어진 제1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 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성경연구학교에서 성서고고학자인 임미영 교수를 강사로 고고학으로 만나는 성경이야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성전에 대한 지식을 고고학을 바탕으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22-6541, 010-2622-65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서 울산 극동방송 홈페이지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명동교회 김용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명동교회 김용기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만만치 않죠. 힘들고 어렵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참 그게 쉽지 않더군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또 희망이 보이다가도 절망이 오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고통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야, 이것이 인생인가? 때로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가? 이렇게 사는 게 뭘까? 참 힘겹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쁘게 살려고 힘을 내보는데 힘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싶은데 내 삶의 현실은 너무 처절합니다. 행복이 저 멀리에 있는 것 같고, 행복은 남의 얘기 같고, 행복은 나만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내 삶의 모습을 볼 때, 야, 내가 이러려고 살았는가? 내가 이러려고 일을 하고 왔는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 고독과 쓸쓸함과 아픔과 괴로움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무엇인가 소망을 가지고 잡아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별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먹고 자고 일어나듯이 그냥 단순한 일상의 반복이고, 내 미래는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돌아오는 얘기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 아빠가 있어서 내 삶은 더 괴로워, 더 힘들어. 이런 얘기를 들 때는 정말로 처절하게 내 인생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참 고독하고 쓸쓸합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내 삶이 맞춰지는가 싶습니다.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인생은 늪에 빠진 것 같다고. 늪에 빠진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어린 시절에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힘을 다해서 인정받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늪이 있더군요. 그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돈일까? 사람일까? 그게 자식일까? 그게 내가 인생의 목표로 삼은 나의 꿈일까? 해봤지만 그것이 나를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병든 몸이고 아픈 몸이고 희망도 미래도 없는 것 같은 나의 삶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위로해 주지만은 그게 참된 위로가 안 되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인생을 끝날 때 비난도 하고 어렵지만은 저는 사실 인생을 그렇게 끝내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해서 이 세상을 스스로 끝내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과 마음을 너무 이해합니다. 나도 그러고 싶었거든요. 나도 그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우연찮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웃어요. 밝아요. 장난을 쳐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밝고. 궁금했습니다. 참 궁금했습니다. 왜 저분은 나하고 다르지? 그것이 동기가 되었는지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교회라는 곳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보았습니다. 아, 한번 나가고 이곳은 내가 다닐 곳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부터 믿음이 들진 않더군요. 그래서 몇 개월 쉬어보기도 하고 피해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참 사람에 대해서 진실하더군요. 계속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다. 나에게 다가와서 함께 교회 나가보자. 인생에 소망이 있다. 인생에 꿈이 있다. 당신도 행복해질 수 있다. 당신도 참으로 인생에 복을 받을 수 있다. 복.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회를 나가다가 이상하게 그 찬송가가, 그 노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들리지 않던 목사님의 설교가 나한테 자꾸만

0: 자꾸만 강하게 울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 힘들고 우리의 인생 모두가 힘듭니다. 모두가 늪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그 어떤 방법도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참된 나의 생명줄이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함께 만나시지 않으십니까? 가까운 교회라도 꼭 다녀보시고, 울산에 좋은 교회 많고 전국에 좋은 교회 많고 또 제가 사는 서창에도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처음에 나와서 교회 나오면 처음부터 믿음이 들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다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향한 진실된 마음,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여러분들이 진짜 함께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되고, 어느 순간 찬송과 가사나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때로는 그 말씀이 들려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인생의 복을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1: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쉬었지만 지금 다시 교회로 돌아가길 원하시는 분, 이 기쁨을 다시 누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작성해 주시면 원하시는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을 더 믿습니다. 파도는 계속해서 방향을 바꾸지만 나침반은 목적지의 방향만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우리의 감정도 파도처럼 매일 달라집니다. 기쁠 때도 있고요. 또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하게 하는 믿음의 나침반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기도라는 나침반을 들고 목적지인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장혜윤입니다. 오늘은 빛난교회 박진우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샬롬.
0: 샬롬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눈 깜짝할 새 상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1: 그러게요.
0: 네, 벌써 하반기가 찾아왔는데요. 네. 목사님 어떻게 올해 초에 세우신 계획들을 좀 잘 이뤄가고 계신가요?
1: 네. 아, 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네. 찬찬히 이루고 있는데요.
0: 네.
1: 아, 참 많은 일들이 그 사이에 있었는데
0: 네.
1: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0: 아멘.
1: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네. 저도 중간 점검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1: 네.
0: 우리가 또 남은 2026년도를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과 승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0: 목사님 이 시간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소망의 기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0: 주여
1: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방송 가족들의 그 모든 사정을 아시고 어려움을 아시는 것을 믿습니다.
0: 주님
1: 하나님께서 즉시 해결해 주시고
0: 아멘.
1: 하나님의 손길로 저들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0: 아멘.
1: 구하는 것보다 더 후하게 넉넉하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0: 아멘.
1: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케 해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단지 하나님의 좀 하나님을 향한 신음소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0: 아멘.
1: 믿음이 부족한 것을 붙들어 주옵시며
0: 아멘.
1: 모든 시간들이 성령님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감사합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빛난교회 박진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 앞에 익명,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한 곡 함께합니다. 테너 이다윗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0: 아멘. 예수님의 인도함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0973님번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인데요. 친정 아빠가 첫 항암 후에 회복하여 2차를 7월 9일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무리하지 않게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입맛도 장정한 청년처럼 체력도 채워주셔서 항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같은 동네 중국인 도진이 채원이 엄마를 오늘 만나려고 하는데요. 그 가정의 모든 필요와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셔서 그 가정이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의 만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7월 9일이면 이제 다음 주네요, 그렇죠?
1: 그러게요.
0: 네, 간절한 기도가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목사님, 네,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0973님의 친정 아버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아, 암세포의 공격으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1: 주님,
0: 강력한 치료의 광선으로 모든 암세포들을 소멸시켜 주시고,
1: 아멘,
0: 그 모든 암의 그런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항암 치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한 세포에는 영향이 없고
1: 주여,
0: 암세포만을 골라 하나님의 말씀 잘 소멸시킬 수 있도록
1: 주님
0: 정확하게 사용되게 해 주옵시고,
1: 아멘,
0: 하나님의 손길이 늘 임하여 식사를 하거나 체력을 유지한데도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이 하신다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그러나 의사의 방법이나 약이나 이러한 외과적인 수술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해주셔서
1: 주여,
0: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 이 가정에 정말 가장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1: 아멘.
0: 이 가정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1: 아멘,
0: 다음 주에 있을 2차 항암 치료에 강력하게 임하셔서
1: 주여,
0: 조금도 부담이 없이 잘 견뎌내고 감당해낼 수 있도록 온몸에 아니면 좀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1: 주여,
0: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한 동네 아니면 참으로 애기 엄마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만남을 갖고자 하는 것에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그 영혼을 찾아주시고,
1: 아멘,
0: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1: 주여,
0: 아니면 참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해주어
1: 주님,
0: 아니면 참 그 영혼에 아니면 참으로 주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어 그 가정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애기 엄마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1: 아멘.
0: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1: 아멘,
0: 이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두고 계시는 크고 위대하신 계획들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감사합니다. 우리 0973번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늘 앞장서시는 것 같은데요. 분명 친정 아버지께서 잘 치료받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7087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간략하게 딱 한 문장 보내셨는데요.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네.
1: 한 문장인데요. 네, 얼마나 그 간절함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0: 네.
1: 목사님, 위로의 말씀과 또 따뜻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 네. 참, 우리 삶에는 참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고요.
1: 네.
0: 그거는 누구나 한 번씩 겪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아, 그럴 때에 이런 상황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왔을 때,
1: 네,
0: 벗어나고 해결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 7087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저는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1: 아멘.
0: 저도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어려움들과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돌아보고 나면 그때마다 하나님 다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의 오늘이 있었거든요.
1: 아멘. 아멘.
0: 우리 7087님에게도 분명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1: 아멘.
0: 지금의 무기력함이 정말 엄청난 그런 승리로 또 기쁨으로 변화될 날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1: 아멘.
0: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7087님 하나님 품어주시기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회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시 새로운 그런 자신감과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지금까지는 모든 것들을 혼자 감당하느라 이렇게 무기력함에 빠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타격을 입었을 수 있었으나

0: 이제는 하나님에 의하여 역전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1: 아멘.
0: 그의 삶에 길이 열리게 해 주옵시고
1: 주여.
0: 빛이 보이게 해 주옵시고
1: 아멘.
0: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이제 그 앞에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7087님을 강하게 붙드시고 품어주셔서
1: 주여.
0: 그동안 우리 7087님을 괴롭히고 아니면 짓눌러 왔던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이제는 모든 애매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게 하시고
1: 주여.
0: 주님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7087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제는 이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1: 주여.
0: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감으로 세상을 맞설 수 있도록
1: 주님.
0: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목적지인 하나님만을 향해서 우리 기도의 나침반 들고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7087번님 분명 무기력에서 벗어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9507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똑같은 기도이지만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고 올립니다. 저희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요. 대출이 잘 해결돼서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또 무릎 통증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보내주셨습니다.
0: 네.
1: 네, 9507번님 똑같은 기도여도 괜찮습니다.
0: 그럼요.
1: 네, 똑같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또 함께 기도해 나갈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0: 네.
1: 네, 또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있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0: 네.
1: 같은 이 마음으로 또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9507님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1: 아멘.
0: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1: 아멘.
0: 우리 9507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길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1: 주님.
0: 이제 그것이 보이게 해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통해서 차근차근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7507님의 마음이 이제 편케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1: 주여.
0: 담대해지게 해 주옵시고
1: 아멘.
0: 하나님을 믿고 이제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알며 찬양하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1: 아멘.
0: 이 가정이 더욱더 똘똘 뭉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1: 주여.
0: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힘이 되며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내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가정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1: 주여.
0: 자세한 내막은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좀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시고
1: 아멘.
0: 또 성사되게 하시고
1: 아멘.
0: 또 하나님의 차근차근 모든 것이 풀어지고 순탄하게 이루어져
1: 아멘.
0: 이 가정의 이 모든 문제들 이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1: 주여.
0: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1: 아멘.
0: 그런 가정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더불어 우리 7057님의 아픈 무릎도 주님 깨끗하게 낫게 해주셔서
1: 주님.
0: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도와주옵시고
1: 아멘.
0: 치료자이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릎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의 마음까지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 주여.
0: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감사합니다. 우리 9507번님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을 때 부르짖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부르짖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실지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릎 통증도 분명히 회복되실 거고요. 우리 9507번님 가정이 분명 선한 길로 주님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0: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테니까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3233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성심교회 건축을 놓고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1: 네.
0: 우리 4233님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세요.
1: 네.
0: 이 건축이라는 게 교회 건축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목사님.
1: 그렇죠. 저희도 네. 10년 전에 네. 교회 건축을 했거든요.
0: 네.
1: 아, 교회 건축에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아, 자리를 정하는 거, 그다음에 실제로 그 건축이 되어가는 과정,
0: 네.
1: 그다음에 그 건축하고 난 다음에 상황들,
0: 네.
1: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거든요.
0: 네.
1: 아, 그래서 중에 건축하는 중에 안타깝게 또 교회 안에 이렇게 좀 이탈하는 분도 생길 수도 있고요.
0: 네,
1: 제일
0: 그렇습니다.
1: 좋은 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0: 맞죠.
1: 그런 일도 혹시 있을 수 있어서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네.
0: 네, 또 이렇게 목사님이 계시니까 또 이렇게 이전에 모르던 것도 또 알게 될 수가 있네요. 이렇게
1: 네,
0: 네 직접 겪어보셨으니까.
1: 네. 네. 그래서 저희도 건축하기 전에 이전 이미 건축하신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0: 네.
1: 막 예배도 드리고 막 그랬었어요.
0: 그렇군요.
1: 아, 그래서 네. 참 마음의 준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0: 네.
1: 우리 3233님도 아마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복된 그런 건축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제가 기도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3233님 성심교회의 건축을 놓고 기도합니다.
0: 주여,
1: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0: 주님,
1: 하나님께서 깊숙이 개입하셔서
0: 주여,
1: 이 어려운 시기에 성전을 건축하는 영광을 꼭 이루게 해 주옵시고
0: 아멘.
1: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정말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건축만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이 건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건축의 일체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0: 주님.
1: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시옵소서.
0: 아멘.
1: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0: 아멘.
1: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채워주시고 주여.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0: 아멘.
1: 그 중간에 시험될 만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0: 아멘.
1: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쳐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이 일에 참여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어서
0: 주여.
1: 정말 복되고 은혜롭고 안전한 그런 건축 과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번에 하나님의 성심교회가 건축하게 되면 부흥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0: 아멘.
1: 크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큰일을 감당하는 가장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부흥되고 또 하나님의 세워질 수 있도록
0: 주님
1: 축복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3233님 교회에 분명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테니까요.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빛난교회 박진우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기도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소개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리면서요, 찬양 한 곡 함께 하겠습니다.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0: 아멘. 계속해서 소망의 기도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637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인데요. 저희 남편은 결혼 후에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결혼 생활 12년 동안 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저와 시어머니와의 고부 갈등 과정과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시어머니를 차후 모시고 살기 힘들다는 발언이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한것 같습니다. 제가 사과를 해도 남편은 더 이상 교회 가기 싫다며 거절을 하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단순히 교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신혼 초부터 기도를 해왔었는데, 부디 하나님이 남편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남편분의 이 마음을 좀 하나님께서 좀 풀어주실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또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뿐이시잖아요.
1: 맞아요.
0: 네, 목사님, 간절한 기도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참한 가지 위로를 하자면 우리 4637님 때문이 아닙니다.
0: 주여.
1: 사단이 그 틈을 탄
0: 맞습니다.
1: 것입니다.
0: 하, 주님.
1: 영적으로 잘그맞 대적해서
0: 아멘.
1: 꼭 남편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4637님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만들어 주옵시고,
0: 아멘.
1: 지금의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기 위해 성령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더 성령님 역사해 주옵시고,
0: 아멘.
1: 4637님이 영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전보다 더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 4637님에게 부어져
0: 주여.
1: 남편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0: 주님.
1: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시고, 남편이 아니면 참으로 이 기회를 타서 시험에 든 것들을 그냥 극복해낼 수 있도록, 남편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세상 진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0: 주여.
1: 지금의 남편의 잠깐의 방황이 오히려 평생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는 남편의 모습으로 바꿔놓으실 것을 믿습니다.
0: 주님.
1: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기회에 남편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0: 아멘.
1: 성령님

0: 무로 안에 멸참으로 무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4637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남편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 주여.
0: 복음이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이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는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이것을 위해 대역전을 일으켜 주옵시고 4637님도 아니면 물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지만 남편도 이제 내 며칠으로 모든 거부감을 버리고 하나님께 붙들리게 될 수 있도록 주님 강력하게 그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1: 주여.
0: 강력한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며칠으로 원수마귀에 의하여 시달리는 일이 없이 눌림이 없이 내며 평생에 변함없이 주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남편을 세워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가정에 잠깐 있었던 갈등도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1: 아멘.
0: 화목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감사합니다. 우리 4637번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만져주셔서 분명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7583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인데요.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어제 아들 간이식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과 권사님이 잘 회복해서 건강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네,
1: 네 수술 잘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0: 네.
1: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또 기쁨의 이 말씀과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참 아들 너무 대견하고
1: 그렇죠.
0: 또 이 가정의 일을 계기로 정말 화목한 가정 되리라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자,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7583님의 가정에 그 교회에 우리 권사님과 그 아들의 소식을 듣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멘.
0: 위기에 있었던 우리 권사님이 아들의 간이식 수술을 받고 이제 아니며 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 아멘.
0: 수술로 잘 되게 하신 하나님 회복도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1: 아멘.
0: 어떤 아니며 참으로 그런 이상 증상도 없이
1: 주님.
0: 완벽하게 회복되게 해도와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하여 이 가정이 그다음에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권사님과 아들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많은 사랑으로 가득한 관계가 되게 해 주옵시며
1: 아멘.
0: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셔서 잠깐 겪었던 이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한 나날들을 보내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런 기쁜 소식이 또 아니면 우리 7583님뿐만 아니라 그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까지 아니면 은혜로 전달이 되어
1: 주여.
0: 다 같이 기뻐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부흥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분명 아니면 수술받은 권사님도 아들도 온전하게 회복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정말로 그런 건강한 모습을 곧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시고
1: 아멘.
0: 모든 남은 과정들을 회복하는 시간 속에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테니까요. 우리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4612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인데요. 7월 첫째 주부터 3주간 진행되는 울산 어린이 전도협회의 3일 컬럼 전도주 훈련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하셨어요. 총 4가지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훈련받는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을 주시고 또 울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만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부탁드렸고요. 또 세 번째로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이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훈련받는 모든 교사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잘 이루어져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울산 어린이 전도협회 대표와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울산 땅에 어린이 복음 부흥과 또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0: 달라고 하셨는데요.
1: 네.
0: 목사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 4612님에게 제일 먼저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0: 네.
1: 교회들이 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데
0: 네.
1: 이렇게 일선에서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갈망하고 사명 감당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시는 귀한 일꾼들을 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0: 아멘.
1: 분명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라 믿습니다.
0: 아멘.
1: 구하고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0: 주여.
1: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꼭 하나님 함께 하시라 믿습니다.
0: 아멘.
1: 이제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4612님 기도 요청한 우리 울산 어린이 전도협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좋은 교사들이 성령 충만한 교사들이 소개해 주옵시고
0: 주여.
1: 또 아니면 거기에 맞는 그러면 아이들을 잘 만나서 전도하고 양육해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0: 아멘.
1: 이 일로 인해서 울산의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0: 아멘.
1: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일꾼들로 가득 채우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오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참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이 여러분께 기도라는 나침반을 들고 또 목적 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표대를 들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목사님은 빛난교회 박진우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진행의 장혜윤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뮤지컬의 복음을 담아 전하는 극단 솔라이트 미션의 새 작품 윈디시티가 7월 5일 주일 오후 6시 30분에 방어진 제1교회에서 상영됩니다. 상처가 치유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도시 윈디시티에서 벌어지는 기적같은 이야기로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01-2351번,

지역번호 02-201-2351 방어진 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 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성경연구학교에서 성서고고학자인 임미영 교수를 강사로 고고학으로 만나는 성경이야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성전에 대한 지식을 고고학을 바탕으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22-6541, 010-2622-65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2-227-9001번, 지역번호 0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서 울산 극동방송 홈페이지 무료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7월 2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만 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베네수엘라 대지진 현장을 돕기 위해 국내외 교계와 국제구호단체들이 전사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애니메이션의 흥행 기록을 새로 쓴 영화 다윗의 한국어 더빙판이 언론 시사회를 통해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슬람권의 한 보안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는 최근 한국의 파송교회가 인터넷 단체 대화방에 선교지 국가의 국기와 실명을 담은 홍보물을 올린 것을 보고 급히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0: 국내 주요 개신 교단들이 목회자 수급난 극복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신규 목회자 지원자 수가 일제히 반등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가 피해자 지원단체를 이끌어온 김도형 단국대 교수의 명예를 훼손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만 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베네수엘라 대지진 현장을 돕기 위해 국내외 교계와 국제구호단체들이 전사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공항이 폐쇄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재정과 의료 자원을 빠르게 유통하며 국경을 넘는 연대를 실천하고 있는데 조시연 PD가 전해드립니다.
1: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은 어제 주한 베네수엘라 대사관을 방문해 현지 주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금 5천만 원을 나타샤 페르난데스 대사 대리에게 전격 전달했습니다. 봉사단은 현지 공항 폐쇄와 항공편 취소로 직접 현장 접근이 어렵게 되자 대사관 채널을 통해 위로의 뜻을 전했으며 후원금은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등의 성도들이 모은 헌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 봉사단은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연계해 현지 선교사 11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베네수엘라 한인침례교회 등을 통한 구호 통로 확보에 나섰으며 한국교회 총연합도 전국교회에 모금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국제 기독구호단체들의 발빠른 대응도 이어져 국제사마리안퍼스는 지진 직후 현지에 전용 항공기를 띄워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갖춘 이동식 긴급병원을 설치하고 전문의를 배치해 환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조시연입니다.
0: 전 세계 기독교 애니메이션의 흥행 기록을 새로 쓴 영화 다윗의 한국어 더빙판이 언론 시사회를 통해 처음 공개됐습니다. 성경 속 역사 고증과 정상급 배우들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기독교 문화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되는 이 작품을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2: 배우 박보검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이 목소리 연기로 참여한 뮤지컬 애니메이션 영화 다윗이 지난 30일 언론 시사회를 열고 오는 7월 10일 전국 극장 개봉을 확정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110분에 응축한 이 영화는 아프리카 선교사 가정 출신의 필 커닝햄 감독이 38년 동안 기획하고 할리우드 제작진이 합류해 완성한 대작입니다. 영화는 3000년 전 유대 광야의 생활 양식과 사울 궁전의 모습을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거쳐 생생하게 재현해냈습니다. 특히 소년 다윗의 영웅담을 넘어 왕좌를 위협받는 늙은 왕 사울과의 인간적인 갈등을 잠엄하게 묘사해 인생의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 시사회에 참석한 관객들은 박보검 배우의 맑은 음색과 역동적인 드라마가 깊은 울림을 준다며 호평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이슬람권의 한 보안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는 최근 한국의 파송교회가 인터넷 단체 대화방에 선교지 국가의 국기와 실명을 담은 홍보물을 올린 것을 보고 급히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상용화된 위치 추적 인공지능과 시각 언어 모델은 사진 속 위치 정보가 지워져 있더라도 주변의 건축 양식이나 도로 노면 같은 시각적 단서만으로 사역자의 위치를 1m 오차 수준까지 정밀하게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 공개된 기도 편지나 주보 역시 인공지능이 흩어진 정보와 조합해 선교사의 신원을 역추적하는 치명적인 단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파송교회들이 사역을 과시하고 홍보하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교 보고서를 생성형 인공지능에 입력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사역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는 제한적 공유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내 주요 개신 교단들이 목회자 수급난 극복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신규 목회자 지원자 수가 일제히 반등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올해 목사고시 응시생이 1,078명으로 지난해보다 5.7% 증가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30대 젊은 층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독교대한선결교회도 올해 목사 안수자가 110명으로 지난해보다 10% 늘었고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엄격한 선발 대신 교육 중심의 기조로 정책을 전환해 올해 수련 목회자를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162명을 선발했습니다. 교단의 문턱을 낮추고 젊은 인재

0: 와 여성 목회자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며 교육 중심의 행정으로 체질을 개선하려는 이번 변화는 정체된 목회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한 교회 생태계를 세워가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가 피해자 지원단체를 이끌어온 김도형 단국대 교수의 명예를 훼손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 민사 5부는 김 교수가 JM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김 교수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정정 공고문을 6개월간 게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측이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며 상고하지 않아 이번 재판 결과는 최종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JMS 측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교수의 제보를 거짓 악성 루머로 왜곡하고 전체 사실관계를 조작해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김도형 교수는 이번 판결로 집단적인 명예훼손의 진실이 밝혀진 만큼 신도들이 교단의 실체를 깨닫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육의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입니다. FA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의 퍼포스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찬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찬양하자고요.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옥동중앙교회 최재원 목사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던 어떤 목사님이 신실한 성도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땅콩 장사를 하는 분이었는데요. 트럭에 땅콩을 싣고 여기저기 팔러 다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보시기에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신실해 보였습니다. 그 트럭에 복음 땅콩이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격려하고 싶으신 마음

0: 대표적인 예를 들면 커피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있죠. 스타벅스입니다. 커피 하나에 집중했더니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또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검색창 하나만 나옵니다. 검색 하나에 집중했더니 마찬가지로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었죠. 이 작은 것 한 가지 나는 정말 집중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특별한 어떤 문장이 있었는데요. 그 문장이 뭐 어떤 거냐면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개미들도 뿌지 않은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바삐 움직이는가이다. 저도 늘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편인데요. 그래서 좀 잠깐 동안 그 문장을 읽으면서 생각에 잠겨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어떤 청년이 굉장히 성공하고 싶어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일찍 그 성공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싶었던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일찍 재산을 받아서 집을 나가게 되죠. 그러나 그는 그의 꿈대로 그의 바램대로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잃고 났을 때 그가 회복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는 아들 그 하나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장면 이후에 이 청년의 인생은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제 딸은 해군 장교입니다. 몇 달 만에 한 번씩 만나는데 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장면을 저는 몇 달마다 재현합니다. 목을 끌어안고 늘 눈물 흘립니다. 헤어질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랑은 그리움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있으면 해결되지만 그리움은 그 사람이 있어야만 해결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리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그리워하십니다.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미국에서는요, 학업이나 취업 혹은 파병으로 인해서 멀리 떠났던 가족 자녀가 집으로 돌아올 때 플랜카드를 하나 걸어놓고 기다립니다. 그 플랜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Welcome home. 당신이 회복해야 할 한 가지, 그리고 당신을 온전하게 회복시켜줄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건 아닐까요?
1: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가면 아버지는 당신 하나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리워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가세요.

계시네.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기 원하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복음을 전해드리고요. 필요하신 분께는 좋은 교회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 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7월 2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규.

0: 최근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과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이
1: 네. 예,
0: 만났어요. 우크라이나에 현재 붙잡혀 있는 북한군 포로 두 명이 있는데 이들의 거치 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이 밝혔죠.
1: 그리고 북한군 포로의 자유 의사를 존중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0: 예.
1: 북한의 입장에서는 붙잡힐 경우 자폭을 바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었잖아요. 그런데
0: 예.
1: 그러지 않은 이들을 배신자로 여길 게 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들의 가족들도 북한에서 이미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0: 예.
1: 그런 와중에 포로들의 한국행을 희망하는 건 그만큼 살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거겠죠.
0: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더 많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1: 네.
0: 남의 나라 이 전장의 총알바지로 보내진 북한군. 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또 꿈을 꾸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한국에 왔구나. 다시 새 삶을 얻게 됐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복음의 전사가 될 수

0: 있도록 우리는 마음과 기도하고 있죠.
1: 그 목소리와 기도의 마음을 계속해서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널리 전하고요. 특별히 북한군 포로들뿐만이 아니라 북한 당국의 포로처럼 잡혀있는 수많은 북녘 동포들의 자유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주세요.
0: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한 그리고 북한의 그 포로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을 기다릴게요. 오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무엇하며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오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함께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0: 네. 자, 오늘의 첫 찬양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 출석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떤 찬양 준비하고 있죠?
1: 우리가 꿈꾸는 나라 어노인팅입니다.

0: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함께 두 손을 잡을 수 있는 그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오프닝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 북한군 포로들 지금도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있을 텐데 우리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간들 또 우리 정부까지 나서서 이들을 잘 좀 한국으로 데려오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일꾼이 됐으면 좋겠어요.
1: 네. 그래서 그런 기도의 한 줄과 소망의 한 줄 출석 인사로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데 518 군님 샬롬 여기는 전주입니다. 구름이 많이 끼었어요. 북한 군인과 그 가족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0: 아멘.
1: 그들의 삶이 꼭 역전될 줄을 믿습니다 하시면서 전일수 청취자분께서 이렇게 기도의 한 줄 너무 귀한 네. 기도로 함께 해주셨어요.
0: 맞아요.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믿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0559 성도님도 어플로 남겨주셨습니다. 북녘당에도 복음의 씨앗이 계속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1: 네.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병사들을 대한민국으로 꼭 오게 하고 싶어요 하시면서 1113님이 주셨는데 북한 땅의 독재 정치가 무너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또 애청자분 와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0: 자, 이외에도 대전에서 또 울산에서 서울에서 제주에서 또 원주에서 청주에서 포항에서도 오셨고
1: 양평에서도 오셨고
0: 익산, 전주, 목포, 다 광주 출석 체크 아직 안 하셨죠? 지역 꼭 적어서 함께 기도의 마음 출석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꿈꾸는 목요일의 오해피데이는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한병자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유롭게 그 마음과 시선을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0: 네, 축하사연과 기도 제목도 신청 찬양 여러분 지역 꼭 적으셔서 문자로 어플로 같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요. 한평창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찬양 사역자 조찬미 씨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합니다.

0: 오늘도 한 가지의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야, 오늘은 전 세계 곳곳에서 OAP대 함께 하시면서 잊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우리 캄보디아에 계신 6949님.
1: 게다가 새싹회원이세요.
0: 반갑습니다!
1: 어쩐 일로 캄보디아에서 네. 계신지 이야. 또 듣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0: 자, 6944님은 제주도 휴가 중에 OAP데이 들으니 감사합니다. 북한 포로 무사하길 기도한다고. 또 여수에서도 광주에서도 저기요 울산이에요 하시면서 의지하셨는데 올해도 하나 민수 이야기를 통해서 남북한 언어 다르긴 하지만 아 이렇구나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북한에서 사용하는 북한말 표현이 오늘의 대화 가운데서도 나오는데요. 이 아내가 사용하는 북한이 고향인 아내 하나가 사용하는 요 말들을 잘 들어보시고요. 이 북한말이 무슨 뜻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0: 점심 뭐 드셨어요, 여러분? 된장찌개, 김치찌개, 고추장찌개, 순두부찌개.
1: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뭐 먹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네요.
0: 네. 근데 참고로, 오늘 음식 얘기인데, 네. 찌개 얘기를 드렸지만 속으시면 안 됩니다. 분명 말씀드렸어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1: 뭐 찌개가 없으면 반찬이랑 드신 분도 계시겠죠.
0: 그냥 뭐 그렇죠. 밥하고 반찬만 있으면 되지 뭐.
1: 그럼요.
0: 자, 오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볼게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4: 와, 자기야 이거 진짜 밥도둑이다. 너무 맛있어.
5: 여보, 지금 그것만 먹고 있죠? 고기만 너무 먹지 말고 찔게라도 좀 드시라요.
4: 찔게? 아, 찌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선 이것 좀 먹고.
5: 아니요, 찌개 말고 찔게 말입니다. 내가 아까 호박조림도 하고 멸치조림도 했는데 다른 건 하나도 안 먹나요?
4: 그런 거를 찔게라고 하는구나. 알겠어. 아, 먹어야지. 그래도 고기 먼저 먹어야지.
5: 이렇게 편식하면 앞으로 고기 반찬은 없고 찔게만 드릴 거예요.
4: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찔게도

0: 맛있게 먹을게.
1: 여보, 음식을 하는 데엔 고기나 찔개나 다 정성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2: 정성이 들어간 고기나 찔개나 다 맛있게 먹어야죠.
3: 그렇죠.
2: 자, 투정하지 말고.
3: 네.
2: 저도 사실 좀 투정하는 편이긴 한데. 매운 거.
3: 아, 그렇죠.
2: 네, 매운 거 잘 못 먹으니까. 이게 외국인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식당에서 가장 놀라는 게 이거잖아요. 곡자로. 찔개가 나와요.
3: 그리고 또 또 달라고 하면은
2: 또 채워줘요.
3: 맞아요.
2: 리필도 돼.
3: 외국은 이게 다 그릇마다 돈을 받잖아요.
2: 그러니까요. 자, 찔개라는 어이예요. 이게 꽃게할 때 개처럼 찔개는 북한어 표현이고요. 우리말 단어로는 뭐라고 할까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보기 드릴게요. 1번
3: 찌개.
2: 찌개이다. 2번은
3: 반찬.
2: 반찬이다. 저희가 아까 속지 마시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정답 보내시면 안 돼요.
3: 근데 오늘 네. 이 아내 말 중에서도 이거 아니고 찔개 많이 드세요 라고도 맞아요. 하셨고 3058님은 이 투정을 하셨나 봐요. 고기 드시기도 전에 야채일까요?
2: 풀만 야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3: 근데 야채도 찔개가 될 수 있어요?
2: 그럼요.
3: 뭐. 그냥 생으로도 찔개가
2: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멸치 볶음도 있고 김도 있고 나물도 있고 이렇게 메인 뭐 고기나 이런 거 있잖아요.
3: 아.
2: 밥하고 국 그다음에 메인 요리 말고 이렇게 여러 개 놓고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하나요? 1번이
3: 찌개.
2: 2번이
3: 반찬인데
2: 북에서는 찔개라고 합니다.
3: 네. 2061님은 오늘 점심 애호박 소금 절여서 쭉 짜서 계란 두 개나 볶아서 다이어트식 하고 있어요. 아마 근데 이거를 찔개로 먹을 수도 있는데
2: 네.
3: 이런 다이어트식을 찔개만 드셨던 것 같아요.
2: 오.
3: 탄수화물 밥을 빼고 찔개만.
2: 자, 어쨌든 여러분 맛있는 점심 모두 아직 못 드신 분이 있으시다면 드시고
3: 네.
2: 너무 또 이거 투정하지 마시고 어떤 분이 아유. 저한테 이거 투정하지 마세요 하고 저한테 문자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자, 1번이
3: 찌개
2: 뭐 고추장찌개 된장찌개 네. 할 때 찌개. 2번이
3: 반찬입니다.
2: 찔개라는 북한어 표현의 우리말 표현 여러분 맞히시면 돼요. 정답 어디로요?
3: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하셨던 5171님처럼 조금은 다르지만 이제 다들 어느 정도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2: 맞아요.
3: 1번 찌개와 2번 반찬 가운데 보내주세요.
2: 찬양 함께 하시고요.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 찬양 사역자 김도현 씨의 예수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0: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각자 인사소개 부탁드립니다.
3: 반갑습니다. 잠실에서 온 보라입니다.
4: 나곡에서 온 주주입니다.
5: 안녕하세요. 방배 출신 섬순입니다.
6: 북에서 온 웅입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북에서 온 웅이님은 항상 이렇게 약간 수줍어가면서 얘기를
3: 하시는가?
0: 아니,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네. 우리 북에서 오신 거 아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은 최근 북한 관련된 소식에 대해 어떤 걸 알고 계신가요? 여전히 우리가 접하는 북한 관련된 소식 중 대부분은 핵무기 미사일 발사 같은 군사도발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남한을 상대로 한 거친 표현이 담긴 담화 같은 것들이 주로 들리죠. 하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북한의 다양한 이야기와 소식들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의 일상이나 북한의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국제적인 시각 같은 것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북한을 어떻게 대하고 통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차 더 자세히 알게 될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북한, 알게 되는 만큼 더 기도하게 되는 통일. 오늘은 북한의 최근 소식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자는 주제로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0: 자, 여러분은 최근 북한에 어떤 변화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고 계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최근 들은 북한 소식 하나씩 한번 얘기해볼까요?
3: 최근에 전자결제를 시작했다는 거
6: 들었어요.
3: 모바일페이.
5: 저 너무 놀랐어요.
0: 네.
5: 우리 뭐 삼땡페이, 네땡땡페이처럼 삼흥 전자지갑 들어보셨어요?
0: 오,
6: 삼흥이요?
5: 네, 삼흥. 아. 그래서 뭐 전성, 울림, 강성 뭐 이런 서비스들이 생각보다 되게 종류도 많고 식당이나 상점이나 뭐 교통카드로도 다 전자로 결제하는 게 요즘에 트렌드?
6: 그러면은
5: 너무 신기하죠.
3: 네, 신기해요.
6: 결제를 하려면은 네. 그 모바일 기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모바일 기기가 대중적으로 보급이 되어
0: 많이 됐나 봐요.
5: 맞아요. 스마트폰 쓰는 게 그 2024년 기준으로 635만 명?
0: 네.
3: 630만 하셨네요.
0: 지금은 아마 1000만 명 가까이 됐지 않을까.
5: 그랬겠는데요. 북한 인구가 약 2600만 명.
0: 네, 맞아요.
5: 절반이... 진짜 많이 쓰는
0: 아니,
5: 거죠?
0: 아니,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모바일 페이 안 써보신 분들도 꽤 많을걸요?
5: 그렇죠.
0: 근데

0: 한국은 사실 모바일페이 아니면 이제 생활이 안 되잖아요.
1: 맞아.
0: 네. 근데 북한이 이렇게 모바일페이란다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이면에는 아마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파악하셨습니까?
2: 뭐, 결제할 때 네. 누가 언제 어디서 뭘 썼는지 이거 다
3: 맞아요.
2: 나오잖아요.
3: 이렇게
2: 모바일 결제로 통제하는 거죠.
0: 야, 감시하기 위한.
2: 아유, 그렇죠.
0: 네, 이 돈은 도대체 얘는 어디서 나와서 썼을까?
4: 수단이
0: 돈의 흐름이 수단.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모바일페이를 장려를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2: 오히려.
0: 네, 최근에 이런 변화가 있어요. 그만큼 북한에서는 스마트폰을 지능형 손 전화기라고 하는데 보급도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고요. 또 뭐 스마트폰 보급이 돼가지고 배달 서비스도 있어요. 북한에서는.
2: 오, 배달을 시켜.
0: 예, 그리고 우리처럼 그리고 이제 장보기도 됩니다.
2: 우와.
0: 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도 생겼고. 웅이 씨 탈북하기 전에는 못 들어봤나요 이런 얘기?
4: 저는 네, 네 처음 들어봤어요. 식당가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네 먹으려면 이제 한참을 나가야 되는 산 넘고 강 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0: 아마 북한의 네. 이제 지방의 또 모습은 아직도 여전히 웅이 씨가 네. 기억하는 모습일 수 있지만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의 이런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주주님은 최근에 어떤 북한의 소식을 들어보셨어요?
5: 저는 외교적인 부분에서 네. 북한 소식을 좀 접했는데요. 네. 일단은 최근에 개헌을 했다고
0: 맞아요.
5: 들으면서
0: 네.
5: 헌법 역사상 최초로 한국을 별개의 국가로 명시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0: 네. 아마 적대적 두 국가라는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제 북한이 헌법 자체에서 명문화했어요. 남한은 다른, 우리는 통일을 원하지 않고 또 북한은 영토가 우리 남쪽으로는 뭐 대한민국이 있고 이렇게 아예 분단을 기정사실에 버린 거예요.
2: 맞아요.
0: 그런 식으로 한국을 지어버렸다라는 거.
2: 네.
0: 너무 안타깝죠. 예,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6: 제가 최근에 들은 소식은 원래는 이제 탈북자를 발견하면 교화소로 보내던지 등을
0: 그렇죠.
6: 했었는데
2: 아, 탈북 시도를 하려고
6: 네, 탈북 시도를 하려고
0: 아니면 뭐 북송당했거나 예.
6: 그런 분들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탈북 시도를 하면 바로 사살 가능한 법이
0: 네, 지침이 내려졌어요.
6: 네.
0: 맞아요.
2: 그 자리에서 바로요?
0: 네.
2: 어머나.
0: 그만큼 이제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탈북하지 않게 강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변화가 있는 건 알고 계셨죠?
4: 아, 네. 그런가는 간접적으로 이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0: 네. 아마 웅일 씨 탈북했을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을
6: 네,
0: 거예요. 예.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철조망이 놓여 있고요. 전기선이 흐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탈북민 수가 급감했어요. 한국에 올 수도 없을 뿐더러 중국으로 나오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늘어난 게 해상 탈출이에요. 목선을 타든지 이렇게 오시는 분도 근데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 탈북민들이 이제 탈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곳에서 정말 감옥과 또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죠. 예. 또 우기 씨는 뭐 최근 들은 북한 소식이 있으세요?
4: 저는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이제 북한에서도 사유재산을 국가에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이게 좀 놀라운 거였는데 제가 올 때까지는 북한에서 차량을 개인이 구입할 수 없었거든요.
0: 맞아요.
4: 네. 만약에 구입을 한다라고 해도 그걸 국가 명의하로 두고 개인이 몰래 타고 다니는 거였는데 이제는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얼마 전 뉴스로는 평양에서 그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사진을 이제 올라왔는데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6: 저도 이제 최근에 네. 웅이님 말씀 들으니까 차량 정비공이라는 직업이 엄청 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개인의 자차 소유가
0: 그렇죠,
6: 가능하다
0: 네.
6: 보니까 그걸 정비해주는 직업이 확 뜨고 있다고 합니다.
0: 맞아요. 맞아요. 북한의 이제 신흥 직업이고 인기 직업으로 떠오르는데 북한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돈 많은 돈주도 중심으로 개인 차량이
4: 그렇죠.
0: 소유가 늘어나고 하겠지만 그래서 요즘에 남자가 차가 있어야 된대요.
2: 어머, 북한에서.
0: 북한에서도.
2: 진짜.
0: 예. 그리고 또
6: 남한이나 북한이.
0: 북한이 새로운 직업이 하나 뜨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4: 에어컨이
0: 에어컨을
4: 있어요?
0: 장착하는
4: 에어컨이 있어요?
2: 상선하지 않아요? 그쪽에 있어서?
0: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북한에까지. 그래서 북한에도 에어컨 설치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설치 기사님 그렇게 인기라고 합니다. 우리 웅이 씨 친구들에게 그런 네. 직업 가지라고 얘기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0: 어떻게 연락이 된다면은 한 번씩.
1: 네.
2: 저 하나 또 들은 네. 게 있었는데 장마당이라는 게 존재한 지는 오래됐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이게 되게 은밀하게 끼리끼리 이렇게 좀 쉬타고 조용히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1: 그렇죠.
2: 최근에 뭐 인정까지 했다는 것도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최근에 들은 거는 이게 국가에서 관리를 아예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 장마당을요?
2: 네. 그래서 자리세도 나라에서 받고.
1: 그리고요. 장마당에 일하는 각 그 점포 주인들한테 똑같은 옷을 입혀요.
0: 아이고.
1: 유니폼처럼.
2: 완전 백화점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이제 북한 당국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경제를 이제 없애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0: 아예 일자리를 주듯이 하는 건가요?
1: 그거는 또 아니에요. 네가 알아서 네. 여기 판매를 하고 싶으면 자리세를 내고 판매 금액이 또 얼마를 내고
0: 아, 돈을 받고
1: 맞습니다.
2: 아 약간 플랫폼 사업처럼 되는 거예요?
1: 맞아요. 네. 아예 이제 장마당 없앨 수는 없고 이거를 내가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알았죠. 하는 이유는 북한이 이렇게 음성적으로 진행되던 또 사람들이 시장 경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 통제의 의도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2: 이 또한 통제라니.
1: 맞습니다. 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점점점 뭔가 억압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0: 아니, 뭔가 이제 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 뭐 페이도 되고
1: 네.
0: 이제 개인 사유 재산도 인정해 준다. 장마당 뭐 그런 것도 허용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1: 뭔가 좋아 보이지만
0: 네 놓고 보면은 개인의 그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1: 다 파악하고
0: 네 국가에서 통제하기 위한 그런 거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2: 약간 중국식 모델을 많이 따라가는 느낌이네요.
0: 그렇네요.
3: 아 저는 들으면서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아 내가 북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이 적었구나.
1: 네.
3: 그래서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1: 네. 사실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접하는 게 뉴스 보도에서 뭐 미사일을 발사했다든지 핵 문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파병 문제, 대남 강경 메시지 이 정도인데 북한의 생활상, 주민들의 생활상이나 사회의 변화된 얘기도 사실은 여러분이 네. 조금만 관심 가지면 뉴스 포털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2: 아,
0: 그렇죠.
2: 북한이 네. 따로 있죠.
1: 그럼요. 네, 북한 섹션도 네. 따로 있고 북한 네. 전문 매체를 통해서 북한 내부 소식도 들으실 수가 있어요.
3: 신기하다.
1: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한 소식을 발빠르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0: 무엇보다 극동방송이죠.
2: 아, 이거 약간 냄새가 나는데.
1: 저희가 이제 북한 내부 관련된 소식을 기도 제목처럼 함께 나누면서 오프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2: 맞아요.
1: 때문에 그리고 새벽 시간에는 북한 땅에 전해드리는 그쵸, 또 남한 그쵸. 성도님들께 전하는 북한 소식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니까 저희 극동방송을 매일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북한 관련된 상식은 늘어날 겁니다.
3: 네.
1: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본 거는 어떠세요? 우리가 그동안 참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구나.
4: 깨닫는
1: 시간이었어요. 그럼요. 관심을 더 가져야겠구나. 관심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2: 기도하게 되죠, 아무래도.
1: 그럼요. 네.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북한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냥 오늘을 계기로 해서 북한에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함께 해주신
2: 보라,
3: 주주,
5: 삼순,
0: 웅이었습니다.
1: 지금까지
6: 너와 나의 어울림.

0: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 나눈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관심이 생기면 소식을 찾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네. 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매일매일 저희 OFP데이와 함께 하세요.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우리 전국의 극동반수 가족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OFP데이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39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한편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찔게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 표현이 무슨 뜻일지, 1번 찌개, 2번이 반찬.
0: 저는 사실은 밥 대신에 찔게를 많이 먹는 편입니다.
1: 어떤 찔게를 주로 드세요?
0: 안 매운 거. 안 매운 거 좋아해요. 네. 그리고 고기 찔게 좋아해요.
1: 고기만?
0: 네. 저는, 민수랑 좀 비슷해요.
1: 저는 김치만.
0: 예, 알겠습니다.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될까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네. 찔개가 무슨 뜻일지, 찌개일지 반찬일지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용이 부과되고요. 아까 한 분이 그 3017님이 시장이 찔개죠.
0: 오!
1: 하셨어요.
0: 네.
1: 아, 이게 좀 헷갈리지 않는 큰 힌트가 될 것 같아요.
0: 자, 여러분. 샵 1069번으로 어플로 자 마지막 2분 드리겠습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에서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0: 뒤늦게 지금 점심 드시는 분들도 찌개 다 그래도 놓고 네. 밥하고 물하고만 드시진 않을 텐데. 자, 정답은요?
1: 정답은 그 시작이 반찬이라고 하죠.
0: 네.
1: 북한에서는 찌개라는 이 표현이 반찬이라는 뜻이고요. 몇 년 전에 나왔던 이제 기사를 보니까 찌개보다

0: 저를 배고프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1: 청포도가 이겨가는 7월에도 극동방송과 함께 더위를 이기고 있습니다. 네. 4137님 정답 반찬까지 잘 맞춰주셨고요.
0: 저희 남편도 고기만 너무 좋아해요. 5776님 오늘도 북한 선교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1: 네. 매우 새로운 표현이네요. 오늘도 하나 알아갑니다. 인천에서 점심 휴식 시간에 듣고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표현들도 있지만 네. 아예 이게 상상이 안 되는
0: 그렇죠.
1: 연상이 안 되는 표현들도 이렇게 많아요.
0: 네, 어떤 분들이 아까 고기를 민수가 그 말고 뭐 얘기해서 네. 그러니까 나물 반찬 뭐 이렇게 보내셨는데 모든 반찬을 찔게라고 북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1: 네.
0: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 해남에서 늘 듣고 계시대요. 3392님 무너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잘 추스릴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하셨는데 하나님이 또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이 중에서 또 저희 선물 보내드릴 분
0: 네.
1: 사랑하는 가족들 저녁 위해서 찔게 준비하기 위해 장 보러 가신다는 6223님 자주 듣는데 처음 남겨봐요. 새싹회원 9163님 반찬입니다. 제발 알아서 보내주셨던 5403님을 포함해서
0: 네.
1: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있는 답장 링크 클릭하시고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0: 네. 자 우리 아내는 결혼 17년이 돼도 찔게 실력이 너무 안 들어서 제가 속상해요 하셨는데 그건 남편분이 하시면 됩니다.
1: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0: 자, 끝사장 전해드리면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서머 스페셜 시작이라
1: 네.
0: 한 주 동안 또 우리 임지연 PD가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놓치지 말고 함께해 주세요. 지금까지 생방송 OFP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김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뮤지컬의 복음을 담아 전하는 극단 솔라이트 미션의 새 작품 윈디시티가 7월 5일 주일 오후 6시 30분에 방어진 제1교회에서 상영됩니다. 상처가 치유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도시 윈디시티에서 벌어지는 기적같은 이야기로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01-2351번, 지역번호 052-201-2351 방어진 제1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 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성경연구학교에서 성서고고학자인 임미영 교수를 강사로 고고학으로 만나는 성경이야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성전에 대한 지식을 고고학을 바탕으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22-6541, 010-2622-65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서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무료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매주 이 시간은 21세기 모델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울산시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 김창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발전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만큼 인간이 행복해졌습니까? 발전한 문명과 기술만큼, 과학만큼 우리는 행복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은 엄청나게 예전보다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더 해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로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단축이, 시간 단축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통도 많이 발달했지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더 못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침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과학이라 주장하는 침대도 나오고 침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잠을 못 자는 불면증 환자는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학력도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대학 안 나온 사람은 거의 없고 다 고등학교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까? 학력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똑똑하고 더 이해력도 빨라졌을 텐데 어떻게 서로 사람들 간에 소통하는 것과 이해하는 능력은 더 쇠퇴된 것 같습니까?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이 편해지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더 도퇴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삶이 편리해지면 행복할 줄로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 느린 삶을 살아야 된다. 아날로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히려 불편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도 또 아니더라고요. 행복한 삶은요, 윤택하냐, 가난하냐,

삶이 편리하냐 불편하냐, 삶이 빠르냐 느리냐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행복은요, 인생의 겉모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인생을 만드신 분의 그 설계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의 의도에 맞게 인생을 채우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일 때에 행복할 수 있다. 나와 함께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 하나님 그렇게 인생을 만드신 거죠. 그 의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여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대인들에게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중보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울 수 없는 그 영혼은요, 예수님으로 채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신령한 은혜가 주는 풍성함을 누리고 견고한 반석 같은 안전감을 누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참 행복을 찾고 있는 현대인에게 답이 될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소망을 잃어버린 채 허무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은 소망이 되실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답은요, 인간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해로 이끄는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에게 길이 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시킬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그런데 길을 잃은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사야 53장 6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세 번역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기 때문에 길을 잃은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인생의 주인인데,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데 왜 마음대로 가면 안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옳은 말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간에게는요, 걸어가야 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인간은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미국에 가면 국립공원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국립공원 중에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독특한 사막 생태계가 있고요. 바위 지형이 되게 아름답고 이름처럼 조슈아 나무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일종의 선인장 나무인데 되게 유명한 공원인데요. 공원의 넓이가 3,200평방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자, 감이 안 오시죠? 서울특별시 넓이의 5배가 되는 공원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넓죠? 그런데 2017년에 여기서 두 명의 젊은이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두 명이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름 땡볕에 탈수가 심해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길이 아닌 곳으로 가다가 길을 못 찾고 땡볕에 탈수가 일어나 사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 이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고 스스로를 위험에 두게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을 내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까? 새벽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부지런히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길을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라, 노력해라, 노력도 부족하다, 노오력을 해라.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찾아라, 그 길로 가라, 그래야만 살 수 있다.

여러분, 속도와 방향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이죠. 방향이 중요하죠.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고속으로 달려가 버리면요, 나중에 돌아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가면요, 천천히 가더라도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그 길이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The Way라고 되어 있어요. The Way. 정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많은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파멸의 낭떠러지로 내려가고 있는 그 인류를 아버지와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되시는 거죠. 통로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에게 길을 보여줄게 라고 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요,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화염검을 가진 천사들을 두셔서 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영생에 이르는 길로 가지 못하도록 차단을 당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생명에서 추방을 당한 거지요. 그때부터 인류는 에덴 동산 밖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여신 거죠. 하나님과의 화해로 이끄는 길을 여신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켰던 성전의 그 휘장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어디서 어디로 찢어졌나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과의 화해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그 피가 에덴에서 추방된 인류를 다시 초청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인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길은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둘 사이를 잇는 선을 우리가 길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하게도 그분께서 자신이 길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이 도착지로 인도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길이다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더 든든하고 확실한 이런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길 아닌 곳에서 더 이상 헤매지 마시고 길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속담 아시죠? 로마가 길로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유명한 제국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닦은 길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반란을 일으키는 지역에 군대를 보내서 제압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또 정복한 땅에서 물자를 로마로 실어 나르기 위해 착취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해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기 위한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멸망의 비탈길에서 끌어내셔서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신 것 아닙니까? 이 고맙고 좋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왜 예수님이 소망이 되십니까? 두 번째로, 거짓에 속고 있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많이 똑똑한 것 같지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요즘 과학기술의 발전을 보면요, 정말 인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다큐를 봤더니 반도체를 막 쌓아가지고 HBM이 반도체를 쌓는 거더라고요. 근데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평평해 보이는데 그게 여러 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깎아내서 뭐가 있는지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대단하다 감탄을 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또 인간이 얼마나 어려

뒤섞습니까? 얼마나 잘 속는지 몰라요. 여러분, 특히 미국에는요, 아직도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라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런 모임이 있대요. 연구하고 토론하며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모임이 있답니다. 우주선을 발사해서 우주에서 지구를 탁 찍어서 보내줬잖아요. 그죠? 그럼 뭐, 지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요, 조작이다, 사기다,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슈뿐만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사실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속고 살고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없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도 괜찮다.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겠지. 산에 오르는 길이 여러 코스가 있는데 마찬가지 아니냐? 왜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하냐? 다른 종교도 잘 믿으면, 그 종교의 창시자를 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맞는 말입니까? 전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든다고 진리입니까? 마음에 안 들면 거짓입니까? 여러분, 진리는요, 우리 마음의 느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옳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진리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에 드냐 안 드냐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더 필요한 시대인 것이죠. 물론 사람들은 자기가 진리를 추구한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사실만 추구해. 나는 거짓에 휘둘리지 않아. 나는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분에 따라 나는 휘둘리지 않아. 돈에 흔들리지 않아. 권력에 굴복하지 않아. 나는 진리, 사실, 팩트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렇던가요?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보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사실을 숨겼다. 어떤 사람이 돈에 흔들려서 진실을 외면했다. 어떤 사람이 권력에 굴복해서 사실을 왜곡했다. 흔히 듣는 뉴스가 이런 것들 아닙니까? 진리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 얼마나 되던가요? 사람들은 또 학문 세계에서 진리를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모토가 뭘까요? 교훈이 뭘까요? 베리타스입니다. 베리타스. 라틴어 베리타스는 진리란 뜻입니다. 예일 대학의 모토는 뭘까요? 룩스 에트 베리타스입니다. 빛과 진리. 여러분, 둘 다 목사를 키우는 신학교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잘 가르치겠습니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리가 들어간 거예요, 학교 모토에. 그러나 이 학교들은요, 금세 성경의 진리를 떠났습니다. 세속적인 철학과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치는 학교로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들도 모토가 보니까요, 진리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진리는 나의 빛, 자유, 정의, 진리, 뭐 진리가 들어가는 학교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대학 교육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얻었고 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런 분 보셨나요? 대학에서 정말 진리를 배운 분이 있던가요? 저는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공자의 논어를 보면요, 조문도 석사 가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조문도 석사 가의. 무슨 뜻이냐면요, 아침에 도를 깨달을 수 있다면, 아침에 진리를 내가 깨달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게 되더라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은 가장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공자는요, 그것을 초월할 만큼 진리를 깨닫는 일에 진심이었어요.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공자는 정말 훌륭한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이 공자만큼 진리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난무하는 시대 아닙니까? 종교 다원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믿음 자체가 참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자기 관점이 옳다고 주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하더라도요, 진리는 존재합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요, 어떤 사실을 말한다기보단, 어떤 교리를 말한다기보다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다스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 권세가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고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이 생과 내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 진리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진리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배타적인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나타내고 전파할 때에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패권주의적이고 승리주의적인 방법으로 이 진리를 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합시다. 확신과 예의, 확신과 예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진리를 전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대할 때 뭘 갖춰야 된다? 예의를 갖춰야 된다. 그들을 친절하게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예의를 갖추는 게 타협이 아니에요. 불신자나 다른 비종교인을 만날 때 무례하게 대하는 게 우리 진리를 보존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를 가진 사람은 여유를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고는 있지만 우리 자신이 아직 불완전하지 않나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을 훈계하는 태도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는 겸손한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차가운 교리나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세상의 거짓과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어떤 경우라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진리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무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승리주의로 다가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뜻한 이웃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이 흔들림 없는 확신을 소유하시되 동시에 나 자신도 역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야 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확신과 예의, 확신과 예의를 가지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성숙함을 지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이 소망이 되십니까? 영적으로 죽은 인간을 살려내는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명에 관심이 많으시죠? 특별히 육신의 생명에 관심 많으시죠? 오래 살고 싶으시죠? 아닙니까? 저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별로 안 하다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려고 오래 살려고 다들 노력하지 않나요? 그래도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보약도 챙겨 먹고 비타민도 먹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육신이 오래 살려고 노력하시지 않나요?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영혼의 생명인 거예요. 영혼의 생명. 영혼이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혼이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혼이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분은 생명의 삶을 안 들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의 삶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들으시면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저랑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가을 학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아직 죄를 안 지었죠. 하지만 아담에게 물려받은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지만, 영혼이 존재하죠. 그러나 그 영혼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남녀노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영혼은 중생해야 하는 겁니다. 받아 합시다. 중생. 중생의 뜻은요, 거듭 중, 날, 생,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born again이요. 아담 때문에 죽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아담, 그래서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나려면 생명력이 필요한데,

그 생명력이 바로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 자체이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생명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은 아들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생명나무로의 접근이 차단되었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자신이 참 생명나무가 되신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사망의 핵심으로 뛰어드셨고 우리를 해치는 모든 그 사망의 독을 흡수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으신 겁니다. 하지만 부활하셨죠. 사망 권세를 이기고 깨뜨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거예요. 자신과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거예요. 자신이 얻은 생명을 우리의 죽은 영혼에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사망의 저주가 풀리게 된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저주가 풀리게 된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생명의 복이 이미 믿는 자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개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내가 아무리 복음 전해도 예수님 소개해도 믿지 않아서 속상한 경우가 많으시지요. 그럴수록 우리는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어있는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이 생명을 얻는 역사는요,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켜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사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타인 중심적으로 사는 자로 변화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하늘의 것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바꾸는데 전문가가 계시거든요. 성령님이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일하시면 불가능해 보였던 변화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목장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 남편은 절대로 교회 안 올 거야. 내 아내는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우리 부모님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남편을 구원하시고 아내를 구원하고 자녀들을, 부모님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중에 있었던 이재호 목자님의 그 어머님도 그 병 가운데 마지막 생애 가운데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거든요. 자녀들에게도 너무 좋다, 행복하다. 아빠가 어렸을 때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생겨서 너무 좋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 이상으로 우리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사망의 독을 자기 몸으로 받아내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아직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도 생명이신 예수로 다시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설득으로는 그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이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 군대가 되었듯이 불가능해 보이는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 줄 믿으며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길과 진리와 생명을 한꺼번에 얻게 됩니다. 갈 길을 잃었던 자가 길을 찾게 됩니다. 거짓에 속았던 자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죽어있던 영혼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0: 이것이 바로 참 소망을 찾고 있는 현대인을 향한 답이 되는 것이죠. 더 빠른 길도, 더 똑똑한 지식도, 더 건강한 몸도 죽음 앞에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이 답이 되셔서 집 잃은 영혼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길이 되는 거죠. 오직 예수만이 거짓의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되시는 거죠. 오직 예수만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완전히 깨뜨리는 생명이 되시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답할 수 없는 그 질문, 어떻게 해야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 유일한 답은, 다 같이요, 유일한 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심을 믿으며 예수님만 사랑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VIP도 이렇게 아름다우신 예수님과의 사귐에 들어가도록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섬기는 그런 복된 의미 있는 삶을 사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21세기 모델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울산시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 김창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77-6091 052-277-6091번 울산시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

받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뮤지컬의 복음을 담아 전하는 극단 솔라이트 미션의 새 작품 윈디시티가 7월 5일 주일 오후 6시 30분에 방어진 제1교회에서 상영됩니다. 상처가 치유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도시 윈디시티에서 벌어지는 기적같은 이야기로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01-2351번, 지역번호 052-201-2351 방어진 제1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 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성경연구학교에서 성서고고학자인 임미영 교수를 강사로 고고학으로 만나는 성경이야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성전에 대한 지식을 고고학을 바탕으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22-6541, 010-2622-65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서 울산 극동방송 홈페이지 무료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오늘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7월 2일 목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라이브로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는데, 이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서 지금 예배 지금 못 드리는 분들, 안 드리는 분들, 교회를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께서 이 라디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꼭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디오 예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라디오 예배. 자,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라디오 여러분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듣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차 안이 될 수도 있고요. 일터, 또 산책하는, 운동하는 곳. 자, 어디십니까? 버스 안이 될 수도 있고 전철 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장소를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그냥 듣는 방송, 듣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소리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예배하시면서 기도도 되면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을 1대1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생방송으로 오늘도 진행이 되는데요. 전국 어디서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로 보내십시오. 샵 1069입니다.

0: 50원의 유료 문자 샵1069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무료로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샵1069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이쪽으로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은혜, 여러분의 상황, 기도 제목, 신청곡들 남겨주시면 함께 라이브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요즘 이 찬양이 참 입에서 계속 흥얼흥얼거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이런 곡도 좋고요. 옛날에 내가 이 곡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났었다, 그런 사연과 함께 그 곡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도 좋고요, 복음성가도 좋습니다. 우리 익숙한 곡 같이 소리내서 저희는 이 스튜디오 안에서, 여러분은 계시는 곳에서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라디오 예배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한 주 또 잘 보내셨죠?
1: 네.
0: 한 주가 그냥 지나가죠? 그렇죠?
1: 네, 시간이 너무
0: 그러면서
1: 빠르게.
0: 그러면서 이제 7월이 왔습니다. 7월이. 네. 7월이 오니까 이제 아직은 못 느끼겠는데 이제 더 더워지겠죠?
1: 네.
0: 우리 이제 영육간에 건강 잘 여러분께서 주의하시고,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이 시간 또 여러분의 받는 은혜들 나눠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1: 아멘.
0: 혹시 교회를 내가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내가 이 방송을 듣고 있다 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교회 방학, 그 방학이라고 두 글자, 아니면 몇 년 방학,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세희 권사님.
1: 네.
0: 오늘 첫 곡 어떤 곡 부를까요?
1: 네,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입니다.
0: 어떻게 이게 고르게 됐어요?
1: 이번 주에 네. 이 곡을 굉장히 많이 부르고 들었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조금 은혜가 스스로 좀 은혜가 많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새끼라에 가서 좀 같이 은혜를 나눠야겠다, 같이 네네, 불러야겠다는 네네, 생각이 네네. 들어서 선곡했습니다.
0: 네. 아까 이제 방송 전에 또 얘기를 했는데 권사님이 참 그 요즘 곡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까?
0: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시고
1: 네.
0: 교회에서 이런 곡들을 진짜 많이 부르시나 봐요.
1: 아, 예, 그 동기들이랑도 많이 부르고 저희 예. 찬양팀에서도 많이
0: 그렇구나.
1: 불렀던 찬양입니다.
0: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곡인데,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이런 찬양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도 잘 또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보시면서 라디오 앱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라디오 앱에 시작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 이 시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1: 아멘.
0: 하나님,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시고,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의 간구하는 모든 것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신실하신 주님, 내 삶 속에 항상 주님께서 거하여 주시고,
1: 아멘.
0: 그 주님을 내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1: 아멘.
0: 특별히 지금 잠깐 교회를 방학하고 계시는 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꼭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사랑해요.

0: 아멘.
1: 아멘. 자, 김세희 권사님과 함께 찬양한 주님의 선하심 첫 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이브로 이렇게 건반에 맞춰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도 소리 내서 같이 찬양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시작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오고 계시는데요. 구미에서, 양평에서, 대구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출첵하신다고 1484번님 앱으로 듣고 계십니다. 또 일찍 퇴근해서 집에서 듣고 있는 의정부의 8008번님도 있고요. 인천 남동구, 파주에서 포크레인 작업하면서 출석 체크하셨어요. 5969번님 고맙습니다. 서천에서 또 듣고 계시고 자, 이분도 의정부에서 한 주 기다리고 찬양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그다음에 또 아유, 남편의 부도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일어서려고 애쓰고 계시는 4446번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주셨네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꼭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8371번님 말씀 앞에서 이 찬양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듣고 보고 있나 생각하게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가 김세희 권사님이 저랑 처음 만났을 때 첫 곡 아닌가요?
0: 네, 맞습니다.
1: 맞죠? 준비해야겠는데요. 네. 8371번님의 신청곡. 7512번님도 오셨네요. 논산입니다. 조금 전에 아들이 훈련소 입소했어요. 모든 훈련병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재호야 화이팅! 하고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신 7512번님 우리 재호 형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잘 믿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길 소망해 봅니다. 부산에서 청취하면서 또 0720번님도 계시고 익산에서 출석 체크하셨습니다.

0: 그 사무실에서 속으로 찬양하면서 예배합니다. 8066번님도 이렇게 또 듣고 계십니다. 2640번님. 2640번.
1: 예, 안녕하세요. 새끼라 시간이 될 때 즐겁게 잘 듣고 있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킨 지 거의 5년이 되었어요. 삶의 현장이 바뀌다 보니 마음을 다시 먹는 게 너무 어렵네요.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에도 늘 주님께 붙들려 있음을 감사드리며 유튜브 찬양과 설교 간간히 듣고 있습니다. 아멘.
0: 5년 지금 방학이시구나. 2640번님. 삶의 현장이 바뀌다 보니까 어렵다. 꼭 다시 교회로 돌아오셔서 교제도 하고 더 집중해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2640번님. 자, 이 시간에 우리 건반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진아 집사님. 지난주에도 이제 선곡했고 짧게 또 멘트 했었잖아요. 그쵸?
2: 네, 맞아요. 예,
0: 자, 오늘 어떤 곡 가지고 왔는지.
2: 예. 오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 가지고 왔는데요.
0: 네네.
2: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좀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드는데 이 찬양을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새끼라에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0: 네, 참 이 좋으신 하나님, 저는 이런 찬양이 참 좋아요. 짧고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부를 수 있는.
1: 예.
0: 예. 옛날 사람인가?
1: 아니다.
0: 옛날 사람인가?
1: 아니다.
0: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방송 직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극동방송 13개 지사가 있는데 저희가 항상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요. 직원 예배. 예배를 끝낼 때 저희가 항상 부르는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God is so good. 영어로 찬양합니다. 엄청 쉽거든요.
1: 아. 네,
0: God is so good.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김진아 집사님이 신청한 곡입니다. 뭐 짧은 고백이지만 우리 삶에서 정말 기도 응답해 주시고 축복 주시고 좋은 거 주시려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죠.

0: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3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7월 둘째 날 목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요즘 남편이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오고 가며 감사를 드려요. 함께 듣고 있는 극동방송 남편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1: 아멘.
0: 이렇게 사연을 주셨네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7435번님의 가정, 화이팅 응원합니다. 우리 김세희 권사님 찬양 들으니까 내 마음 온통 흔들어 놓으시네요. 아, 라고 이렇게 8533번님 오셨고요. 대전에서 작년에 요양병원에서 전도 요청하신 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를 집에서 케어하고 모시다가 하늘나라 가신 뒤에 요즘은 직장일로 오래간만에 방송을 듣고 계시는군요. 잘 오셨습니다. 전주에서 다른 동으로 이사하면서 교회를 띄엄띄엄 다니고 있다고. 우리 1276번님, 띄엄띄엄 나빠요 나빠. 예. 한결같이 쭉쭉 이렇게 다시 오십시오. 2607번님, 코로나 터지기 전에 수요예배 찬양 인도위에서 교회 걸어가다가 신호등에 걸려서 찬양을 듣고 있는데

0: 갑자기 지친다고 느껴지던 그때 이어폰에서 들려오던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참 평안해지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라고 이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곡도 한번 준비하도록 할게요 놀이터에서 듣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서 찬양 따라 부르고 있다고 초등학교 1학년 딸과 함께 있는데요 딸이 일찍 마쳐서 놀이터 세 곳에 투어하고 지금 마지막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열심히 찬양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계시네요 자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이렇게 소리내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예배예요 저희만 찬양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1대1로 만나고요 이 시간에 혹시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고 노래를 부르고 계신다면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선물도 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앞에서 신청하신 분이 계시죠 처음에 우리 권사님 제가 처음 만났을 때
1: 네.
0: 떨리는 목소리로 네.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르듯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1: 네.
0: 이 시간에 말씀 앞에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죠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 처음으로 우리 김세희 권사님 떨리는 목소리로 찬양을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0: 네.
1: 그때 이제 말씀 앞에서 이 곡을 탁 부를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시는데 찬양에 힘이 있어가지고요. 이분하고 앞으로 라디오 앱에 계속 쭉쭉 하면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었는데.
0: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1: 그러니까요. 예. 말씀 앞에서. 우리 김진아 집사님이 일 모르는 곡인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잘 이렇게 또 건반을 쳐주셔가지고 너무 또 감사합니다. 기도로 라디오 예배를 시작하는 게 너무 좋다고 시흥에서 또 3560번님 또 함께하고 계시네요. 논산에서도, 드디어 이번 주부터 교회 가기로 했다고.
0: 와.
1: 2년 방학을 끝내신다고.
0: 축하드립니다.
1: 지난 4월에 저하고 통화했던 분인데, 드디어 이제 가십니다.
0: 세상에. 할렐루야.
1: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세종에서 듣고 계시면서 찬양 너무 좋다고. 요즘 친정엄마가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데 매일매일 찬양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려요. 가사, 이 찬송가를 신청해 주셨군요. 수원에서 7395번님 이렇게 또 신청을 해 주셨고요. 아까 이 곡 신청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라디오 예배 시간에 이 곡 신청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아요. 울산에서 찬양 예배 함께 하고 계시고, 항상 운전 중에 문자를 못 보내고 있다가 오늘 사무실에서 듣고 계시면서 은혜로운 찬양과 따뜻한 위로로 함께 하고 계신 0691번님도 오셨고요. 김세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은사 주셔가지고 갈급한 심령을 만져주시는 은혜의 찬양 너무나도 감사하고 눈물 난다고. 남양주에서 듣고 계신다고요.
0: 감사합니다.
1: 제가 아는 분도요, 김세희 권사님하고 같이 찬양을 하면 눈물이 난대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0: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나
1: 그러니까요.
0: 봅니다.
1: 그 목소리도 참 신기해요. 네. 똑같은 목소리가 없어요. 달라요, 이렇게. 네. 자, 이 시간에 여러분 혹시 힘들고 지치고 막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은 분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일어나게 하시고 누군가를 붙여주셔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고 힘내시고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3시 35분 지나고 있어요. 참 라디오 앱에 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시더라고요.
1: 네.
0: 그렇죠. 사연 많죠.
1: 네.
0: 신청곡도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주님의 선하심 찬양 불러주셔서 너무 행복했다고 5035번이 오늘 첫 곡 권사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같이 찬양하셨네요. 말씀 앞에서 멜로디와 가사 너무 은혜예요. 창원에서 구미로 퇴근하면서 라디오 앱에 드리고 계십니다. 1484번이 모셨네요.
2: 저는 오늘 이 하루도 찬양 들으면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납니다. 제가 광명에 있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직장 이직하면서 전주로 와 있습니다. 직업이 고속버스 승무원이라서 주일날 예배 참석하기가 힘듭니다. 이번 주 주일 쉬는 날이어서 누나가 다니고 있는 익산에 있는 교회 나가려 합니다. 이제 곧 대구에서 전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면서 가겠습니다. 아멘.
0: 오, 그렇군요. 요약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지금 악보 찾느라고.
2: 네. 원래 광명에 있는 교회에 다니셨다가 전주로 예. 지금 와 계시는데 고속버스 승무원이시래요. 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참석하기가 힘든데 이번 주 주일에 쉬는 날이셔서 남자분이신가 봐요. 누나가 다니고 있는 익산에 있는 교회에 나가려고 한다고 하십니다.
0: 그래요. 예. 앞으로 어디 있든지 꼭 예배 끊이지 않고 잘 들이시는 우리 1484번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의 받은 은혜 신청곡들 받고 있는데 아까 이 곡 신청하신 분이 계셨는데 아까 찾았는데 제가 좀 놓쳤네요. 0803번님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장 정리와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남편의 재취업 사춘기아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이제 좀 여유가 생겼을까 싶을 때 어김없이 고난은 다가오죠. 하나님이 놀라운 또 계획을 믿는다고
2: 아멘.
0: 남편과 믿지 않는 자녀들 꼭 구원받길 기도한다고 이렇게 또 보내셨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7010번님 마산에서 듣고 계시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직업 7010번님 새로운 환경 덕분에 미리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를 맞이하는 습관 가지게 됐다고요. 그렇구나. 자, 이 시간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곡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라고
2: 아멘.
0: 같이 고백하시죠. 목포에서도 듣고 계시고 이곳저곳에서 많이 오고 계십니다. 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죠.

0: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참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막 바라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꿈하고 내 비전이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1: 아멘.
0: 하나님이 얼마나 밀어주시겠어요. 네.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거든요. 너는 꿈이 뭐야 하면 애들이 이제 없을 경우가 많은데 네. 꿈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그 비전과 꿈이 하나님께 꿈과 비전이 잘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1: 아멘.
0: 참 귀한 곡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동탄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5376번님 아유 우리 대전 김밥집 우리 사장님 오셨네요. 아 요즘 힘든 일이 있으시구나. 아이고 힘든 일이 있어요? 아 그래서 또 이 곡을 아까 누가 신청하셨나 보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서 손잡아주시는 분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곡 이 곡 신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7897번님 오늘 처음 문자 주셨네요.
1: 오늘 처음 보내는 문자인 것 같아요. 어린이집 교사인 엄마는 오늘로 6개월이 된 딸아이와 함께 퇴근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감사함을 기도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박미선 감사가 흘러나와 신청하면 들어주실까요?
0: 박미선 그 박미선 이 박미선인지 모르겠는데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음에 이 곡은 한번 보고 다음번에 저희가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문제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날 위해 내어줄 수 있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됐어요. 방 한 칸을 내어드릴 수 있음을 기도로 그렇게 기도가 변했어요. 주님을 이렇게 주님은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네요라고 8417번이 모셨어요.
1: 아멘.
0: 외근 갔다가 회사 복귀하는 길에 들으면서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듣고 펑펑 울었었어요. 7391번님 또 출근 시간 밖에서 퇴근하고 집안일하면서 오후에 찬양 너무 좋습니다.

5060번님, 몸 아파서 27년째 누워 있습니다. 극동방송 그래도 듣고, 우리 0786번님, 네. 자, 이 곡, 우리 함께 부르면서 다시 일어나시죠.

0: 아멘.
1: 아멘.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힘차게 찬양했습니다. 청주 가경동에서 듣고 계시네요. 남편 택배 도우면서 새끼아라를 듣는데요. 어느 회사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는 곳에 저희 라디오를 크게 볼륨을 올려서 듣게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 듣는 찬양이겠지만요. 그들에게도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 고맙습니다. 요즘 청주, 충주, 이 충북 지역의 극동방송 애청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남동생 혈액암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오늘 찬양 눈물 나고 마음 아파요. 예, 231번님 꼭 힘내십시오. 자, 많은 분들 신청곡들 주시는데요. 우리 신청곡을 다 소화하기는 예,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오늘 마지막 찬양은 오늘 초반에 신청한 곡인데요. 가장 우리 삶에서 필요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꼭 느끼면서 오늘 힘들고 어렵고 잠깐 떠나 있는 분들, 이 하나님 사랑 꼭 깨닫고 느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라디오 앱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또 안산교회 김세희 권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하시면서 조초연출 김인수도 불러갑니다. 고맙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혹은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 위에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만드신 길이기에 거칠고 힘겨워도 우리 주님의 손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길을 힘겹게 버티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아픔과 슬픔을 씻으시고 회복시키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드 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 여러분의 교회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드 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나 마약이 범람해가지고 마약 청중국이었던 우리나라가 마약 중독에 빠져서 마약에 포로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또 밤마다 회식이네 뭐네 해서 술이 끝이지가 않고 술에 취해서 알코올 중독에 포로된 사람도 꽤 많습니다. 도박 중독에 빠져서 도박에 포로가 된 사람, 음란물에 중독이 돼서 음란에 포로가 된 사람, 마음속에 미움, 분노, 그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감정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 불안, 염려, 근심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 자체가 절망이고 그 길은 파멸의 길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 포로된 데서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구세주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자유케 하고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 삶 안에 참된 평화와 자유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로된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세주 예수님을 여러분이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고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만사형통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부르셔도 주님 앞에 설 때 불꺼움이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한테 배우고 선생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모든 문제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아는데 삶은 정반대의 삶을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책이 시편인데 시편 서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즉 행하는 사람,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돼서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점령하면 나의 삶에 모든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결국 내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도라 생각을 지켜야지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에 사로잡히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생각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데 요즘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살아 못하나? 삶을 포기하고 싶다.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인생을 한번 우리가 태어나서 정말 의미 있게 보람되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 삶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 설명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십자가가 있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십자가가 있고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십자가가 있고 감당해야 될 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인은 예수인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을 잘 감당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복이 맙니다. 장로교 창시자 깔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4권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self denial, 십자가를 지는 것, bearing the cross,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핵심이 바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우리가 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거 뛰어넘어서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기 컵에 물이 있다는 걸 누가 압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로 물이 있는지 언제 먹어보면 아 물이구나. 이처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의 유일한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비극은 사람들이 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80만 무속인이 있다고 하는데 불안한 사람들이 한참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불안전성을 가진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가서 잘 봐주세요.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기의 미래를 얘기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속인도 우리와 똑같은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돈을 갖다 바치고 좀 문제를 해결하다는데 오히려 마음에 불안만 쌓이는 것입니다. 누가 아유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같이 갈래?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데 우리가 언제 그런데 기웃거립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라고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말씀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 계신 동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전체의 주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절로 딱 우리가 정해서 고백한다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 메시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만날 때 일생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막달라 지역에 살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옛날에 철수 영희 하듯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불렀는데 일곱 귀신이 들려갖고 정말 영적으로 정적으로 눌려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딱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완전히 취함을 받고 그때부터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헌신하는 귀한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을 때도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가서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 묻혀있는 무덤에 부활절 새벽에 가서 그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전할 때 같이 왔던 여인들은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 앉아서 예수님을 찾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충성헌신하는 정말 신실한 여종이 되어서 가톨릭에서는 그녀를 사도들을 위한 사도라고까지 호칭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이렇게 주 앞에서 존경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귀신에 들렸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사랑과 용서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가 되는 것입니다. 밤낮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던 삶이 이제는 변화가 되어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의 길을 걸었던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용서하고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여러분 비난하고 여러분 물고 뜯을 때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뭘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당시 잘 나가던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라고 우리나라 국회 같은 기관에서 차세대 그 지도자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은 있었으나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알고 예수님 사람이 다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괴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님 사람 잡아오려고 고문 들고 가다가 비틀어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꾸꾸러졌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 일생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한평생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주님 영광에 살다가 그는 네로 왕제 시절에 순교했는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 차례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AD 64년부터 67년 네로 왕제가 모든 기독교인을 붙잡아 처형할 때 그때 붙잡혀서 목베임당에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생은 너무나 고귀한 일생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의 절반 깎은 13권의 책을 남기고 온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을 나타냈던 귀환적으로 쓰임받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런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고 죽음 이후에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함 받고 죽음에서 자유함 받아 우리는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에 가서 더 이상 우리는 고통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생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것은 영화로운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영원한 기쁨만 있는 것입니다. 찬양만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위해 천국 예배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절망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천국섬 주신 천국섬을 가고 위로함을 가지고 위로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생 천국에서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힘써 주님을 하다가 하늘나라서 많은 상급 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진리로 모신 여러분들이 가난과 저주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물질의 노예로 살지 말고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다스림의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스리며 살아야 됩니다. 왜 물질의 노예가 되고 밤낮 쪼들린 인생을 삽니까? 우리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며 살 때 성실과 근면과 인내로 있는 곳에 최선의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그것이 씨앗이 돼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적당히 해서 성공이라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세계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라도 최선을 다합니다. 운동을 해도 최선을 다하고 공부를 해도 최선을 다하고 음악을 해도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상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복받은 인생으로 다스리며 살아야지 왜 우리가 가난과 저주의 노예가 되어 삽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되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에서 노예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치료받고 변화받고 자유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역에 힘을 쏟으신 것이 병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3분의 2가 병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설명합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고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동일하신데 우리가 믿음이 그 동일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지 못해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 돼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고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서 병고침 받은 여인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모두가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환경의 모든 문제에서 노예는 받고 치료는 받고 세부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깽단 두목에서 목사가 된 니키 크루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938년에 푸에토리코에서 태어났는데 그 집이 아주 가난하고 아버지는 늘 폭력을 휘두르고 또 주술에 빠져있고 정말 가난과 폭력과 술로 인해서 절망적인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늘 술 취한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형제를 또 19이나 낳았어요. 19. 근데 15살 때 그 폭력적인 삶, 가정을 벗어나서 형을 따라 뉴욕에 왔는데 뉴욕에 있다가 얼마 있지 않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마오마스라는 악명 높은 깽단에 들어가서 6개월 만에 깽단에 두목이 됐습니다. 아마 주먹을 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백 명을 거느린 깽단 두목이 돼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뉴욕의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의 삶은 술과 폭력과 범죄의 연속이었습니다.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뉴욕의 청소년 깽단이 뉴욕 전체를 치안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그런데 데뷔 윌커스 목사님이라고 펜실바니아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던 우리 오순절 교회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그 뉴스를 보고 내가 저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뉴욕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깽두목 니키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니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정신 나간 사람 만나 침을 뱉고 주먹을 패면서 다시 나타나면 너 죽여버리겠다 그럽니다. 그때 이 윌커슨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천 개 조각으로 잘라 길거리에 던져도 그 조각 하나하나가 계속 외칠 것이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부모도 친구도 세상도 그걸 다 포기했는데 이 윌커슨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와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나같이 버려진 인생을 사랑하는가 하는가 그 사랑에 감동되어가지고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윌커슨 목사님이 깽단 청소년들을 위한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니키가 부하들 다 데리고 그 예배에 참석을 했어. 시간 은혜를 받는데 마지막 예배 시간에 마지막 집회 시간에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설교에 그냥 꼬꾸러졌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증오심으로 가득했고 술과 폭력으로 살던 그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 죄는 용서받았고 마침내 나는 자유함을 받았다.
완전히 그 새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무기를 다 경찰서에

0: 반납하고 성경학교에서 공부를 마친 다음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리키 크루즈 아우리치를 설립해서 전 세계를 다니며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고 수많은 청소년과 범죄자, 마약 중독자들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자서전 달래라 리키는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전해졌고 그의 이야기가 십자가 칼이라고 하는 소설, 영화, 만화로 제작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변할 수 있었다면 그 누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끊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신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결박되는 것에서 자유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6181국에 9191번, 지역번호 02-6181에 9191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아놀드 슈왈제네거 아시죠? 그는 오스트리아 출신이지만 미국으로 건너와 보디빌더 일을 하다가 할리우드의 액션 영화에 출연하면서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이후 정치계에까지 입문해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는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하는 인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미국 휴스턴 대학의 졸업연설의 강사로 서게 됐는데요. 그 졸업연설 현장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자수성가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빈털터리로 이곳에 왔습니다. 아주 낡고 작은 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추수감사절에는 체육관에서 알고 지내던 동료들이 찾아와 이불, 접시, 주방도구 등 제게 없는 물건들을 다 챙겨줬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주위의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받았기에 지금의 자리에 온 겁니다. 사람들이 저를 무엇으로 불러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가 자수성가했다고 말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아마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시 남의 도움을 받아서 이곳에 와 있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졸업을 이루신 여러분, 이제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차례입니다. 네, 참 감동적인 연설이죠. 문득 지나온 시간을 저도 돌아보니 제 인생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때마다 일마다 있었습니다. 부모님, 가족들은 물론이고요. 학창시절 함께했던 선생님과 친구들, 주위의 많은 지인들, 직장의 동료들, 교회 목사님과 공동체의 지체들, 그리고 그 모든 관계를 내 삶에 연결시켜주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도 역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136편 26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성경 말씀 메시지가 새겨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라. 안산시립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누군가의 도움, 또 누군가의 연결, 누군가의 존재가 내게 힘이 됐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고마운 사람들 쭉 떠올려보면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을 연결하시고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깨닫게 되죠. 돌아보면 역시 모든 것이 다 감사뿐입니다. 또 나 역시도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아서 누군가의 삶에 크고 작은 도움의 연결고리, 도움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어제부터 시작된 7월, 빈틈없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도 틈틈이 감사드리는 그런 한 달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요. 찬양을 평소에 많이 들려드리고 있지만 가끔 다양한 삶의 이야기 나누는 인터뷰, 특별한 시간 보내기도 하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같이 만나보기. 오늘은 미국에서 오신 분이세요. 애틀랜타 연합장로교회 손정은 목사님의 간증 나누고자 하는데요.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0: 같이 걸어가기, 각자의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분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같이 만나보기 특별 인터뷰 오늘 함께합니다. 네, 극동방송 애청자분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도 많으신데요. 특별히 극동방송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이 새롭게 몇 년 전 리뉴얼되면서 정말 같이 걸어가기 이 방송도 세계 곳곳의 청취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듣고 많이들 참여하십니다. 그런 사연들을 듣다 보면 또 멀리 타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신앙생활을 잘 지켜가고 계신 해외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애틀랜타 연합장로교회 손정훈 목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목사님.
1: 네, 네. 반갑습니다.
0: 먼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손정훈 목사이고요. 현재 애틀랜타에 있는 연합장로교회에서 담임 목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섬긴지는 7년 됐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서울 그리고 홍콩 샌디에고에서 온누리교회와 관련돼서 한 20여 년 정도 목회를 했었고요.
0: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그 전에 국내에서만 쭉 계신 게 아니라 여러 곳을 다니셨군요.
1: 네. 저희 온누리교회에 해외 캠퍼스들이 많이 있어서 홍콩에도 섬기고 샌디에고에서도 섬기고 그리고 또 들어왔다 나왔다 좀 여러 번 했습니다. 다녀왔죠.
0: 글로벌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네요.
1: 네.
0: 많은 목사님들 인터뷰하다 보면 정말 목회가 쉽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하구나 깨닫게 되는데
1: 네.
0: 특별히 이민 목회 또 네. 해외 교민분들을 섬기는 부분은 네. 정말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글쎄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여러 나라로 도시로 다니면서 한 가지 그 체험한 게 이동할 때마다 가지고 있는 걸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도 바꿔야 되고 심지어 110볼트, 220볼트 되짚고 끼우는 것도 다 바꿔야 되고
0: 굉장히 현실적인 것 하나하나가 다르네요.
1: 바꾸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항상 다음 세계 하나님 다음 그로 인도할 곳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천국 가는 준비도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더 좋은 곳 하나님 인도하실 거니까 집착하지 말자. 이거는 템포러리다. 잠시 있다 가는 거다. 항상 그 생각을 좀 하게 하시더라고요. 많이 옮기게 하니까. 그것이 너무 또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0: 네. 저는 해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에 대해 떠올릴 때 그런 정말 자잘한 현실적인 부분까지 임지를 옮길 때마다 계속 다 모든 것을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1: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요. 미국에 군인 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0: 네.
1: 제 교회도 군인들 계시고 또 장교들도 계신데 한번 물어보니까 거의 목회자하고 비슷하더라고요. 한 뭐 매년마다 옮겨 다니는데 나라를 옮겨 다니고 베이스를 옮겨 다니니까 군인 운동선수 농부들 보내는 곳으로 다 가잖아요.
0: 네.
1: 가라 하면 가고 순종해서 하고 자기 절제하고 또 인내로 기다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저희를 이곳에서도 쓰게 하시고 또 해외에서도 보내시고 그런 마음 스피릿으로 가면 군인의 마음으로 가면 또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렇게 곳곳을 다니며 어디를 가든 심겨진 곳에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역을 통해서 나그네로서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시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1: 네.
0: 그렇게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면

0: 타역에 임하다 보면 그 지역마다 나라마다 정말 잊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1: 네. 홍콩에 있을 때는만 해도 그래도 영국의 영향력, 크리스천한테 영향력이, 기독교 영향력이 남아 있었는데요. 저희가 나오고 나서 중국에 반환이 되면서, 반환되고 점점 그 영향력이 점점 강해지니까, 교인들이 참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경제도 많이 위축이 되고, 어떤 토양에서 또 교회가 성장하냐에 따라서 참 변화가 큰 거를 보게 되었고요. 미국에 와서 목회할 때는, IMF 때도 한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고, 미국에 있는 이민 1세, 2세들 너무 고생을 참 많이 하세요. 특히 1세 어르신들은 정말 뭐 100불, 200불 주고, 태평양을 건너와셔서, 정말 맨주먹으로 접시 닦기 하고, 가스테이션에서 일하시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제가 요즘 뭐 장례식 하거나 그러면 그분들 일대기를 쭉 듣는데요. 너무 어렵게 힘들게. 그러나 이분들이 다 한국에 있을 때는 정말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안정된 직장에서 다 계시던 분들인데 미래를 생각하면서 과감하게 투자하시고 또 도전하셔서 오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 들을 때마다 많이 배우게 되고 도전받고 또 우리 후손들이 참참잘 되세요. 그러나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부모님들을 보고 자라니까 자녀들이 어긋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모습을 참 많이 볼때 뿌듯하고요. 더 뿌듯한 건 미국에서 요즘 한국인으로 산다는 거는 정말 쿨한 일입니다.
0: 요즘
1: 요즘처럼 쿨한
0: 뭐,
1: 일이 없었습니다. 제 아들을 태권도도 두 아들이 다 태권도를 하는데
0: 아, 그래요?
1: 얼마 전에 도미니카 공화국에 그 수련회 아우리치를 갔다 왔는데 아유, 그냥 뭐 얼마나 현지에 있는 아이들이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또 이렇게 청소년들이 오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한국말 한번 해보라고 한국 노래 한번 불러달라고 태권도 격파 한번 해달라고 격파 한번 딱 하니까 아주 아이들 교회에 이제 집회를 갔는데 아이들이 한두 명밖에 안 모이더래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한국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태권도 품새 보여주고 그랬더니 막 200명, 300명이 교회에 미어터져가지고
0: 와.
1: 그렇게 집회하고 또 거기서 새롭게 예수님 믿는 아이들 생기고 스키 드라마 하고 그런 거 하고 돌아왔다고 너무 신나서 또 은혜 받아서 들어왔더라고요. 한국이 너무 한국인인 게 요즘처럼 이렇게 자랑스러웠던 때가 없었어요.
0: 아, 참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네요. 요즘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또 한국 문화에 대해 우호적이다 보니까 그것이 또 이렇게 선교에도 큰 영향을 미치네요.
1: 그러니까 본국이 잘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0: 아,
1: 해외에
0: 네.
1: 사는 이민자들은 우리나라가 너무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요.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
1: 또
0: 그러시군요.
1: 한국에 또안 좋은 소식 들려오면 너무 속상하고 사실 이렇게 지금도 들어와 보니까 환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0: 맞아요.
1: 달러를 가져와서 쓰는 입장에서는 그게 또 감사하긴 하지만 너무 속상해요.
0: 나라에 대한 걱정도 많으시죠.
1: 한국인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데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마음이 들어서 참 이런 문제도 많이 기도 제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 또 오히려 해외에서 목회하시면서 나라를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게 되셨겠네요. 목사님,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해외 교민분 섬기는 목회 해오셨는데, 그렇게 또 지내오다 보면 나름의 목회 철학이 또 생겼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많은 1세대 어르신들이 또 처음 신앙을 가진 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예요. 아시겠지만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 시기에는 10년, 20년, 30년 후에는 교회가 다 박물관이 되거든요. 이미 유럽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서도 신학교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어요. 트리니티 신학교도 문을 닫았고 다른 신학교들도 다 건물들을 매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미국에 그대로 안주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점점 많이 하게 되고요. 다행히 이런 한국 컬처에 대한 또 한국 문화에 대한 우리 자녀 세대들의 선호도가 예전보다 참 많이 높아져 있어서 아이들 뭐 하라고 하지 않아도 요즘 자기들이 알아서 한국말 공부하고 싶어 하고 그러거든요.
0: 아,
1: 예전에는
0: 그렇군요.
1: 아버지, 어머니의 세대의 문화를 좀 이렇게 낮춰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더 많이 리스펙트를 하고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 해서 이런 한국 문화, 특별히 한국적인 영성, 이것을

0: 자녀 세대에게 잘 물려줘서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해도 그거를 그 길을 떠나지 않도록 특별히 한국인만이 갖고 있는 공동체적인 영성, 너무 개인주의적인 미국의 그런 영성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적인 공동체 영성이 우리 자녀들에게 좀잘 이어져서 바톤 터치가 돼서 영성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 3세, 4세, 5세까지 이어지는 신앙의 명문가들을 다들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어떻게 보면 목회의 제일 큰 소망이고 또 앞으로의 비전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한 투자, 시설에 대한 투자, 교사에 대한 투자, 사역자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목사님, 사실 또 한국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많이 또 생각하며 또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데, 미국이라고 다를 것이 없군요.
0: 그래서 저희가 요즘 애들 왜 그래? 이 고민은 벌써 2000년, 3000년 동안 해왔던 고민이니까 저희가 너무 염려할 필요 없는데 우리는 본질에 집중하면 될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1: 아멘.
0: 우리 다음 세대들 사단의 원수가 그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만 잘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한다고 뭐라 할게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그것에 감동받고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되고 그런 걸 저는 믿어서요. 저희들 뭐든 테크니컬하게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만 잘하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게 순종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것을 보고 감동받고 또 성령의 감동받으면 아이들도 바른 길, 선한 길을 택해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역시 그 어떤 것보다 믿는 우리 어른들의 세대가 먼저 복음으로 무장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애틀랜타 연합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손정훈 목사님과 함께 간증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또 극동방송과도 특별한 인연을 많이 갖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0: 저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우리 단원들이 저희 교회에도 찾아오셔서 김장한 목사님 말씀과 함께 귀한 특선도 해주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들이 이 색동조각을 입고 한국의 고전무용을 추는 것만도 참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되는데요. 아이들이 마치고 나서 객석으로 다 달려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꼭 품에 안아주니까 꼭 손자 손녀들 멀리 떨어져 있어서 못 보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못 보는 가정도 많은데 정말
1: 그러시겠네요.
0: 손자 손녀들 같은 아이들이 와서 시니어 어르신들을 꼭 이렇게 안아드리면서 블레싱 한다고 God bless you 이렇게 해줄 때 어르신들이 그 제가 위에서 보니까 단위에서 보니까 눈시울을 적시면서 너무 감동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었고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탈북자 사역을 할 때에는 많은 탈북자들을 간증해 꼭 극동방송이 등장하더라고요.
1: 아,
0: 그때는
1: 그래요?
0: 제가 잘 몰랐는데 이제 북한의 라디오가 이게 딱 픽스가 돼 있어서 어떤 이 주파수 이상을 넘어가거나 낮출 수 없도록 다이얼을 고정을 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들은 그걸 풀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게 분해해서 풀어가지고 채널을 늘려서 극동방송을 수신을 하고 수신한 사람들 가운데서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움, 본인이 어려움을 겪을 때 방송에서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그런 이 간증들을 여러 번 들었어요.
1: 맞아요. 탈북하신 분들이 나중에 극동방송에 간증하러 오셔서 내가 북한에서 숨어서 들었던 그 방송사에 내가 직접 와 있다니 믿을 수 없다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0: 그러시군요.
1: 목사님께서 또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실 때도 또 그런 간증을 많이 접하셨군요. 예. 그러면 애틀랜타 연합 장로교회에서 또 미주 연주를 온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사역 그 이전부터 이미 극동방송과는 좀 많이 친근하게 가깝게 지내셨나 봐요.
0: 그런 것 같네요.
1: 네. 애틀랜타 연합 장로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또 아이들 많이 맞아주시고 또 품어주셨을 것 같아요.
0: 저는 아이들, 저희에게도 은혜가 되지만 아이들에게도 엄청난 투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아,
0: 왜냐하면 그
1: 네.
0: 아이들이 이렇게 공연도 하고 또 다른 외국의 여러 문물들도 미리 어린 나이에 이렇게 경험해 보면서 자신들의 세계관이 굉장히 많이 넓어질 것 같고요. 그 통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더 커지고 또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돈독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0: 것 같아요. 저희들 해외로 선교, 자녀들을 선교 보내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선교 오는 마음으로 미국도 찾고 다른 나라들을 많이 이렇게 찾으면 언젠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또 그런 큰 비전들이 좀 세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렇게 또 극동방송에 방송 선교 사역을 열심으로 또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0: 아, 예. 네.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의 사역 함께 동참하시고 도우시면서 또 김장한 목사님의 사역의 모습도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셨을 것 같아요.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0: 사실은 제가 바로 오기 전에요.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우리 계신 관계자분께 김정환 장로님 평소에 뭐 드시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1: 아, 네.
0: 90이 넘으셨는데 너무 정정하시고 제가 3부 설교를 부탁드렸는데 혹시 제가 의자를 준비해야 되나 고민했는데요. 아, 그런 건 필요 없이 3부 동안을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얼마나 힘있게 말씀을 선포하시는지요.
1: 그러시죠.
0: 젊은 제가 너무 도전을 받았고요.
1: 저희보다 그리고, 건강하세요.
0: 네. 네. 그리고 목사님이 굉장히 한 분 한 분들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또렷하셔서 저희 사실은 지금 오는데도 한국에 오는데 저희 장로님 한 분이 동생 전도 꼭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해 주셔서 아 제가 기억을 하실까 하고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잘 또렷하게 기억하시면서 네. 바로 자리에서 핸드폰 꺼내셔서 아이고 형님이 당신 안부 물으면서 꼭 좀 교회 나오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고 한다. 언제 한번 좀 만나자 하면서 전도 전화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 큰 이런 방송국도 운영도 하시지만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이렇게 마음 많이 써주시고 또 같이 기도도 해주셔서 제가 너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감사했습니다.
1: 네. 같이 걸어가기 오늘은 특별 인터뷰로 같이 만나보기 시간 갖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연합 장로교회 손종훈 목사님의 사역과 간증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또 같이 걸어가기에서는 늘 또 찬양으로 함께 하거든요. 목사님께서는 어떤 찬양을 특별히 좋아하시고 또 자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지 궁금합니다.
0: 예, 제가 바로 오늘 아침에도 들었던 찬양인데요.
1: 아, 그래요?
0: 여정이라는 제목의 찬양인데.
1: 아, 참 좋죠.
0: 가사가 저희가 연말쯤 되면 꼭 한 분씩 이렇게 이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언젠가는 장례식에서도 이 찬양을 많이 불러요. 저희가 네. 시니어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한 해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 정말 심금이 울리고요. 마음이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사도 너무 좋고 지나간 날들을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내 여정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지나온 날들 돌아보면서 마치는 날까지 내 삶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남아있는데 돌아가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정말 장로님들 평생을 교회를 헌신하셨던 분들의 그 마지막을 떠나보내드리면서 여정의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이 울컥하고 그리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좀 결단도 하게 되는 너무 좋은 은혜로운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애틀랜타 연합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과 또 목사님의 믿음의 결단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여정 이 찬양 함께한 뒤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0: 같이 걸어가기 오늘은 특별 인터뷰로 함께합니다. 같이 만나보기. 미국 애틀랜타 연합장로교회 섬기시는 손정훈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목사님 앞서서 또 여러 나라를 다니시며 이민 목회 섬기시고 또 미국에서의 목회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물론 수많은 모든 순간이 다 은혜겠지만요. 특별히 정말 잊을 수 없는 목사님과 하나님만의 특별한 은혜의 추억이 있다면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1: 네. 항상 또 청취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목회하시는 우리 동료 목사님, 선후배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목회가 항상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성공적일 때만은 없잖아요. 그러지만은 않지요.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많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제가 샌디에고에 있을 때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있어가지고
0: 그 시기였군요.
1: 그때 다들 어렵고 힘드셨어요. 네. 집도 다 뺏기고 사업장에서 딱지가 다 붙고 우리 교인들이 오갈 데 없는 상황에 처해지니까 교회도 참 많이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또 이민사에 있다 보면은 저희가 점심때 이제

0: 김치를 꺼내 먹는데 이게 그때만 해도 김치 먹고 이렇게 냄새가 나면은 미국 교회 제가 렌트해서 쓸때 미국 교회 교인들이 참 싫어했었어요. 지금이야 김치 사서 먹기도 하고 유튜브에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1: 그때
0: 그때는 마늘 냄새
1: 당시에는 아무래도
0: 난다고 너무 싫어하고 그러던 때였는데
1: 네.
0: 이렇게 안팎으로 교인들도 수가 줄고 헌금도 줄어들고 그나 그 거에다가 더 교회에서도 이제 미국 교회가 김치 냄새 난다고 쫓아내서 내는 바람에 그냥 대놓고 쫓아내지는 않고 렌트비를 확 올리세요. 그게 이제 나가라는 말이거든요. 그때 정말 두 달인가 남겨놓고 기한을 주고 나가라고 하는데 두달 안에 나갈 장소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하나님 어디로 나가란 말입니까? 제가 집도 쫓겨나 본 적이 없는데 150명의 성도들 데리고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얘기나 다름없어서 정말 서럽게 울면서 하나님 기도드렸던 기억이 나요.
1: 네.
0: 근데 그렇게 그리고 전화로 수십 군데를 통화를 했는데 노 땡큐 노 땡큐 다안 된다고 하시는데 정말 기도하고 구했을 때 마지막 순간에 유대교 회당을 빌려주시게 해주셨어요. 유대교는 자, 아시다시피 토요일 날 예배드리기 때문에 주일날이 텅 비거든요. 저희가 정말 몇년 만에 12시에 점심을 먹을 수 있었어요.
1: 와.
0: 왜냐하면 미국 교회 렌트하면은 미국 교회가 다 끝나고 우리 예배 끝나고만 3시에 점심을 먹거든요. 배 쫄쫄 굶으면서 오후 3시에 밥을 먹었는데 이 유대 회당으로 온게 이후로는 12시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1: 아,
0: 있었습니다.
1: 할렐루야.
0: 김치도 열린 곳에서 펼쳐놓고 마음껏 먹고 청소 다 하면은 며칠, 일주일 지나면 냄새 다 없어지니까, 그렇게 또 작은 행복을 누리기도 했었네요. 또 하나님이
1: 네.
0: 인도하심, 여정의 가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1: 네. 아, 참, 목사님의 목회의 모든 순간이 다 그렇게 굽이굽이 우여곡절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신 순간들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랜 생활 우여곡절의 목회를 겪어 오시면서 또 옆에서 눈물로 같이 기도하며 내조하시는 사모님의 역할도 참 컸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터뷰는 뭐 목사님과 나누는 인터뷰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빌려 또 사모님께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0: 네. 사실 제 아내가 목회상담학 전공하고 박사과정까지 다 마쳐서
1: 아, 그러세요?
0: 한국에 있을 때 두세 군데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곤 했었는데 저 따라서 미국으로 건너오고 나서부터 이게 이제 상담학이라는 게그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 건데 한국에서는 그걸 다 갖고 있었는데 미국으로 가니까 이제 라이센스가 다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면서
1: 예.
0: 굉장히 좀 어렵게 또 자신의 커리어도 좀 많이 내려놓으면서 제가 보기에 너무 미안하고 또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꿋꿋이 잘 견뎌주고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또 대학 가게 해주시고 해주고 그래서 우리 아내 너무 고맙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도 보시고 기억하셔서 지금은 덴버 신학교에서 목회 상담학 강의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1: 아,
0: 그래서
1: 그러시군요.
0: 다시 또 커리어를
1: 예.
0: 다시 시작하고 또 앞으로 또 다른 준비도 하고 있어서 제 아내 저도 서로 같이 기도하면서 목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아내 안윤경 사모님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싶네요.
1: 네, 사모님 들으셨죠? 네. 이렇게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의 또 마음을 다한 이 사역들 앞으로 더욱더 지경이 넓어지기를 또 깊어지기를 저희도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아, 목사님 또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끝으로 또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 알려주시면 저희도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0: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 다음 세대들이 점점 많이 성장하고 또 숫자적으로도 부흥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교회에서 지금 한참 내년이 저희가 교회 50주년을 맞게 돼요.
1: 와, 그렇군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0: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간 또 운동할 수 있는 체육관 이런 걸좀 마련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좀 펀드레이징도 좀 해야 되는 때가 되었고요. 체육관도 좀 지어야 되고 또 선교는 그렇다고 또 선교를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1: 네.
0: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또 후원해 주시고 선교도 열심히 나갈 수 있도록 작년에 저희가 한 6군데를 나갔고 금년에도 뭐 제가 나간 것만 6군데인데 저희 교회 전체적으로는 거의 8군데 뭐 10군데 이상 선교를
1: 와,
0: 계속 나가세요.
1: 선교에 열심이시네요.
0: 저희는
1: 네.
0: 주로

0: 중남미 쪽으로 가까운, 여기서는 아시아 쪽을 많이 가시지만 미주 쪽에서는 가까운 중남미로 선교를 많이 가요.
1: 네.
0: 그래서 그한 팀들 계속해서 선교에 열심히 가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한 준비도 차근차근 잘 해나갈 수 있어서 다음번 50년을 주님이 뜻대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잘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애쓰는 교회, 또 더욱더 선교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 애틀랜타 연합장로교회의 사역, 그리고 목사님의 사역, 앞으로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틀랜타 연합장로교회 손정훈 목사님의 간증 나눴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합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니마 춘천 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합니다.

네, 같이 걸어가기 오늘은 특별 인터뷰로 함께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라이프 로디싱어즈의 합창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이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부터 8장은 우리의 구원의 혜택 패키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를 위해 세우신 깨지지 않는 구원의 사슬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 3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두 가지 수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이라 말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우리의 대답은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기대되는 대답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성공적으로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과 그의 세력과 세상 체제가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를 이기거나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제 32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면 나머지 모든 것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거나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섭리를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을 정죄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정죄하겠습니까? 답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33절을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더 높은 법원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최고 법원이십니다.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르렀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밤낮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던 자가 내쫓겼음이니라. 사단의 비난은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도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비난은 기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구절에는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까?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형벌은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그 대가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즉 부활과 승천으로 그것을 보장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인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둘째,

그 무엇도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서 기대하는 답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환난도 고난도 박해도 굶주림과 헐벗음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여기에 언급된 상황들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심지어 아주 작은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을까? 라는 결론에 성급하게 도달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흑백 논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것을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36절에서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시편에서 인용한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됩니다.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고난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35절에 언급된 시련은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37절의 의미를 믿는다면 시련은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환난의 폭풍을 견뎌낼 뿐 아니라 박해 아래서도 굴복하지 않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이며 더 많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할 것입니다.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의 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이 또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들은 확신을 주는 놀라운 구절들이며 믿는 자의 영원한 안전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죽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나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도 당신이 상상하는 어떤 시나리오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빠진 것이 있을까 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라는 구절이 덧붙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한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행성의 생명체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가 발견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들은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가 발견되면 성경의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자신들의 구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가 발견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다른 행성의 생명체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으며 38절에서도 천사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설령 내일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해도 그것은 성경의 신실함을 훼손하거나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39절을 다시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다른 행성의 생명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중구 남회동에 위치한 울산중구교회 이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92-6331번, 052-292-6331번 울산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정호입니다. 우리 극동방송을 듣다 보면

또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 또는 강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결단할 때라고 말이지요. 그래, 이제 결단해야지. 7월의 시작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멋진 출발을 해야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딱 정하면 기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마음 한켠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도 잘 안 됐는데. 의지가 약한 내가 할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작아지는 내 모습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결단의 시간이 지나간 후에 더 잘 보이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시지만 또 기뻐하시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이 앞서는 것보다, 또 마음이 앞서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느릴지언정 조금씩 조금씩 주님으로 채워지다 보면 이 주님과 연합한 영혼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침내 우리의 삶을 그 거룩의 길로 가게 합니다. 이것이 영혼의 결단이겠죠. 약한 나일지라도 그래도 오직 주님을 구하면서 한 걸음씩 오늘도 주님으로 채워져가는 오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어노인팅의 찬송가 앨범에서 보내드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하셨습니다. 주와 같이 매일매일 걸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아, 예전엔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아, 주와 같이 가면 부담이겠지. 이 길을 계속 걸어가면은 내가 뭔가 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주님과 계속 걸어가다 보면 또 연합하다 보면은 정말 그 동행 자체가 그 기쁨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울산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께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오늘 오후가 충만하게 채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퇴근길이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 출근길이신지, 그리고 무엇을 또 식사를 하고 계신지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번 주부터 울산 극동방송에서 또 행저질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교회 수가 600여 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을 들으시는 분께서는 지금 어느 교회를 또 섬기시고 계신지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이름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들려지면 저도 해봤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굳이 울산이 아니더라도 지금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잠시 후에 보내드릴 성경 퀴즈에 대한 정답도 같이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샵 3927, 우물정 3927번입니다. 자, 그동안 함께할 찬양은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 대상 수상곡을 두 곡 준비했어요. 먼저 24회 대상 수상곡인 이성신의 믿음 하나, 그리고 그 다음이죠, 25회 솔로 대상을 수상한 하은의 주님의 보혈 함께 하시죠.

오후의 묵상, 헐몬의 이슬.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전은 밤이 되어도 조금도 어둡지 않습니다. 아니, 언제나 낮의 빛보다 더 밝은 성전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이지요. 그러니 어떤 흑암이 주의 성전 안에 있는 우리를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주 하나님이 스스로 성전이 되시는 아바의 성전 안에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말이죠. 모세를 감싸 안으시고 친구처럼 이야기하신 그 아빠의 회막처럼 그렇게 품으시는데, 마치 엄마의 뱃속에 내가 있었을 때 엄마가 나만 듣도록 노래하시고 대답도 못하는 뱃속 그 아이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요. 그러나 내 어머니는 피곤해서 졸기도 하고 결국 주무셨겠지만, 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햇빛도 달빛도 상하지 못하도록 품에 꼭 안으십니다. 그 영원하신 주 빗살로 말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입니다. 아멘.

김수지의 찬양 이어집니다. 주 임재 안에서. 우리 5638번님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퇴근길 서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입니다. 울산 북구의 동방교회 섬깁니다. 씩씩하게 진행하시더라고요. 올려주셨는데 제가 한씩씩하지요. 동방교회 화이팅이고요. 감사합니다. 또 8030번님은 어플로 듣고 계신가 봐요. 제가 사랑하는 교회는 서울에 있는 열린숲교회랍니다. 주님을 향한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곳이지요. 아멘입니다.

강수지의 목소리로 보내드린 주 임재 안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생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흥저질라 성경 퀴즈, 말씀 톡톡, 퀴즈 톡톡.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할 때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경 퀴즈 시간입니다. 말씀 톡톡, 퀴즈 톡톡 시간입니다. 자, 휴대폰 꺼내시고 문자 정답 보낼 준비하셨나요? 자, 문자 보낼 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3927번입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실 준비하시고요. 자,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드리면 문자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서 이 로마서가 다이아몬드 반지라면 이 로마서 8장 1절이 다이아몬드 반지의 다이아다. 다이아몬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1절이 그만큼 너무나도 우리 구원의 이야기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고들 하지요. 자, 오늘은 로마서 8장에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들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것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을까요? 자, 주관식도 환영하고요. 예, 또 혹시 모르잖아요. 객관식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결코 가난함이 없나니. 2번, 결코 연약함이 없나니. 3번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 가난함이 없을까요? 연약함이 없을까요? 아니면 정죄함이 없을까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딱 정답만 보내시면 정 없잖아요. 지금 어느 교회에 섬기고 계시고 무엇하고 계신지도 한꺼번에 다 남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주차장 선교단의 찬양 경배 찬송 메들리로 함께 하시지요.

자, 이 시간 성경 퀴즈를 함께하고 계시죠? 말씀 톡톡, 퀴즈 톡톡. 여러분들의 정답과 또 함께 보내주시는 이야기도 톡톡 튀고 있습니다. 자, 7876번님도 정답 잘 올려주셨고요. 여수에서 듣고 계시네요. 그리고 8291번님, 8291, 빨리 구원. 왠지 그 목사님들께서 자주 쓰시는 전화번호, 번호더라고요. 예,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아, 저녁 먹으면서 흥저질러 듣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은혜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이것이 없지요. 말씀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려주셨습니다. 귀한 문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2066번님 정답 올려주시면서 신호 대기 중에 보이스로 보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아, 그리고 밑에 보면 또 5638번님도 신호 대기 때 보내느라 문제를 다 못 듣고 바로 보내주셨어요. 이 정도면 정 있을까요? 하고 정답 올려주셨는데, 아, 신호 대기 때 문자 보내는 게 좀 아슬아슬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다 운전하시고 나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예, 그리고 1772번님 달성군 가창 충만교회 충만교회단입니다. 성도는 20명이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입니다.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아, 그러겠어요. 정말 귀한 문자 감사드리고 충만교회도 화이팅입니다. 자, 목요 기도회 가는 중에 지하철 안에서 듣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정답도 잘 올려주셨습니다. 지하철이니까 아마 울산은 아니겠지요. 서울과 대구와 부산과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454번님. 그리고 우리 7406번님 처음 참여해 주셨네요. 정답 올려주셨고요. 찬양과 나눔으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 들을 때마다 은혜 받고 청취자 여러분의 나눔에 감동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결코 이것이 없지요. 하나님 안에서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한편의 설교 같아요. 감사합니다. 7406번님. 자, 그리고 7073번님도 정답 잘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퇴근길 신호등 걸렸다고 잘 올려주신 5470번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극동방송 화이팅이라고 올려주셨네요. 예. 그리고 PD님 안녕하세요. 좋은 저녁 보내세요. 하고 올려주신 1772번님도 정답이시고요. 저녁 준비하면서 듣고 계시는 우리 0687번님도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5638번님 역시 정답 잘 올려주셨고요. 울산의 동해교회 성도님 5795번님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제가 보내드릴게요. 우리 이번 주 토요일 어머니 생신이십니다. 최옥희 여사님 70세 칠순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같이 교회 좀 갑시다. 올려주셨네요. 아, 유 무슨 협 성도님이신 것 같은데요. 아유,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어머님 축하드리고요. 교회 좀 같이 가시지요. 우리 어머니도 교회 가셔야 될 텐데. 자, 오늘 문제는 로마서 8장에서 드렸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것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결코 무엇이 없을까요? 주관식으로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1번 가난함이 없을까요? 2번 연약함이 없을까요? 아니면 3번 정죄함이 없을까요?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찬양입니다. 박종우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징계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너무나도 신실하시고 큰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도, 그리고 그 경륜 안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 정답 말씀드려야지요.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1번 가난함이 없나니,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연약함이 없나니, 제가 나이가 들수록 좀 없던 것들이 생기는데, 3번 정죄함이 없나니,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고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해방되었네. 너무나도 멋집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 자 많이 맞춰주셨고요. 9507번님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3402번님 할렐루야 3번입니다. 은혜로운 시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날의 우리 알게 되리, 강서정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우리 이 육신의 장막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그날의 알게 되리, 그리고 그날의 알게 되는 것도 사실은 오늘 하루 또 내일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느끼는 그 즐거움과 감사로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나, 또는 이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성경 퀴즈에서 정답을 올려주셨던 분 중에서 선물 받으신 분, 이분이 경북 김천에 사시네요. 김천에서도 어플로 듣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울산 포함해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또 어느 교회 섬기시는지도 또 교회에 대한 화이팅도 같이 올려주시면 제가 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 3402번님은 울산의 더 리버 교회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더 리버 교회도 강 쪽에 있는, 우리 태화강 쪽에 있는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을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으로 준비한 찬양은 진아의 음성으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고, 그리고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시편 143편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두려운 밤이 지나고 아침을 알리는 동이 터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야말로 낙담한 마음을 회복시키고 또 버티기 어려운 다리에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단일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 절망의 늪에 빠져 한탄하기보다 우리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쉼과 위로와 평안이 있는 곳,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오늘 순서도 출발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영어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절망 앞에 설때 우리는 대부분 당황하는데요. 어느 철학자는 이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규정했는데요. 이 절망적인 상태보다도 더 절망적인 것은 바로 절망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절망하지만 않으면 여전히 희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을 주시는 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의 밤에도 노래할 수 있죠.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이 방송 들으시다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영육간에 치료도 얻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으로 회복하고 계시는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서 신청 찬양들, 또 기도 제목들, 또 아름다운 이야기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신은미가 찬양합니다.

we trials and temptations. Is there trouble?

영어 찬송 메들리 깔맨의 음반에 실린 찬양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은요. 엠프렌즈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아이의 목소리로 흥겹게 듣고 오셨고요. 그리고 아침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도 듣고 오셨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자 원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영훈의 은총이버 조수아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이 시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 들으시면서 절망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함이 계속해서 여러분 있는 곳에 머물길 원하면서 찬양 나누

할게요. 여러분도 듣고 싶은 찬양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생각나실 때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데요.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3624번님께서 안녕하세요. 6학년 성도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저는 요즘 새벽 기도회를 오기도 하고 자주 교회 가는데 너무 교회가 좋습니다. 하시면서 임재 찬양도 신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5297번님께서는 선한 능력으로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0069번님께서는 요즘 병원에서 일하느라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또 바쁘다는 핑계로 또 찬양을 잘 듣지 못하셨다고요. 또 제가 라이브로 부른 은혜 찬양 듣고 싶다고 보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찬양한 은혜 이 곡을 많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네. 8845번님께서도 은혜 신청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곳곳에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은혜 찬양 이어서 또 선한 능력으로 또 다양한 신청 찬양들 계속해서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위로의 찬양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오늘 문을 열면서 함께 나눈 것처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절망하지 않으면 이 절망의 밤에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빛 되신 주님과 함께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문자들은 계속해서 이 시간에 순차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언양교회 김정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저는 신앙생활을 외줄타기의 비유를 합니다. 양극단에 빠지는 것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쉽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 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부채질을 열심히 해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반대팔을 막 휘저어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사랑에 대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 앞에 감히 누가 딴지를 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랑을 강조하면 기준이 희미해집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사고합니다. 진리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공의가 들어설 공간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며 살라, 목사님 설교 못 들었냐, 그렇게 하면서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고 슬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너무 팍팍하게 굴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반대로 진리, 바름, 공의, 말씀, 반듯함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면 이상하게 사나워집니다. 숨을 쉬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을 넉넉하게 받아줄 공간이 사라집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너그러움을 상실합니다. 눈을 흘깁니다. 말이 거칠어집니다. 표정은 또 왜 그렇게 사나워지는지요? 웃음기 싹 뺀 무표정한 얼굴이 됩니다. 얼굴 펴십시오. 그냥 막 몰아붙입니다.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전부 다 의인입니다. 본인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의인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상처를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사랑이든 공의이든 쉽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현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죄를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을 반드시 징벌하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 지으면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면 전부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곳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공의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곳,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 서로 사랑해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했던 사도 요한이 4장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조금 전까지 사랑 타령을 하던 요한이 갑자기 영을 분별하라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바꾸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교회는 영지주의 이단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단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단에 넘어가서 이단에 미혹되어서 교회를 나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하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하면 이단도 괜찮다, 이단도 품어주자, 사랑으로 이단도 다 감싸주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바뀔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사랑으로 치우치려고 하고 있던 교회를 다시 막 흔들어 깨워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사랑과 진리,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잡도록 사도 요한이 지금 그렇게 분위기를 바꾸었던 것입니다. 영지주의의 영향력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다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교회 밖에서 활동하는 것은 세속적이라고 합니다. 오늘과 같이 주일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은 것이고 주중에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은 나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것이고 운동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찬양은 영적인 것이고 가요나 트로트는 세속적인 것이고, 딱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영적인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이 일어나면 거기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면,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결론 지어버립니다. 눈앞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냥 믿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도 되지 않는 이단에 넘어가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여기에 있습니다. 눈앞에서, 내가 보는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안 믿겠냐고 합니다.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내렸고 병원에서 이미 다 포기했는데 그 교주가 기도했더니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으로 본 것을 다 믿어야 될까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영적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 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보십시오.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 사탄의 활동으로부터 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넘어갑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분별에 실패하면 이단에 빠집니다. 여러분, 어디에 투자해서 어떻게 좀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좋을까? 이런 것만 분별하지 말고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르침을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분별에 실패해서 망하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맺어서 길르앗 라못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전쟁 치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한번 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합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400명의 선지자를 다 불러 모아서 묻습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러자 선지자들이 입이라도 맞춘 듯이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합 왕이 얼마나 잔인한 왕인지 전부 다 알고 있는데 괜히 다른 소리 했다가 혹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올라가십시오. 왕의 뜻대로 올라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경건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다 같은 말을 하니까 어딘가 모르게 찜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가 없는지 아합에게 묻습니다. 이때 아합이 매우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결국 미가야가 와서 아합이 전쟁 나가면 죽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꿰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여러분,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숫자로 하면 400대 1입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같은 말을 하고 미가야만 다른 말을 합니다. 400대 1입니다. 여러분이 아합이었다면 누구의 말을 따르시겠습니까?

결국 아합과 여호사밧은 거짓말하는 영인 줄도 모르고 400명의 선지자의 말을 믿고 전쟁에 나갔다가 아합은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보십시오. 아합은 분별에 실패했습니다.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선지자의 말에 귀를 닫았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400명의 선지자의 말만 믿고 전쟁에 나갔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일삼으면서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나서서 책망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도대체 뭐 한 거기 있습니까? 책망해야 되죠. 근데 책망은커녕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심하고 이제는 대놓고 대담하게 아주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달랐습니다. 오직 예레미야 선지자만 입만 열면 이대로 가면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게 망한다.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라. 그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순순히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포로 생활 성실하게 마치고 돌아와라. 백성들이 듣기 싫은 말만 골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의 뺨을 때립니다. 듣기 싫은 말 한다고. 너무너무 참담하지 않습니까? 또 묻겠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유다 백성이라면 평안하다는 말과 회개하라는 말 가운데 어느 말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분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지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했던 선지자들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예레미야 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분별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유다 백성들 망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들을 따랐습니다. 자신들이 짓는 죄를 적당히 눈감아주고 괜찮다고 하면서 죄책감을 덜어주는 거짓 선지자를 따랐습니다. 결국 유다 망하게 되었고 유다 백성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분별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어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본문 1절 하반절도 한번 보십시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비단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이단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단이 발생을 했고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으면 그대로 사라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단은 늘 새로운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이런 서양 교회에 비하면 우리 한국 교회 역사는 매우 짧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안에도 얼마나 이단들이 창궐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내면서 직격탄을 맞았던 신천지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권과 결탁을 해서 세를 키웠습니다. 이런 비단 이것은 신천지만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이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 말씀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교회 역사에서 이단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을 해서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치부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서 예수님을 그저 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취하든 결국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면 어떻게 인간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 예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하나님만 되신다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시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을 했습니다. 성육신 교리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인데 영지주의 이단은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영지주의 교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은 영지주의 이단을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그 정도가 아니고 과거에 이단들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인정을 했는데 요즘은 뭐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아예 이단 교주가 자신이 구원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지난 주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 사이비 교주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보셨죠? 보셨습니까? 그 단체는 평소에 그 교주가 영생 불사한다고 믿고 가르쳤습니다. 영생 불사한다. 그런데 구속이 되자, 구속 심사를 앞두자 그 단체에서 이런 입장문을 내었습니다. 현재 이 총회장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상시적인 의료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상태인 만큼 구치소 소감으로 인해 급격한 건강 악화나 의학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지 염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보도를 보고 웃었습니다. 웃으셔야 됩니다. 웃어볼까요?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단체는 교주의 영생 불사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의 평소의 주장대로 하면 구속하라면 하세요. 우리 이 총회장은 어떤 시련도 잘 이겨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 불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옥 정도는 거뜬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체가 교주가 지극히 평범한 인간인 것을 자인했습니다.
뭐 생각을 통해

세상에서 본 교제의 모습은 지팡이가 없이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영락 없는 95세의 평범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가 친밀하다고 해도 부부 사이에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예의 또는 예절이라고 하죠. 경계선을 넘어버리면 예의가 없는 것이고 예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꼭 살다 보면 경계를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 경계를 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 떠나보내기라는 책에서 저자는 경계선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경계를 무너뜨리려 한다. 자신을 중심으로 사람들 사이에 경계를 가로지르고 경계를 지켜야 할 곳에서 경계를 무너뜨리고 경계가 없던 곳에 선을 그어 갈등을 일으킨 사람이 있다면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졌다고 할 만하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단 교주들이야말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한낱 인간에 불과하면서 어떻게 구원자 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분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신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둘째로, 가르침의 결과인 열매를 살펴봐야 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한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게 된다. 오늘 보면 6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포함을 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는 진정한 성경 교사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참된 가르침을 받았다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사탄 마귀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일서 2장 16절에 마귀가 준 유혹, 마귀가 준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 시대의 영성학자들은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돈, 섹스, 권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보십시오, 이 세 가지가 이단 사이비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결국 교주가 이 세 가지에 탐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 갖다 바쳐서 바치게 만들어서 교주가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도들이 바친 헌금으로 자산 자손 대대로 먹고 살 만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온갖 임에 다 부릴 수도 없는 난잡한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권력과 결탁을 해서 서로의 뒤를 봐주는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법이 다 드러났는데 불구하고 힘으로 권력으로 그것을 덮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열매만 봐도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0: 무엇에 감사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가 내가 참 교회에 속해 있구나, 그것을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사도적인 전통 위에 속한 언양교회에 다니고 있음을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잘못된 가르침들을 분별하면서 우리의 삶 현장들 속에 좋은 열매, 바른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신회과에 지금까지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 김정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54-91번, 지역번호 052-254-0091 언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신의 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

우리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뮤지컬의 복음을 담아 전하는 극단 솔라이트 미션의 새 작품 윈디시티가 7월 5일 주일 오후 6시 30분에 방어진 제1교회에서 상영됩니다. 상처가 치유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도시 윈디시티에서 벌어지는 기적같은 이야기로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01-2351번, 지역번호 052-201-2351번,

201-2351 방어진 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 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성경연구학교에서 성서고고학자인 임미영 교수를 강사로 고고학으로 만나는 성경이야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성전에 대한 지식을 고고학을 바탕으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22-6541, 010-2622-65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서 울산 극동방송 홈페이지 무료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우상극동 방송 전도우 프로젝트 방어진 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방어진 제일교회 최영민 목사입니다. 사람들은 보면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싶으시죠? 만약에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신다면 병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깊이 마음이 병든 확률이 있으니까요. 보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작년에 0.73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당 한 명도 안 나는 거죠. 한 가정당. 왜 안 나올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이유가 있겠지만 행복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원은. 내가 행복하지 않고 살기 힘든데 아이 낳아봐야 더 힘들고 그 아이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이를 낳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길거리 걸어다니다가 무심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다들 무표정입니다. 아니 어두운 분들이 많습니다. 애들은 막 깔깔대고 웃고 다니는데 어른들은 온갖 근심이 다 담긴 얼굴입니다. 그래서 아, 다 행복하길 원할 텐데 행복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다들 행복해지기 위해 나름 애를 씁니다. 쾌락, 명예, 뭐 권력, 돈, 특히 돈 이거 중요하잖아요. 돈. 이런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탕자의 비유로도 유명하죠. 둘째가 그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이건 그 당시로 따지면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할 수 없는 짓인데 그 짓을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면 자유로울 거라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 나라 가서 그 재산을 써요. 소위 돈 쓰는 재미로 삽니다. 쾌락을 누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업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돈 더 많이 모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하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술, 여자, 도박 뭐 즐길 수 있는 건 다 즐긴 거죠. 아버지만 떠나 있으면 그 돈으로 즐기며 쾌락을 추구하며 멋진 인생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면 요즘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쾌락, 명예, 권력, 특별히 돈. 여러분 상업 광고 보면 이런 거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계속 광고하잖아요. 또 가만히 또 곰곰이 생각하면 아예 뭐 필요 없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없어서는 안 됩니다. 다들 쾌락 어느 정도 필요하잖아요. 즐거움, 먹는 즐거움, 식도락 얼마나 좋습니까. 성적인 쾌락도 마찬가지고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과도하게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자기를 파괴하고 남도 망가뜨립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그랬죠. 허랑방탕 극도로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남은 것은 궁핍뿐이었습니다. 몸과 영혼이 다 망가졌다는 표현입니다. 명예, 권력도 마찬가지 같아요. 명예, 이제 남에게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좋죠. 행복하죠. 그런데 명예를 얻으면 진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물론 약간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사람의 평가 잘한다고 하면 좋으니까. 그런데 언제나 사람의 평가는 불완전합니다. 그 평가가 늘 바뀝니다. 금방 곤두박질 치기도 합니다. 막 좋았다가 금방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 기사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명예도 참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권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권력을 정의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조정되지 않을 정도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더 높아지고 더 많은 힘을 가지면 안전하게 느껴지고 더 자신감도 막 생기고 그래서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진짜 그럴까요? 권력자는 더 불안함을 느낍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나 러시아 푸틴만 봐도 늘 숨어 다니지 않습니까? 암살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권력자일수록 또 인격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권력도 최고 정점자들을 보면 그렇게 온전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돈은 뭐 어때요? 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죠. 뭐니뭐니 해도 돈이 최고 아닙니까? 머니가 최고죠. 재산 있으면 쾌락도 명예도 권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챙겨간 게 돈이었죠.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 돈으로 쾌락을 샀습니다. 오늘날 이 돈이 강력한 신이 되어 있죠. 아파트 평수 몇 평이고 어떤 차를 타고 명품 들면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광고도 온통 그런 광고죠. 물론 돈 필요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하면 자유가 없어지거든요. 돈 필요합니다. 먹고 살 걱정에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돈 없으면 못 먹잖아요. 못 입고 시쳇말로 움직이면 돈이에요. 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편리를 주긴 하지만 참된 행복을 100% 완전히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돈이 참된 행복을 보장한다면 뭐 기사에서 종종 뜨잖아요. 어쩌다가 재벌이 자살하고 뭐 연예인들 자살하고 목숨 끊고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우리가 종종 그런 기사를 접합니다. 그러니 돈이 필요하지만 온전한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궁금해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건대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 그때 행복을 누려요. 느낍니다. 연애할 때 생각해보시면 돼요. 연애할 때. 그건 자녀들 이렇게 연애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표정이 다릅니다. 한참 사랑에 빠진 28 청춘 그 대학생 청년들이 막 썩을 표정하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좋아 죽어요. 아드레날린이 과다분비입니다. 얼굴에 막 빛이 나고. 왜 그럴까요?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착각해서 그래요. 착각해서. 그 착각이 지속되는 동안은 행복해요. 세상은 다 아진 것 같아요. 근데 영원히 뜨거울 것 같았던 그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시들해집니다. 그때 이제 깨는 거죠. 아니구나.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까운 사랑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이유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준 엄마가 있기 때문이고 아이들만 행복합니까? 거꾸로 엄마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으로 아이들이 엄마를 사랑하고 파고들지 않습니까? 그 품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에 재산을 다 날려요.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올려요. 그때야.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아들이 아니라 날 종으로 써달라고 하자. 이게 아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거짓골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멀리서. 그리고 그 어르신이 채통없이 막 뜁니다. 냅다 뛰어와서 냄새나는 그 노숙자 아들을 와락 끌어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말이 나와요. 아버지, 아버지, 저를 이제 종으로 말을 다 하겠습니다.

0: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복음, 가장 좋은 소식,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남녀의 사랑으로 생명이 탄생하듯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이 우주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싶어합니다. 모든 수치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여전히 집나간 아들처럼 쾌락, 명예, 권력, 돈에서 행복을 찾겠다고 아버지를 떠나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돌아올 때, 십자가에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날 때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배 아파 난 아들을, 아이를 무조건 사랑하는 엄마처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 품으로 다시 파고들기만 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비루한 우리 인생을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고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 그분의 사랑을 당신이 꼭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 진정한 행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에 간략한 인적 사항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은 성경에서 배우는 사명의 기초 다섯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사명을 성취할 때 우리는 가장 큰 만족감을 느낀다.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사명은 발현된다. 사명을 받았음에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비처럼 하나님을 만난 바울, 또 역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요셉, 모두 같은 사명자라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명이고 그 사명을 지켜나가고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명자인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은혜의 찬송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혜 말씀 시편 83편 함께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산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지혜 말씀 시편 83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 무엇인지 깨닫고 충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경주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저마다의 경주를 뛰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겠죠. 그런데 말씀은 우리 혼자 이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경주의 끝에는, 그 결승선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십자가의 고통도 참아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도 다시 한 걸음 내디딜 힘을 얻습니다.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그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다시 한번 이어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yers.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원입니다.

오늘 첫곡 듣고 왔습니다. 웨이홈의 달리기 들려드렸어요. 7월 2일 목요일 저녁, 목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아론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진행을 맡은 조시연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경주, 우리의 믿음의 달리기를 지켜보시고 함께 달려주신 주님. 이 어제는 찬양 가운데 그 믿음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내일 우리에게 주어질 하루도 힘을 얻어 다시 한번 달려나가는 오늘이 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찬양이 이어집니다. 김도현 3집에서 가져왔어요. 믿음의 모험, 그리고 초롬의 찬송가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두 곡 함께 듣습니다.

0: 송
1: Evening Praise.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문자 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7930님, 피디님 너무 반갑습니다. 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방송만 들었는데 부천에서 인천으로 어제 이사와서 오늘 처음으로 집 앞 공원을 남편과 함께 산책하며 이 방송도 처음 접합니다. 찬양과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마음이 차분해지네요. 남은 시간도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부천에서 인천으로 이사 가셨군요. 새로운 장막에서 더 행복하고 복된 일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9507번님도 인사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1271번님도요. 평소에 퇴근할 때 션디 방송 듣고 있어요. 오늘은 야근하고 평소보다 늦게 퇴근하는데 션디 목소리 나와서 반가우면서 어찌 이 시간까지 근무하시는지 궁금해요 라고 걱정해 주시고 너 마음 써주셔서 감사해요. 1271번님 오늘 야근하셨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쉼의 시간 보내셨기를 바래요. 0688번님도 할렐루야 쳐주셨고요. 5237번님도 아멘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언제든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찬양 들려드립니다. 주리의 부르심 그리고 오벳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들려드릴게요.

두곡 찬양 함께 했습니다. 오벳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리의 부르심 함께 했습니다. 7월의 둘째 날, 7월 2일 목요일 저녁, 목요일 밤에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피아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브닝 프레이즈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디아블루스의 부하 몇 명이 전투 중에 죽었고 일부 주민도 부상을 당했다. 디아블루스의 부하 중 자랑 장군도 목숨을 잃었다. 그는 귀의 문의 양 기둥은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으며 디아블루스는 무슨 일이 있어도 떨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다. 안심 장군 역시 죽임을 당했다. 그는 맨솔의 맹인과 저는 자가 성문을 지켜도 임마누엘의 군대쯤은 막아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다. 안심 장군은 확증 장군의 좌우에 날선 검으로 처단되었다. 허풍 장군은 사람들을 선동하며 불화살을 쏘아대던 자였는데 눈의 문에서 선한 소망 장군의 공격을 받아 가슴에 치명상을 입었다. 감정씨도 고꾸라졌다. 감정씨는 장군은 아니었지만 맨소울의 반역을 부추기는 일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이다. 그는 천둥 장군의 군사에게 맞아 눈에 부상을 당하고 천둥 장군의 손에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재빠르게 도망쳤다. 자유의지경은 다리에 부상을 입었는데 후에 그가 다리를 절며 성벽으로 가는 모습을 임마누엘 왕자의 군사 몇몇이 목격했다. 귀의 문의 양 기둥이 흔들리고 눈의 문이 거의 부서지고 장군들이 죽는 모습을 본 많은 디아블루스의 부하들이 자신감을 잃고 황금 투석기에서 날아온 돌에 맞아 죽었다. 이때 죽은 사람 중에는 악사랑 씨도 있었는데 치명상을 입었지만 즉사하지는 않았다. 디아블루스가 처음 맨소를 점령하려 할 때 함께했던 일포스도 머리에 중상을 입었다. 두개골에 금이 갔다는 얘기도 있다. 이때 당한 부상으로 일포스는 더

0: 더 이상 맨소울에 전과 같은 악을 행하지 못했다. 전투가 한창일 때 늙은 편견 씨와 아무렴 장군은 도주했다. 전투가 끝나자 임마누엘 왕자는 맨소울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다시 은혜산의 흰 깃발을 올리라고 명했다. 임마누엘이 불쌍한 맨소울에게 아직도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는 의미였다. 흰 깃발을 본 디아블루스는 그것이 자신이 아닌 맨소울을 위한 깃발임을 알았다. 디아블루스는 교활하게도 혹여 맨소울이 개혁을 약속하면 임마누엘 왕자가 포위를 풀지 알아보기로 했다. 어느 날 저녁, 성문으로 내려간 디아블루스는 임마누엘 왕자와의 대화를 청했다. 왕자가 나오자 디아블루스는 이렇게 말했다.
1: 왕자님이 내 것인 흰 깃발을 보니 왕자님이 평화와 고요를 참으로 바라신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왕자님이 제안하신 모든 조건을 수용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왕자님은 헌신을 요구하시고 거룩함이 왕자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왕자님이 맨소울과 전쟁을 벌이시는 주된 이유는 이곳을 거룩한 처소로 만드시려는 것임도 압니다. 왕자님이 군대를 철수시키시면 맨소울을 왕자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맨소울을 설득해 왕자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왕자님의 부관이라는 사실을 알면 즉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들이 어떤 과오를 저질렀는지 일깨워주고 그들의 죄가 생명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겠습니다. 그들이 어겨왔던 거룩한 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알려주겠습니다. 당신의 법에 따라 개혁해야 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각인시키겠습니다. 이중 무엇 하나 실패로 돌아가지 않도록 제가 직접 맨소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왕자님에 대한 헌신의 증표로 매년 저희에게 얼마를 요구하시든 그대로 거두시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임마누엘 왕자는 이렇게 말했다. 속임수로 가득한 자여. 내가 맨소울의 적법한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맨소울을 차지하려고 이리도 수시로 생각을 바꾸느냐? 넌 이미 갖가지 제안을 했고 이 마지막 제안은 이전의 제안과 하등 다르지 않다. 네가 검은 속내로 속이려다 실패하니 이번에는 빛의 천사로 가장해 의의 사역자가 되려 하는구나. 하지만 디아블루스여. 네가 내뱉는 모든 언행의 목적은 기만이니 난 네 제안의 한 글자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넌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맨소울을 사랑하지도 않는다. 자기 좋을 대로 제안해 하나님 믿는 자를 파괴하려는 자는 누구든 그 말과 함께 버림을 받을 것이다. 너에게 의의가 그리 중요하다면 전에는 왜 악을 그토록 소중히 여겼느냐? 네가 맨소울의 개혁을 말하며 그 개혁의 수장이 되겠다고까지 제안을 하는구나. 하지만 법과 의의를 지킨다고 해서 맨소울의 저주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나만큼이나 너도 잘 알지 않느냐. 맨소울이 법을 어겼을 때 그곳에 저주가 선포되었다. 하지만 법을 지킨다 해도 맨소울은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또한 마귀가 악을 개혁하겠다고 나서는 곳에서 무슨 개혁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네가 지금까지 한 말은 모두 간계와 속임수임을 너도 잘알 것이다. 네가 처음 썼던 속임수나 지금 쓰려는 속임수나 전혀 다를 바가 없구나. 네가 너의 그 갈라진 발굽을 보여주면 많은 이들이 너의 정체를 알아차릴 것이다. 하지만 네가 빛의 천사로 가장하니 소수의 사람만이 너의 정체를 간파하겠지. 하지만 디아볼루스여, 내가 여전히 맨소울을 사랑하니 넌 나의 맨소울을 더 이상 속이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난 맨소울에게 법의 짐을 지우기 위해 오지 않았다. 만약 그랬다면 난 너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난 내가 맨소울을 위해 지금까지 행했고 앞으로 행할 일을 통해 맨소울을 내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려고 왔다. 맨소울이 죄를 지어 내 아버지의 진노를 샀지만 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자비를 얻지 못한다. 맨소울이 너의 손아귀에서 오직 악만을 추구했는데 네가 선을 행하게 만들겠다고 얘기하느냐? 맨소울을 취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라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0: 난 맨소를 취하고 널 쫓아낼 것이다. 그들 가운데 내 기준을 세울 것이다. 새로운 법, 새로운 관리, 새로운 목적, 새로운 길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곳을 허물고 다시 세울 것이다. 맨소울은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땅이 될 것이며 온 우주의 영광이 될 것이다. 간교한 책략이 탄로나자 디아블루스는 크게 당황했다. 하지만 샤다이와 맨소울을 향한 분노와 앙심과 증오가 더욱 강하게 타올라 고귀한 임마누엘 왕자와 다시 한번 일전을 치르겠다는 투지가 더더욱 강력해졌다. 그는 성벽에서 내려와 맨소울 중심부에 주둔한 자신의 군대에게 돌아갔다. 임마누엘 왕자도 수경지로 돌아갔다. 양측은 다음 전투를 준비했다. 자신이 승리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디아볼루스는 임마누엘 왕자의 군대와 맨소울에 최대한 피해를 주겠다는 결심을 다졌다. 디아볼루스가 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맨소울의 행복이 아닌 파멸과 파괴였다. 그래서 그는 부하들에게 맨소울을 빼앗기는 상황이 되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죽이라고 명했다. 임마누엘이 거할 수 있는 상태로 넘겨주느니 완전히 파괴하고 폐허로 만들고야 말겠어. 다음 전투로 자신의 맨소울의 주인이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임마누엘 왕자는 모든 장군들과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디아볼루스와 그의 부하의 전력을 다해 맞서되 맨솔의 모든 주민들에게는 자비와 친절을 베풀라고 일렀다.
1: 디아볼루스와 그의 부하들에게 집중 포화를 퍼부으라.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론이 아닙니다. 직접 경험해 보는 겁니다. 누가 아무리 꿀이 달다고 설명해 봤자 한번 맛보는 것만도 못합니다. 오늘 밤 그 선하심을 맛보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브루클리어 투워드와 브랜든 레이크가 함께한 Honey in the Rock 들으셨습니다. 맛보다라는 표현이 참 감각적이죠.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음미하는 겁니다. 천천히 제대로 느끼면서 먹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압니다. 그분이 선하신다는 것도 알고 신실하시다는 것도 압니다. 교회에서도 배웠고 성경에서도 읽었고, 근데 아는 것과 맛보는 건 전혀 다릅니다. 맛본다는 거는 직접 경험하는 거죠. 내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실제로 어떤 건지 느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맛보아 알라라고 표현한 게 아닐까. 즉,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한입 먹어보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맛본 사람은 압니다. 그 맛을 다시 찾게 된다는 것.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선을 행하면서, 윌러브의 아름다운 나라, 플랜팅 월십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조시 볼드윈의 Thank You Jesus, 코디 카른스의 From Foundation, 그리고 체리티 게일의 Cleanse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어쩌면 맛을 본다는 건 사실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닐까. 처음 먹어보는 음식 앞에서 누구나 조심스럽기 마련입니다. 이게 정말 맛있을까? 아니면 나한테 맞을까? 망설이곤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믿어도 될까? 기대해도 될까? 좀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한번 실망했거나 아팠던 기억이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확신합니다. 맛보아 알아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아마 이미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의 확신이 아닐까? 그는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대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그분께 피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맛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한번 그 선하심을 정말 맛봤으면 좋겠다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오영은의 쉬이 기대어 말하진 않을래요. 오래부의 서로의 곁이 되어. 조이슬의 우리들의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한 나라의 왕이 어느 날 매우 만족스러운 식사를 했습니다. 왕은 큰 상을 주려고 요리사를 불러서 칭찬했어요. 그런데 요리사는 자신의 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따라 유독 재료가 싱싱했습니다. 저보단 식료품점 주인에게 더 큰 공이 있습니다. 주방장의 말을 들은 왕은 식료품점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도 자신의 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가 열심히 농사 지은 걸 정 가져다만 팔았는걸요. 진짜 공은 농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번에 농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농부마저도 자신의 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저 땅에 씨앗을 심고 거두기만 하는 농부입니다. 주 하나님이 좋은 햇볕을 주시고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셔서 좋은 곡식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모든 일을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일을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할 때 감사의 제목은 넘쳐납니다. 누구보다 헌신했음에도 모든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린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루는 모든 일은 내 공로가 아닌 주님의 공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인천시립합창단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박주옥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맛있는 밥을 먹은 왕이 상을 주려고 요리사를 불렀고, 근데 서로의 공이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주 하나님이 좋은 햇볕을 주시고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농부의 믿음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얼마 전에 입사한 지 몇 주년 되는 기념일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저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몇십 년그 똥방송에서 내가 사역할 수 있었던 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고요. 또 나와 함께했던 동역자가 있었기에 저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더라고요. 뭐, 기도해주고, 또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었던 격려도 해주고, 때로는 말씀도 허심탄회하게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눴던 동역자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가 좀 감사의 표시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소소하게 제 감사를 마음으로 표현해 드렸습니다. 저도 마음이 좋았고요. 또 그 감사의 표현을 받았던 동역자들도 참 기뻐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앞으로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영국의 부흥사고요. 유명한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감사에 대해 이런 말씀하셨죠.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한 가지도 없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 내가 주변에 있는 소소한 것부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여러분과 나눴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이 말씀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별그대에서 함께하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또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는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여러분의 이야기, 감사 제목 또 듣고 싶은 찬양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이 찬양 저희가 빼놓을 수 없죠.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저도 모르게 어깨를 들썩 들썩. 이 찬양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은 찬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모두 함께 따라 부르셨죠?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까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 다시 한번 좀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사실 감사 10계명을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지막 10계명입니다. 한번 다시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든 것에 작은 것부터 내 주변에 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주님은 우리가 작은 제목의 것을 감사드릴 때 감사의 큰 제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달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내가 여기까지 이 사역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일상 가운데에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산골짜기이든 강가든 바위 틈 사이든 자갈밭이든 그곳이 어디든 꽃은 뿌리를 내리고 활짝 피어납니다.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강함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강요하거나 드러내지는 않지만 고통을 딛고 아름답게 피어나 향기를 전해주기에 꽃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이겠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성도들의 모습 또한 이러한 꽃을 닮은 듯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순종과 사랑 그리고 용서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하고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지금 시작할게요.

하은의 샤론의 꽃 예수로 달빛과 스펠 오늘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구원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Above All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영주의 예수 사랑하심은 들려드릴게요.

프린스의 노래에 주와같이 길가는 것, 내진정 사모하는 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피아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지선의 소풍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원더 패밀리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달빛 마을의 예수 예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문소아의 빈들의 마른 풀 같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김범수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정혜산 천민찬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들려드릴게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북한에서는 최근 탈북한 가족들과의 연락을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남아있는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한 가족들에게 심각한 통제와 또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여 탈북한 가족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을 때 가차없이 또 비난을 하거나 행여 서로가 다칠까봐 매몰차게 또 거절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우리 민족이 가진 이 아픔들 언제쯤 치유할 수 있을까요? 새롭게 태어난 이런 이산가족들 뿐만 아니라 북한에 억류된 우리 한국 출신의 선교사님들도 계시고요. 또 국군포로나 납북자 가족들

또 생사 여부조차 알 수가 없어서 오늘도 눈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을 치유하시고 또 그 눈물을 닦아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와 또 그들을 기억하며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그 가족의 이야기 전해드릴 거예요. 잊혀져가는 이름들 오늘 2부 만나보실 텐데요. 김국기, 김정욱, 최춘길 선교사님 그리고 또 억류되어 있는 탈북민 출신 우리 국민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오고 또 가족의 그 아픔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마음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 북한인권 특집 다큐멘터리 잊혀져가는 이름들 2부 잊지 않고 기다립니다.

0: 자유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켜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태어난 순간부터 자유의 공기를 마시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 그런 이들에게 자유의 호흡을 불어넣고자 본인의 자유마저 한순간에 박탈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김정우, 김국기, 최춘길, 한국 선교사 3명, 고현철, 김원호, 함진호, 한국 국적 취득 탈북민 3명,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명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1: 당신에게 편지를 쓰려니 눈물만 납니다. 당신 소식이 끊긴 지 8년이라는 시간이 됐네요.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소식만이라도 확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 당신 7순인데 뭐 함께 마주하고 싶습니다.
0: 올해 3월 김국기 목사의 부인 김희순 사모는 살아계신다는 소식만이라도 확인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김국기 목사는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하다 2014년 북한에 억류되었습니다. 다음에 북한은 간첩죄와 국가전복 음모죄 등을 적용해 김 목사에게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합니다. 북한의 최장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 김 선교사 역시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을 돌보다 2013년 10월 북한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이듬해 국가전복 음모죄와 간첩죄 등의 혐의를 뒤집어 씌운 북한 당국에 의해 무기노동교화형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국가를 포함한 여느 국가를 떠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자유를 가진다. 유엔총회 채택 세계인권선언 제13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북한에 들어가게 되었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자유를 상실한 채 그곳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억류자라 부릅니다.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는 여전히 김정욱 선교사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동생이 억류된 지 올해가 10년째입니다.
3: 지금 제일 듣고 싶은 것은 건강하게 일단 살아있다는 생사 확인의 문제죠. 생사 확인과 이런 이제 소식들을 들으려고 여러 다방면으로 미국에 바이든 대통령한테도 편지도 쓰고 또 유엔 인권 북한 거기 삶을 보고하는데도 편지도 전화하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도 편지를 쓰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일단은 닫혀 있으니까 생사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진전이 없게 되고 그 힘이 실리는 부분들이 미약하게 나타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0: 김정욱 선교사가 억류됐던 당시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 강대강 대치 속에 대화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과 대북 통지문을 통해 북한에 우리 국민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했지만 북한은 무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실무자 접촉 제의도 거부하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은 남북관계에 냉전시대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4: 냉전시대 때는 싸워서 이기겠다는 논리가 있는 반면에 탈냉전시대에는 서로가 대화, 교류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 방식이단 말입니다.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역지사지의 자세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대립대결을 가지고 있고 서로에 대해서 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적대관계의 최정점

0: 적서 있단 말입니다. 대북간 대남간이 변화되지 않는 한 풀리기는 어려운 거예요.
1: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관계에도 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북한 억류자 송환 문제도 해결될 거라는 기대 또한 커졌습니다. 하지만 남북회담에서 억류자 문제는 끝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10년을 하루같이 동생을 기다려온 김정삼 씨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를 가장 실망스러웠던 때로 꼽습니다.
2: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그 역사적인 일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나도 많은 기대를 하고 이분에 대해서 동생이 석방되는 그러한 좀 놀라운 또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국민들도 기대하고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런 일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기대했던 부분이 완전히 이제 산산조각으로 무너져 버렸고.
1: 대화 국면이 조성됐던 2018년 6월,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이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억류 문제를 제기했고, 북한은 검토 중이라고 답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북한은 억류돼 있던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목사, 김상덕 교수, 김학송 선교사를 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에 맞춰 억류자 석방이라는 선물을 안겼던 셈입니다.
3: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감행하여 우리나라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들을 석방.
1: 미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사실을 이용해 북한은 억류자 석방을 조건으로 정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해왔습니다. 북한에 1년여 억류됐다 극적으로 송환된 김학송 선교사도 북한의 이런 속사정을 경험했다고 증언합니다.
4: 북한에서는 체포한 이유는 인질로 잡은 거죠. 인질로 잡고 조사하다 보니까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판을 안 받았다고 저는 추리한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북한 헌법에도 그렇고 북한 체포당 중에서는 외국인은 다 재판받았습니다. 유독 저하고 김상도 교수가 재판 안 받았거든요. 근데 처벌 안 받고 이렇게 석방됐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1차 회담의 어떤 인질로밖에 추리할 수가 없습니다.
1: 이는 이른바 인질 외교로 불리는 전술이라고 전원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박사는 말합니다.
5: 인질 외교를 하게 되면은 상대 국가가 어떻게든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거든요. 자국민이 억류가 되면은 이제 그 나라와 외교 관계 없더라도 관계가 나쁘더라도 어떻게든 교섭에 응하게 되는데 북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과의 그런 이제 대화라든가 교섭을 해서 북미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게 사실은 수관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런 그 미국인 인질 사건이 발생했던 거고.
1: 자국민 송환 문제를 우선순위로 다루어 전 대통령이 포함된 방북 특사를 파견하거나 대북 경제 지원을 제안하며 북한 억류 국민을 석방시킨 미국 정부의 전례는 더 있습니다. 2010년 8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방북해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 씨와 함께 미국에 돌아갔습니다. 2009년 8월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두 여기자 로라 링과 유나리를 자신의 전세기에 태워 미국에 돌아갔습니다. 당시 북한은 미국의 세 가지 석방 조건을 제시했다고 북한 정의연대 대표 정베드로 목사는 전합니다.
6: 북한 당국이 유나리 로라링 두 기자를 석방해주는 조건으로는 북한의 적대적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라는 admit, 그리고 공식 사과라는 apology, 그리고 사면을 부탁하라는 amnesty, 그래서 이 3A 조건을 제시했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이 배경에는 또 가족들이 석방을 위한 노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물밑 접촉을 했었던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고위급을 파견하는 임무를 북한에

0: 그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을 지목해서 보냈는데요. 바로 당시 클린턴 국무장관의 남편인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죠. 이런 모든 조건이 맞아서 석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 교수는 동상이몽으로 남아 북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평가합니다.
2: 북한과의 어떤 외교 의전에서 격식이나 맞지 않지만 자국민을 보호하고 성원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관례를 굽히고 직접 뭐 클린턴 대통령 등 고위급 인사가 평양을 방문해서 자국민을 송환해온 관행을 만들었고 북한은 이제 그걸 통해서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했고 굽혔다라는 이제 선전을 하는 뭐 양측이 동상이몽이었지만 하여튼 분명한 것은 미국이 자국민의 인지를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뭐 이런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1: 한국계 미국인으로 2012년 11월 북한에 억류됐다가 2년 뒤 석방된 케네스 베 선교사의 경우 미국의 자국민 송환 우선 원칙을 북한이 인질 외교로 활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전복 음모죄로 노동교화형 15년형을 선고받았던 케네스 베 선교사입니다.
3: 저에게는 이제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다는 가장 높은 죄를 계명으로 15년 노동교화형을 받고 특별히 미국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교화소라는 데를 가게 됐고요. 교화소를 가게 되면서 한 2주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가 저를 찾아와서 왜 미국 정부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지 않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왜 빨리 데려가지 않느냐. 미국 정부가 움직였을 때 그것을 특별사면이라는 것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명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장관급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와야 해결이 될 것 같다는 뉘앙스와 힌트를 많이 줬죠.
1: 북한이 그를 억류한 것은 그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케네스 베 선교사는 2010년부터 중국 단둥에서 북한 관광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세계 각국의 기독교인 관광객을 인솔해 북한을 방문해왔습니다. 그러다 18번째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 세관에서 그를 체포한 것입니다. 서방 세계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그의 죄목은 국가 전복 음모죄였습니다. 북한은 그에게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라고 협박했습니다.
3: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이라도 데려 나가서 쏴 죽이겠다, 목을 잘라서 버리겠다, 뭐 여러 그런 협박을 통해서 이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은 더 어렵게 지낸, 여기 있지도 못하고 아마 어디 교화사 같은 데 가서 더 힘든 환경에 놓아질 거니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냥 말 바꾸지 말고 그대로 해라. 그게 너 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한 자백서를 써서 저한테 준 거를 제가 다시 써서 시인하는 걸로 그렇게 말을 마칠 수밖에 없는 일이 된 것이죠.
1: 케네스 베 선교사는 2014년 1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가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한 뒤 735일 만에 북한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949일간 북한에 억류됐던 캐나다 국적의 선교사 임현수 목사도 캐나다의 총리가 보낸 14명의 특사 등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무사히 송환된 바 있습니다. 억류된 자국민의 송환 협상에 여러 차례 성공한 미국과 캐나다. 이들 두 나라의 송환 작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선 국가 최고 책임자가 억류자 송환 문제에 적극 나서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4: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열린 국가 조찬 기도회 연설에서 북한의 장기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5: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메시지엔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에 대한 석방이 포함됐을 가능성.
1: 남성욱 교수는 국가 최고 책임자가 전면에 나서는 여부가 큰 차이를 만든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지 못했음에 아쉬움을 지적합니다.

0: 국가의 최고 책임자인 총리나 대통령이 자국민 보호에 나서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과 비교해서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그동안의 역대 지도자가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선진국의 지도자에 비교하면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1: 북한과 수교를 맺지 않은 미수교국인 미국과 캐나다가 이익 대표국인 스웨덴을 적극 활용한 부분 또한 북한 억류자 송환 문제 해결에 큰 이점이었습니다. 통일연구원 이규창 선임연구위원은 말합니다.
2: 미국, 캐나다 시민권자들이 억류되어 있었을 때 제3국인 스웨덴이 가서 접견을 했거든요. 문제는 없냐, 건강은 어떠냐, 영사 접견이라고 하거든요. 북한하고 미국 간의 외교 관계, 영사 관계가 없다 보니까 제3국인 스웨덴이 대신 가서 이제 접견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석방을 할 때는 미국의 특사들이 가서 데리고 나왔지만.
1: 케네스베 선교사의 경우 고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은 캠페인과 마라톤, 각종 언론 매체 인터뷰를 통해 억류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를 압박했고 억류자 송환 촉구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3: 사람들이 기도운동을 해야겠다 해서 서명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서명을 해서 이번에는 그런 change.org라는 채널을 통해서 저를 구명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17만 7천 명이 이제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10만 명이 넘어가면 백악관에서 어떤 식으로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내놔야 된다는, 그래서 2014년도 제가 돌아왔던 그 해에 2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연설을 하실 때 케네스 베이는 풀려나야 되는 사람이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데리고 온다는 그런 발표를 당시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특사를 보내게 되는 계기가 되고.
1: 자국민 송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이익 대표국의 노력, 그리고 자국민이 송환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온 국내 여론이 삼각편대를 이루어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인과 캐나다인은 모두 고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 캐나다인들과 비슷한 시기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은 아직 석방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학송 선교사 역시 미국 시민권자로서 북한에서 한국인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고, 북한에서 먼저 나오게 된 것이 부끄럽다고까지 말합니다.
4: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니까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우리 김정구, 김국기, 최충길 장문서 같은 경우는 한국 국적자란 말입니다. 참그 미안하고 좀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는 왜좀 살아나왔다는 자체가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북한 감옥에 경험해봤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안단 말이에요. 힘든 거야, 감옥에 먹는 건더 말할 것도 없고 쌀밥은 쌀밥인데 알아볼 정도 없이 까만까만 곰팡이나 냄새 나고 배속에 회충이 다 생기고 밤에는 그러니까 자지 못하게 24시간 불 켜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눈 잠, 벌레들이 막 정말 머리고루 여기 얼굴에 막 그에 들어오고 막 귀구멍도 들어가고 정말 말이 아니죠. 그런 데서 1년 동안 있었다는 자체가 기적이고요. 샤워를 안 시켜요. 모욕을. 그러니까 원병은 나올 때 이미 정신 붕괴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감옥에 있어 보니까 이해는 가요. 그런 속에 정신 붕괴 안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아직도 그거 있는 것이 참 내가 도리어 마음이 아프고 살아나왔던 자체가 그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럽게 생각되더라고요.
1: 이런 열악한 북한 교화소에서 이미 순교한 한국인도 있습니다. 2000년 1월 16일 북한에 납치됐던 꽃제비들의 아버지로 불리던 김동식 목사. 본인도 장애인이던 김 목사는 중국에서 장애인들을 돕다가 탈북자들을 만나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듣고 한국으로 데려오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중국 영길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되었고 사상 전향을 거부해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북한 정의연대 대표 정배드로 목사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5: 김동식 목사님은 납북이 되었을 당시에는 몸무게가 80kg이었을 정도로 건강하고 아주 우람한 체.

0: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조사받는 기간 동안에 고문이나 취조 과정에서 음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고 처음에는 음식 드시기를 또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35kg까지 빠져서 굉장히 고통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 김동식 목사님 외에도 수많은 몇백 명의 납치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강제 납치에 대한 언급이 매우 부족했죠. 체계적이지 못했고요. 그리고 남북 대화를 우선시하는 정책이 아니라 북한 인권의 공정한 확실한 원칙을 지키는 노력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1: 김동식 목사의 경우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북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진전된 소식은 없었습니다.
2: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갖고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3: 통일부가 납북자 국군 포로 문제를 다룰 장관직 속에 납북자 대책반을 신설합니다. 통일부는 납북자 대책반 신설과 함께
1: 북한 억류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진전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해온 북한 억류자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희석 박사도 이런 변화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4: 누차 이런 북한 인권 얘기를 하고 우리 관리들이 납북자나 이제 억류자 가족분들, 국군포로 가족분들을 계속 이제 면담하는 거는 분명히 좋은 진전이고요. 가족들한테도 희망이랄까 우리 정부가 이분들이 잊지 않았다는 그런 이제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북한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지난 10년처럼 이런 억류자 사건이라든가 다른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그냥 이제 묻고 가지 않겠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북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겠다. 그런 이제 시그널을 보낸 거기 때문에 의지를 표명하는 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이 되고.
1: 억류자 송환과 남북관계 개선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하는 우리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쉽지 않습니다. 단시간 내에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필요한 건 해법 모색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4: 국민이 관심이 없으면은 정부가 무시하도 그만이에요. 올바른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이 그런 식으로 여론이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은 그건 우리 정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북한도 그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특히 지금 언론의 역할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직 1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해결이 안 돼 있고 어떻게든 이제 그 송환을 받아야 된다. 국민적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면은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로 나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5: 사람이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는 희망이란 것이 없고 억압, 고통 이런 것만 남아있는 세상이죠. 그래서 그곳에 남겨져 있는 2,500만이 전부 다 억류자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들을 한 명이라도 구출하고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아직 붙잡혀 있다는 것은 전체 2,500만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생각하고 그분들 생각하면 하루빨리 돌아와서 그들이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은 또 그분들을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의 시대가 가까워 왔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기만 한다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평화롭고 함께 자유로운 세상을 누리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누구에게나 보편적이며 상식적인 일이 전혀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생명은 모두 동등하게 소중하며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이라는 억압의 고통의 멍에를 헐겁게 해주려는 꿈. 그리고 그 꿈이 첫

참이 짓밟힌 채 인권유린의 현장에 갇혀있는 한국인 억류자 6명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김정우,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호. 이들을 기억하고 응원하며 기다리는 수많은 마음이 가닿는다면 그들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억눌린 그 땅에서 이들의 헌신과 희생은 생명과 자유가 숨쉬는 땅으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희미해 보일지라도 우미 트고 새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6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독일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 기록을 세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메가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먼전 20기에 맞먹는 추가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무상 통항은 종전 합의 후 60일 동안만 허용한다며 이후 새로운 통항 체계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공감대에 도달했다며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유럽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중국산 이동식 에어컨 판매가 급증하며 중국 가전업체들이 생산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군인 가족들의 장마당 장사와 밀주 생산을 전면 단속하자 생계까지 막고 있다며 현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평안북도 삭주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농촌에 심각한 생계난이 드러났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6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동안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9% 증가한 1,02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해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독일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한 국가가 됐는데요. 글로벌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힘입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수출은 전년보다 199.5% 늘어난 448억 달러를 기록해 처음으로 월 4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저장장치 수요 증가로 컴퓨터 수출도 300% 이상 늘었고 무선통신기기 수출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18개 품목이 증가하며 고른 성장세를 나타냈고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도 나란히 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는 흑자를 기록했으며 상반기 누적 수출 역시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쓰면서 올해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와 연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전국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를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완공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기존 계획보다 최대 7년에서 12년까지 앞당겨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오는 2040년까지 원전 20기에 맞먹는 27.7기가와트 규모의 추가 전력 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도 필요한 전력 15기가와트 가운데 12기가와트만 확보된 상태이며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약속했지만 발전시설과 송전망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공장은 0.01초만 정전돼도 생산 공정 전체가 멈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AI 데이터 센터 역시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시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장 건물을 먼저 완공하더라도 전력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상 가동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며 발전시설과 송전망을 함께 확충하는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전력 수급 계획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양해 각서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무상 통항은 60일 동안만 허용된다며 이후에는 새로운 통항 체계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란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번 조치는 전쟁 당시 해협 봉쇄로 발이 묶였던 선박들의 운항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인 만큼 통항 방식과 절차는 이란이 결정할 사안이며 해협에 대한 권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양해각서의 5가지 조건이 모두 이행될 때까지 미국과 추가 협상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군사적으로 대응할 준비도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페르시아만에서 발생한 사건들도 종전 합의 위반으로 간주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의 제재 해제 이후 약 4천만 배럴의 원유를 판매했고 이란산 원유 가격도 상승하면서 수출 대금도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공감대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두 북한군 포로가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혔으며 양국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의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송환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국제기구가 포로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추가 북한군 포로 존재설에 대해서는 현재 포로는 2명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비아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한국과 우크라이나 모두에게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며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하는 대신 미사일과 핵 잠수함 관련 기술을 이전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결코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는데요. 이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물론 미래 경제발전 과정에서도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며 에너지와 인프라, 운송, 첨단 제조, 건설, 디지털 기술,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유럽 전역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중국산 냉방 가전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부 프랑스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43도를 웃도는 등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기기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프랑스의 냉매 규제와 독일의 소음 기준, 이탈리아의 역사적 건축물 외벽 훼손 규제 등으로 일반 에어컨 설치가 쉽지 않은 유럽에서는 설치가 간편한 이동식 에어컨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를 신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패러디 영상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5월 중국의 대프랑스 에어컨 수출은 지난해보다 186% 증가했으며 네덜란드와 독일 수출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메이디와 그리, TCL 등 중국 가전업체들은 유럽 판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일부 이동식 에어컨 제품은 품절 사태를 빚었고 중고 가격이 신제품 가격을 웃도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늘어난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으며 스페인과 이탈리아뿐 아니라 스웨덴과 벨기에 등 북유럽 지역에서도 주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이번 판매 호조를 계기로 중국의 과잉 생산이 아니라
유럽 시장의 실제 수요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서방의

과잉 생산론을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제안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자나 임시 체류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도 기존처럼 시민권이 인정됩니다. 이번 판결은 보수 우위로 평가되는 연방 대법원에서도 다수 의견으로 내려졌으며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출생 시민권 유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는 상호관세 위법 판단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이 다시 한번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강경한 반이민 정책 추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출생 시민권을 둘러싼 미국 사회 논쟁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군인 가족들의 장마당 장사와 밀주 생산을 근절하겠다며 대대적인 통제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군인 가족이 장마당에서 노점을 운영하거나 밀주를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가 군의 정치적 순결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전면 금지하고 이들을 가족 소대와 가족 지도 생활과의 관리 아래 두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발될 경우에는 당사자는 물론 군관인 남편까지 정치적 책임을 물어 정치부 회의에 회부하거나 철직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에는 군관 아내들이 만든 밀주와 국가보급용 비누를 판매한 사실에 적발돼 물품과 현금을 모두 몰수하고 무상 거주지 추방 대상에 올린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이를 전략 물자를 장마당에 팔아넘긴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지만 군인 가족들은 배급만으로는 식량과 생필품을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장사와 부업까지 막으면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군관들 사이에서는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는 반응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현지에서는 제대로 먹여 살리지도 못하면서 장사까지 막으면 굶어 죽으라는 것이냐는 목소리가 은밀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삭주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 4명이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가족은 약 1년 전 비 때문에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네 아이들이 함께 놀기 위해 집을 찾았다가 쓰러져 있는 가족들을 발견해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연탄을 피운 흔적과 가스 냄새가 남아 있었고 쌀 한 톨도 남아 있지 않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고 농촌에서는 식량이 떨어져 산에서 풀을 뜯어 연명하는 가정이 적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또 농사를 지어도 가을에 받은 식량으로 빚을 갚고 나면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채무 부담까지 커져 생활고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 같은 사건을 반동적인 행위로 취급해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새 집을 지어주는 것보다 국가가 걷어가는 식량 부담을 줄이고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실질적인 생계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7월 3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전 지역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9도로 전망됩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전 지역이 오전부터 흐리겠는데요. 오후에도 날씨가 흐리면서 약간 강한 바람과 함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진남포 20도, 양덕 19도, 자성과 강계 18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진남포 28도, 강계 27도, 양덕과 자성이 26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소나기가 시작되겠는데요. 개성에서는 비 소식이 없이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장현과 개성 사리원 20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28도, 장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대체로 오전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턴 북청과 고성, 성진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북청 20도, 고성 19도, 성진 18도, 무산 13도, 낮 최고 기온은 고성 26도, 청진 24도, 북청 23도, 무산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귀한 주말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시편 저자의 고백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5편 16절부터의 말씀, 이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시편 25편 22절까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와 간절함과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이 마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곤고, 환난, 마음

박창일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누군가, 그리고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두 곡의 연속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함께 나누었던 시편 25편 16절부터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당신은 내게로 얼굴을 돌려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충을 덜어주시고 나를 곤경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을 굽어보시며 내 죄를 모두 사하소서. 나의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소서. 그들이 극렬하게 나를 증오합니다.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당신께 피하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당신을 기다리니 온전함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소서. 구원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을 굽어보시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만을 기다리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0: 만일 서로 물고 뜯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울 때 단합으로 기도하셔야 돼. 예수님이 혼자 겟세마니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때 기도하고 있었는데 세 사람의 제자는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어. 한 시간 후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보니까 잠자고 있어요. 그래, 한 시간 동안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다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또 와보니까 제자들이 또 자고 있어. 대한민국이 살아야 이웃나라가 도움을 받게 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뜯어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앨런타에 가면 제일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새로 교육관을 짓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커다란 대지가 하나 있는데 유명한 건축회사가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려고 계획을 한다고 하는 것이 교인들 귀에 들어와가지고 이분들은 백방으로 이걸 막으려고 해도 막을 길이 없으니까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뭐 티셔츠를 입고 뭐 악덕 뭐 물러가라 할 텐데 이 사람들은 천 명이 모여서 릴레이 기도를 매일 24시간씩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싸우지 말고 금식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건축 반대 서명을 한 뒤에 금식 기도에 동참을 했습니다. 금식 기도 시작한 지 일주일 후에 열린 토지 변경 공청회에서 놀랍게도 건설회사에서 타협을 하자고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결정이어서 모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공청회에 참석했던 조지아주 대표적인 일간지 알란테 저널이 기자가 1천 명이 금식한다고 하는 내용을 머리기사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 신문사 저널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건축 반대 표시하는 모자나 티셔츠를 입고 항의하거나 환경 오염을 상징하는 죽은 물고기 그림을 들고 시위를 벌였는데 이처럼 싸우지 않고 많은 사람이 조용히 금식 기도로 대응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건축회사 측이 교회에 1,800평 40만 달러 상당의 헌금을 무상으로 헌납했고 교회와 콘도의 경계 부분에 60피트의 녹지대를 남겨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개발 규모 대폭 줄이게 되었고 상당한 수 없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는 기꺼운 마음으로 건축회사와 합의를 해줘가지고 아름다운 동산도 있고 건축도 했고 교회 교육관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여러 신문과 텔레비전의 방송을 통해 미국 사회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고 영적으로 잠든 미국 교회에 도전을 주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국 기도가 우리의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는 이 땅에 6.25 같은 비극 전쟁이 생기지 않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또 기도하세요. 눈물 흘리고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하세요. 조국을 위해 금식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겁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분단 국가인 남과 북 가운데 전쟁의 아픔과 눈물이 스며든 땅 한반도 가운데 복음 통일의 그 역사의 한 장이 속히 쓰여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도 올려드릴 텐데요. 조금 전 올려드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 찬양에 이어서 올려드리는 찬송은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입니다. 찬양 후에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간증, 찬양의 한 소절 이어집니다.

0: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전에 주님을 비방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남은 인생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는 이 길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걸 지금이 말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게 전도 복음을 많이 전하겠다는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살아계시는 예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1: 북한이 고향인 한 자매님의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그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라는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있는 고백처럼요. 지극한 그 은혜가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주시리.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이 가사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고향의 형제와 자매들도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그날을 그리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함께 찬송합니다.

조성모 씨의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린 북한에서 온 자매님의 선곡,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라는 찬송, 합창단 버전의 찬양으로도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사랑의 그 고백들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비록 열매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종과 충성의 이 모든 우리의 걸음들이 생명의 결실로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에서 온 자매님의 선곡이었어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굳센 믿음과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남과 북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게 소망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 찬양 올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히 맞으셨습니까?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목청 높은 소리로 인사드리고 싶은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밤새 단잠을 재워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온종일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기도해 보십시오. 너의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한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7월 3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의 외침을 담아 주님을 찬송함으로 예배 시작하십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0: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십시오.
1: 자, 오늘 시편 108편은 하나님을 향한 굳은 결단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마음을 정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한 것은 사실 이렇게 편안할 때 정한 게 아닙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와 절망과 곤고함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결단한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사실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시편 57편에 처음 등장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는 약간 표현이 다릅니다만 여기서는 시편 57편에는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두 번의 결단으로 강조를 말하죠. 시편 108편에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이렇게 이제 한 번으로 표현합니다. 자, 정했다라는 것은 굳게 세웠다라는 표현이고 아주 강력한 의지적인 결단을 말하는데, 자, 시편 57편은 언제 있었던 사건 이후에 쓴 시냐 하면 57편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교훈시라는 의미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다하스엣에 맞춘 노래. 자, 알다하스엣은 연주하던 이 가락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게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광기가 나서 죽이려고 막 이 창을 들고 쫓아왔을 그때에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어디에 숨었냐면 굴에 숨었죠. 그러면 아주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내가 과연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 혹시나 잡히면 어떻게 될까? 이 엄청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은혜 없으면 정말 한순간도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이 다 지나가기까지 나는 꼼짝달싹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려고만 하면 사방에 스파이를 보내서 동태를 파악하다가 아, 저기 다윗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숨쉴 수조차 없는 꼼짝달싹

못하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죠. 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확신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7절에 이 아주 간절한 아주 긴급하고 급박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면서 고백을 하게 하는데 그게 뭐냐?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두려움과 핍박과 무서움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굳게 결단하겠습니다. 굴 가운데.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벌벌벌 떨고 막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강력한 확신으로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주를 바라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나아갔을 그때 이 경험을 갖고 시편 108편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때의 삶의 경험을 기초로 늘상 고백할 수 있는 내 평생에 하나님을 향하여 늘상 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중심으로 고백해서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시편 108편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시편 108편으로 오시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자,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이 굴에 숨었다가 건짐을 받은 그 경험을 보니 사울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며 마음을 다하여 나를 향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놀라운 역설적인 결단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일단 나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벗어나기를 기도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윗의 마음을 이 위기 가운데 감동을 주시자 이 두려움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막 벌벌벌 떨며 기도하던 다윗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고 너를 붙들어 주시니 여기에 벌벌벌 떨 게 아니라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이 감동이 오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상황이 나를 뒤흔들고 어렵게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했으니 나는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이 일을 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그러죠. 비파, 수금은 찬양하는 악기들이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건 새벽을 찬양으로 깨우리로다 말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며 주를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곧 구원의 새 날을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것들을 확증하며 확신하며 결단하며 주 앞에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3절에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시편 57편에도 나오는 고백인데 이때는 사실 사울에게 쫓기면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독에 든 생쥐와 같은 물에 빠진 생쥐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한다. 이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문 나라 중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당시에 다윗이 나라들을 막 피해서 모압도 도망가고 암몬도 도망가고 에돔도 도망가고 이랬었거든요. 4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자, 그 가운데 발견한 건 뭐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저 하늘 끝까지 닿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궁창에까지 저 하늘 끝까지 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충만합니다.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를 확 덮으니까 이게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제일 위기 가운데 가장 높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기게 된다는 겁니다.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가장 깊은 위기 가운데 다윗의 가장 큰 열망은 내가 빨리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장 높이 들림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우리의 마음으로는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모든 위기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관통하며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지금 나를 붙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 혼자 있는 것이 외롭고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강력한 능력으로 확신을 주실 때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리고 그분의 신실한 사랑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고 뒤흔들면서 그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6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뭘로 연결되냐면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자, 오른손은 능력과 권능의 상징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옵소서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성전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자, 여기 세겜은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서약을 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갱신했던 이곳이 이 세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출발점이 되는 곳. 자, 숫꽃은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갓, 므낫세, 반, 르우벤 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죠. 그 요단 동편에 갓 지파의 중심지가 이제 숫꽃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한다는 건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에게 주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측량하시리로다. 헤아리시리로다. 이런 말이죠. 8절에 길르앗이 내 것이요. 길르앗은 요단 동편을 말하는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을 길르앗 지역이라고 그러죠. 이 요단 동편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자, 여러분 이 유다는 하나님께서 장차 유다 이스라엘의 사자로 지도자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투구를 쓰시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이게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9절에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모압, 에돔 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대적들이었죠.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자, 신발을 벗어 던진다는 건 자기의 소유권을 확증하는 행동인데요. 모압,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혀도 그들 역시 나의 소유이고 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위에서 외친다는 건 블레셋을 복속시키고 외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모든 주변 민족과 나라

나라 가운데 어미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0절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그러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 시편 기자의 고민은 뭐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자, 이게 뭐냐? 현실입니다. 현실. 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이 대적들 에돔, 모압, 블레셋 만만치 않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상황은요 시편 60편을 보시면 그대로 또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인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사방의 대적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또 하나님을 향하여 시를 썼죠. 1절에는 뭐라 그러냐? 주께서 우리를 흩어버리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자, 그러니까 앞에 내 마음을 정할 때는 이 다윗이 개인적으로 도망다니며 곤궁 가운데 있을 때였고 지금은 개인이 아니라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 공동체 통치하는 나라가 사방의 대적으로 막 뿔뿔이 흩어질 정도의 이 공격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5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셔서. 자, 여러분 이게 시편 108편 우리가 읽은 6절하고 똑같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08편은 뭐냐면 개인의 곤궁과 그 다음에 나라와 공동체의 곤궁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노래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 길르앗이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고 유다는 나의 규 통치의 지팡이고 모압은 나의 목욕탕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자, 다시 시편 108편으로 오겠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 대적들의 공격과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는 이 하나님을 확신하지만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가고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막상 준비하고 나가려 보니까 하나님 막막합니다. 정말 저는 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현실과 하나님이 주시는 가슴의 감동의 이 괴리 가운데 고민하며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 마음이 충만한데 내 현실로 이것을 끌어들이려고 할 때 충만한 은혜로 어떨 때는 쫙 나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여전히 두렵고 떨릴 때가 있죠. 자,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 지금 막 밀리고 있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데 자꾸 밀리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서 12절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결국 이 씨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뭐냐? 하나님 저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 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그거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그 위기 가운데서도 다시 마음에 벅찬 감동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부담되고 때로는 불가능처럼 느껴 보이는 그 현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이다. 자, 그래서 이런 구원의 요청을 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데 6절에도 요청하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0: 그리고 다시 한번 주의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죠. 결국 이 기도대로 나중에 이제 이 그 다윗의 역사를 보면 다윗이 아주 강력한 그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람을 치는 동시에 요압 장군이 밑에 가서 이 모압과 에돔을 복속시키고 돌아오게 되죠. 그 가운데 필요한 것, 그러니까 이 전쟁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 전략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군대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위기 가운데 오늘 말씀 1절의 고백과 같이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는 것,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며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를 향하여 확정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현실과 또 신앙의 갈등과 괴리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를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과 간구가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자주 부르던 시인의 찬송이 이 아침 절절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열방과 세상의 주인이시오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위기의 상황에서도 먼저 예배하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성군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듯해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실 뿐 아니라 그 크심과 능하심으로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잘 알고 고백한 이 지도자가 참 든든해 보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안다는 것은 훌륭한 것을 넘어 큰 행운 아닌가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묵상하면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사람, 시편의 사람, 택함을 받았을 때 극심한 고통도 오랜 시간 겪어야 했던 다윗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을 반추해보는 아침, 7월 3일 금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남 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만나는 7월의 첫 주일 거룩한 예배 잘 들으시고요. 월요일 아침에 기쁘게 뵙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경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흘린 눈물은 대부분 회개의 눈물일 것입니다. 나의 많고 많은 죄악 때문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또 나의 죄가 너무나 크고 또 큼을 알게 되었을 때, 즉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받게 되어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납니다. 이 참회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놀라운 주의 역사나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눈물은 쌓여있는 자신의 죄책감과 아집을 녹이고 주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친밀하게 하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흘린 눈물은 종종 내가 흘리고 싶어서가 아닌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신앙의 첫 번째 체험이 되곤 합니다. 성령 체험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찬송가 94장, 새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께서는 우는 자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침상을 적신 눈물로 회개했고요. 히스기야의 눈물은 생명을 연장했으며 선지자 에레미야의 눈물은 주님의 사랑을 백성에게 인도해주는 기도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직도 주를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이 땅과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흘린 눈물이 내가 흘리는 눈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 할게요. 찬송가 278장, 새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가 484장, 새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요한 웨슬리는 87세에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죄 말고는 두려워할 것 없는, 하나님 말고는 전혀 원하는 것이 없는 전도자 100명을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라야 지옥문을 부술 수 있고 지상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 100명이 있다면 온 땅을 복음으로 뒤덮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나가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우리는 그 100명의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요?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기도의 무릎이 부족한가요?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송가 204장, 새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 함께 하면서 찬송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본격적인 여름 날씨가 시작되어서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우리는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여름을 준비해야겠습니다. 극동방송도 여름을 준비하게 됩니다. 바로 썸머 스페셜이지요. 좋은 찬양을 많이 들으며 여름을 잘 보내야겠습니다. 평안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월요일 썸머 스페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을 낮추며 겸손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그리고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너를 낮추시며 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자세가 있다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잘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승패는 얼마만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상대방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많이 낮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에 첫 곡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목민교회 시온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미소의 가치.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1999년 홍콩의 5성급 항공사인 캐세이 퍼시픽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경영진이 다급하게 원인을 찾아보니 문제는 단 한 가지, 바로 미소였습니다. 캐세이 퍼시픽 승무원들은 회사에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협상 의지조차 보이지 않자 노 스마일 파업을 실시한 것입니다. 승무원들은 일정대로 출근하고 맡은 일을 성실히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웃지 않았습니다. 승무원들의 미소가 사라지자 불쾌감을 느낀 승객들이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사는 파업에 참가한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물으려 했지만 승무원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승무원들은 회사가 시키는 대로 성실히 일했고 억지로 미소 짓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결국 승무원들이 다시 미소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회사는 승무원들의 처우 개선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실한 미소에는 천금과도 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짓는 미소의 가치가 저렇게 크다면 주님을 만난 참된 행복으로 기쁨이 가득한 우리 크리스천이 짓는 미소에는 얼마나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저절로 미소를 짓게 됩니다. 참된 행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온 세상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은혜로 누리는 평강을 통해 복음의 향기를 머금은 미소가 지어지게 하소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삶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테너 박인수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고요. 또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

진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만세 반석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필립 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석이 된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가슴 속에 새기며 항상 변하지 않고 굳건한 반석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대인들은 고기를 낚기 위해 밤새 수고하는 어부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밤새도록 컴퓨터나 핸드폰 앞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수고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들은 남이 강제로 지운 짐도 있지만 스스로 만든 짐도 있죠. 생계를 위한 짐도 있지만 내면의 고통과 불안이 짐이 되어 우리를 누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이런 짐들을 내려놓을 곳이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것, 헛된 것을 움켜쥐지 않고 내려놓으면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터전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가 어려서부터 주님을 경외하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도록 돕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어른들이 세상 풍조와 쾌락에 빠지지 않고 본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실타래가 이리저리 휘감길 때처럼 난감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보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아둥바둥 애쓰다가 일이 더 꼬이는 경우도 있죠. 예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심지어 쉬게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가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참 지혜임을 기억하며 힘내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그치.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R 극동 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2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성공의 소식이 아닌 십자가 구원의 소식을 전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는 첫째, 사실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오늘 19절에 아이마하스가 요압에게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라고 말해요. 전쟁이 끝났으니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승전보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모습 자체는 참 귀합니다. 아이마하스에게는 열정이 있고 왕을 향한 충성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도 있었지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전쟁은 이겼으나 그 소식이 다윗에게는 마냥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반역은 끝났지만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원수는 패했지만 아들을 잃은 것입니다. 20절의 요압이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요압도 압살롬을 죽인 장본인이기에 부담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단순한 승전보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실만 전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상대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야지 말씀대로 하면 되잖아 하며 정답부터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사람의 눈물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먼저 마음을 보는 거예요. 상대가 왜 힘든지 무엇이 아픈지 지금 어떤 마음인지 헤아리는 것에서 시작해요. 21절에 결국 요압은 구스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구스 사람은 이방 노예였기에 다윗의 개인적인 감정에 크게 얽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맡긴 거예요. 결국 이 본문은 소식을 얼마나 빨리 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나는 사실을 말하기에 급급합니까?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핍니까?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 정답부터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는 둘째, 좋은 소식보다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22절에 보니 아이마하스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라고 해요. 요압은 이미 이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아이마하스는 계속 간청합니다. 결국 23절에서 요압이 허락하자 아이마하스는 들길로 달려가 구스 사람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참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좋은 소식이라 여기며 열심을 냈지만 그것이 다윗에게 구원의 소식은 아니었어요. 24절부터 보면 다윗은 두 문 사이에 앉아 소식을 기다립니다. 다윗의 관심은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살아있는지 돌아올 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어요. 다윗은 압살롬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이 전쟁의 책임이 결국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다윗은 요압의 성격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명령을 지켰을지 혹시 압살롬을 죽이지는 않았을지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27절의 파수꾼이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이마하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라고 말해요. 그러자 다윗은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지요. 참 아름다운 평가예요. 다윗은 아히마스를 신뢰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했고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우리는 보통 취업 소식, 승진 소식, 결혼 소식, 합격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한 소식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소식, 곧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실패 같고 손해 같고 눈물 나는 사건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다면 그것은 곧 좋은 소식이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적으로는 성공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이라면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사건을 구속사 관점으로 해석해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계실까를 먼저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나는 듣기 좋은 소식을 전합니까?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까? 내 열심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인가요? 사람을 살리기 위함인가요? 새로운 소식을 들을 때 말씀으로 먼저 해석하고 있습니까? 듣기 좋은 소식이 아닌 구원의 소식이 진정 좋은 소식임을 기억하며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아이마스처럼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서 상을 얻고자 한 저의 모습과 좋은 사람을 보며 좋은 소식을 기대한 마음이 제게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돼요. 오랜 해외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후 처음 교제하게 된전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며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부탁드렸는데 감사하게도 허락을 받았죠. 저는 이를 좋은 소식이라 여기며 23절의 아이마스처럼 다름질하여 그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나 이후 전 남자친구는 수차례 더 많은 지원을 요구했고 결국 부모님의 권면으로 헤어졌습니다. 이는 불신 결혼으로 나아가던 저를 막아주신 은혜의 사건이었어요. 또한 결혼 자체를 상급으로 여기며 분별 없이 관계에 임한 제 모습과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구별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알게 되는 계기였죠. 최근에는 10여 년전 알았던 집사님이 연락을 주셔서 소개팅을 제안하셨어요. 그분의 좋은 모습을 기억하는 저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좋은 소식을 기대했지요. 그러나 미처 알지 못한 그 이면의 어려움을 겪고 관계가 지속되지 않으니 마음이 무거워지며 어느새 불공평하다고 외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 제 안에 공평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지요. 좋은 소식은 공평한 소식이 아니라 공평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들려오는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제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억울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될 때마다 큐티 책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입니다. 오늘 간증한 청년처럼 우리는 종종 듣고 싶은 소식만 좋은 소식이라 여기고 힘든 사건은 나쁜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실패와 거절과 아픔을 통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마스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 누구보다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압살롬의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좋은 소식은 십자가 복음과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소식의 기준을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 누구보다 빨리 달려갔던 아이마스의 모습 속에서 사람을 살리기보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누군가의 아픔보다 내 열심을 앞세우고 공감하기보다 정답을 말하려 하며 상대의 마음보다 내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실을 전하기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세상은 성공과 형통을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좋은 소식은 십자가 복음과 구원의 소식임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새로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먼저 큐티 책을 펴게 하시고 사건보다 말씀

0: 먼저 보게 하시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먼저 묻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한 영혼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을 주시고 압살롬의 구원을 바라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가족과 자녀와 공동체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달려가는 저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뮤지컬의 복음을 담아 전하는 극단 솔라이트 미션의 새 작품 윈디시티가 7월 5일 주일 오후 6시 30분에 방어진 제1교회에서 상영됩니다. 상처가 치유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도시 윈디시티에서 벌어지는 기적같은 이야기로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01-2351번, 지역번호 052-201-2351 방어진 제1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 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성경연구학교에서 성서 고고학자인 임미영 교수를 강사로 고고학으로 만나는 성경이야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성전에 대한 지식을 고고학을 바탕으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22-6541, 010-2622-65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서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무료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감사와 사랑 은혜가 넘치는 교회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원래 이 왕이 되려고 길을 나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사무엘을 만났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된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몇 가지 징조를 말해주었습니다. 암나귀를 찾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떡 두덩이를 받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해주었던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 사무엘의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본문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아멘. 이 말씀은 참 은혜롭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조금 고쳐먹은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결심을 새롭게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친 마음에 새 힘이 필요합니다. 메마른 영혼에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낙심한 마음에 새 소망이 필요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에 새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에 새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몸을 돌이킬 때에 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사울은 사무엘을 떠나 자기 길을 가려고 몸을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신 겁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듣고 난 뒤 실제 삶의 길로 나아갈 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울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새 마음

마음을 사울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그래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 이 예배당 문을 나선 뒤에 시작되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가정으로 돌아갈 때, 일터로 돌아갈 때,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설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새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주일에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이 월요일이 되면 다시 옛 마음이 올라옵니다. 예배 중에는 그래,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용서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가면 다시 서운함이 올라옵니다. 이 말씀 앞에서는 믿음으로 살겠다. 그래,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다짐을 했는데 현실 앞에서는 다시 불안해집니다. 기도할 때는 그래,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했는데 정작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다시 내 생각, 내 계산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심보다 더 깊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환경의 변화보다 더 깊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스스로 새 마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자기 의지로 자기 마음을 바꾼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그래, 이제는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지. 그래, 이제 기도해야지. 그래,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스스로를 바꾸려 애씁니다. 그런 결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결심만으로는 오래가지 못할 때가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 마음은 쉽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쉽게 세상에 끌려다니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불평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구약 성경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또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왜 새로워져야 할까요? 그것은 죄로 인해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가장 깊은 문제는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 뜻대로 살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인 겁니다. 바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의 교만한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죄를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진짜 세

내 마음은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시작됩니다.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죄책감에 묶인 마음이 자유를 얻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서면 미워하는 마음이 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서면 다시 살아갈 새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냥 주시지 마시고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기도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되는 본문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이 산에 이르렀습니다. 산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한 겁니다. 그러자 사울도 그 선지자들 중에서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사무엘이 앞서 말한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고 이제 사울에게 큰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울은 원래 이 선지자의 무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의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울을 기스의 아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베냐민 지파의 청년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이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이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사울이 예언을 하느냐? 이 말은 말 그대로 놀람의 표현입니다. 아니, 우리가 알던 사울이 맞느냐? 저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있느냐? 정말 놀랍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예전에는 저렇게 쉽게 화를 내던 사람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온유해졌지? 아니 예전에는 늘 불평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가 많아졌지? 아니 예전에는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품고 저렇게 사랑할 수 있지? 아니 예전에는 예배에 무관심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주님을 저렇게 사모하고 말씀을 저렇게 붙들며 살아가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변화인 겁니다. 물론 이 모든 변화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신앙의 성장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다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먼저 우리 마음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지루하게 여기던 마음이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죄에 둔감하던 마음이 이제 그 죄로 인해 슬퍼하고 애통하게 됩니다. 나 중심으로 살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말만 하던 사람이 이제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하던 사람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배우자를 탓하던 사람이 이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성적과 결과만 요구하던 사람이 이제 그 자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교회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비판하던 마음,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구경하던 신앙이 이제 자기가 몸소 섬기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예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더 세련된 방법만도 아닙니다. 정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만져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도대체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 말은 선지자가 되는 것이 혈통이나 집안에 달린 것이냐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사울은 선지자 가문의 혈통이 아닙니다. 사울은 선지자 가문의 혈통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이처럼 이런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 예언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일은 그 사람의 배경이나 그 사람의 가문이나 그 사람의 조건에 묶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울이 선지자의 아들이라서 예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기스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예언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 우리의 가문, 이런 것에 묶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도 묶이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쉽게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성격이 안 바뀌어. 그래, 우리 가정은 원래 이런 가정이었잖아. 그래, 나는 믿음이 약해서 안 돼. 나는 과거에 잘못이 있고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자신을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자신의 과거가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이제 제자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겁이 많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 겁 많던 제자들, 그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숨어있던 사람들, 밖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이제 세상 앞에 섭니다. 세상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했던 겁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드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하셔서 제 삶이 진정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 1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당으로 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산당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하던 장소였습니다. 이 장면은 짧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울의 특별한 체험이, 그 은혜를 경험한 체험이 이제 예배의 자리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체험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체험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 은혜의 체험이 예배와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특별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나고, 찬양을 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하다가 큰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참 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체험 자체가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순종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바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는 이 은혜의 체험을 했습니다. 새 마음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놀란 만큼 사울에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울의 이후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만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경고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체험한 것이, 내가 과거에 이런 큰 은혜를 체험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한 것이 우리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때 뜨거웠던 것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놀랄 만한 변화가 있었다,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한 번의 감동이 아닙니다. 매일의 순종인 겁니다. 신앙은 한 번의 뜨거움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서는 삶, 그것이 곧 신앙입니다. 신앙은 특별한 체험만이 아닙니다. 일상에서의 예배, 그것이 곧 신앙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은 후에 더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들은 후에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후에 더 겸손해졌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우리를 자랑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우리를 말씀 앞에 순종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산당으로 가니라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새로워졌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계속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면 이제 순종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산당은 오늘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선택과 사람들과 맺어지는 관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감정적인 사랑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순종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은혜를 체험한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배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특별히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첫 번째, 새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사울에게 임하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은혜의 체험을 예배와 순종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예언을 마치고 이제 산당으로 갔습니다. 우리 또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면 삶에서 순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자 사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 성도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저 성도의 삶이 정말 놀랍다. 아니, 저 가정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저 가정의 변화가 정말 놀랍다. 아니, 저 교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정말 놀랍다. 라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때 우리의 대답이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람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울의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지만 이후에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새 마음을 받았으면 이제 날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

받았으면 성령께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

0: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울산시 중구 서동에 위치한 울산 북부교회 정동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97-5632번 052-297-5632번 울산 북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온 세대 교회 서태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지혜와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권력과 힘이 아니라 섬김으로 백성을 이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 소외되고 약한 이웃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과 이 민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앞날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2026년 7월 3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마음에 쏙 드는 글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참 좋다. 참 보석 같다. 귀하다.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그 깊은 울림이 있는 글들 말이에요. 얼마 전에 그런 감동적인 글을 읽었습니다. 내 삶을 바꾼 최고의 용서, 또 미움을 사랑으로 덮는 법,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썼지? 라고 봤더니 그 작성자 프로필 아이디가 이거였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 아이디 복수는 나의 것. 용서와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아이디가 복수는 나의 것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글의 감동이 단숨에 깨져버리죠? 또 예전은 일인데 치유를 돕는 성경 구절 뭐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치유에 대한 말씀, 위로, 회복 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좋잖아요. 그런데 글쓴이의 아이디가 방관자였습니다. 방관자. 여러분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방송을 탁 틀었는데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좋은 아침입니다잖아요. 그런데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이 프로그램 제목이, 프로그램 이름이 오늘도 영끌 당신의 통장은 안녕하십니까? 성공의 법칙 1%의 야망, 뒷담화 플레이리스트, 본능대로 삽시다. 이런 제목이라면 아무리 찬양과 말씀이 나와도 주파수를 잘못 맞춰나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시겠죠.

죠? 의심하실 거예요. 아이디와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담는 그릇이죠. 이름과 삶이 다르면 우리는 깊은 불협화음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명예롭고 빛나는 아이디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맞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리고 전파선교사란 이름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생명의 언어가 흘러나올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아이디가 진짜임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란 그 이름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야,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합시다.

이 권사님의 은혜로운 찬송으로 함께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이 아침 임할 줄 믿고요. 오늘 오프닝 말씀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우리의 아이디는 무엇인지. 예, 참 우리의 그 아이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아이디 있단 말이에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 그 이름 의미처럼 그 이름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래요. 전파 선교사, 그 이름처럼 전파를, 이 복음 전파를 함께 전해주시는 분들이에요. 오늘이란 이 7월 3일 금요일 아침 새하얀 도화지 위에 여러분이 주신, 정말 여러분에게 허락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란 이 이름에 걸맞은 아름답고 거룩한 하루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극동방송을 이 듣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저는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응원하고 축복하고 우리 지부장님들 귀하십니다. 어저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받아보지 못하셨다면 인문학 문자 주시고요. 우리 수요일에 우리 선교지 갔었잖아요. 멕시코 과달라 우리 선교사님 인터뷰를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다음 주간 여러분 서머 스페셜인데요. 서머 스페셜 전에 마지막 인간 수업 홍양표 박사님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0: 국민의 학자 홍양표
1: 자, 복된 금요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오늘 많은 분들 오프닝 말씀 샵 1069번으로 공유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이렇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요. 어제 인문학을 하나님께를 못 보셨다. 고래 사냥 이야기 기억하시죠?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아, 오늘 찬양 듣고 잠시 후에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하는 인간 수업 시간도 같이 하고요. 자, 지금 피아워십의 주가 일하시네 은혜로운 찬양 함께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저는 오늘 아침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연약함이 묻어날 때, 그리고 두려움이 생길 때, 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또 그런 연약한 마음이 들 때,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예롭고 빛나는 아이디를 부여해 주셨죠.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 받으면 좋겠고요. 찬양 흐르는 동안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주님이 이 아침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 후에 홍양표 박사님 만나보시죠.

0: 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 미드웨스트 대학교 두뇌상담학과 주임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박사님, 참 이 여러 경제 교육이 중요하다. 네. 지난주 저희가 함께 했고요. 네. 4주간에 이제 걸쳐서 네. 오늘까지 네. 여러 중독의 증상, 특별히 도박에 빠진 우리 자녀들, 여러 참 이렇게 좀 빠져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네. 네. 네. 이렇게 경제 교육도 이렇게 교육해야 되겠다. 저희가 마음을 나눴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네. 오늘 이 시간 이런 주제를 좀 잡아봤죠.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결핍. 네. 오늘 따뜻한 사랑, 네. 따뜻한 손길, 포옹으로 그 정서적 안전기지로 네. 만들어주면서 네. 오늘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아이들이 네. 물질적인 유혹과 중독에서 네.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네. 맞나요, 박사님?
1: 네, 우리가 처음에는 사실 좀 무거웠죠. 예. 네, 시작이 좀 무거웠는데 마지막은 좀 따뜻하게 좀 마무리하려고 좋아요. 하는데 네.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마음 둘 곳 있는 아이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0: 야, 이게 큰 주제네요. 네. 마음 둘 곳 있는 자녀들은
1: 흔들리지 않는다.
0: 친구들이 막 도박을 해도
1: 그렇죠.
0: 친구들이 뭘 벌었다고
1: 그렇죠.
0: 해도 혹시나 친구들이 뭘 하고 있어도
1: 그렇죠.
0: 우리 아이만큼은
1: 흔들리지 않죠.
0: 마음 둘 곳이 있기 때문에.
1: 네네. 그러는데 마음 둘 곳 없는 아이들은

0: 방황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제 보통 아이들을 상담해 보면 한 3학년, 2학년 되는 아이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1: 초등학교?
0: 네, 초등학교 애들이 저 되게 슬퍼요. 왜 이렇게 슬퍼? 그러면 엄마 때문에요. 왜 엄마 때문에? 엄마는 내가 무슨 말만 하면요, 거짓말 한다고 그러고요. 제 말을 안 믿어주고요. 제가 엄마가 뭘 물어보고 말을 하면요, 그치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저 좀 되게 슬퍼요. 자,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지금 슬퍼요. 근데 엄마는 내가 언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아, 그 자리에서도?
0: 네. 엄마가 그랬어? 그러면 이제 눈물을 뚝 흘려요. 엄마가 저번에도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엄마가 내 말 안 믿어줬고 동생 말만 믿어줬고 또 이럴 때 이렇게 이렇게 했었잖아. 그러고 눈물을 뚝뚝뚝 흘려요. 그러면 엄마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이는 마음 둘 곳이 엄마가 내 편이 아니라고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럼 얘는 그때부터 마음 둘 곳을 찾아야 돼요. 그런 애들이 이제 즉 행복을 따뜻함을 없잖아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바깥에서 조그만 유혹에 아주 쉽게 넘어갑니다.
1: 마음 둘 곳이
0: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서 가정에서 마음 둘 곳이 있는 애들은 바깥에서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빨리 어디로 갈까요?
1: 집으로 가야죠.
0: 집에 가야죠. 마음 둘 곳이 없는 애들은 집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갑갑해요. 이제
1: 나가야 돼요.
0: 되게 청소년들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집에 안 들어와요. 돌아다니는데 내가 너 뭐하고 돌아다니니? 그러면 그냥 뭐 시장이고 밖에 돌아다녀요. 왜 집에 안 있어? 집에 있으면 답답해요. 답답해. 그 뭐예요?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소통이 다치면 우울이 오거든요.
1: 예.
0: 그 얘는 그냥 세상과 눈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시장 가서 물건 보고 사람들 사는 걸 이렇게 보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얘는 너무 대화하고 싶은데 친구도 별로 없어요. 집에도 마음 둘 곳이 없어요. 학교도 마음을 못 둬요. 공부를 못 하니까 학교는 잘하는 애도 있으니까 마음이 둘 곳이 없고 집에도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하고 둘이 뭐 하고 다니나 보면 그냥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을 그냥 동네를 배회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배회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담배 피는 애 만나서 담배도 피고 뭐 이렇게 하지만 목적은 뭐냐? 배회예요. 그러다가 어떤 오빠가 만났는데 오빠가 너 진짜 이쁘다. 오빠 나 진짜 이뻐? 이제 관심을 처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 둘 곳이 없는 애들은 위험한 거예요. 얘가 어디로 빠져나갈지 모르는데 어디서든 자기를 알아두고 마음 둘 곳이 생기면 거기가 함정인 거 알면서 빠집니다. 그런 청소년들이 처음 전 단계는 뭐냐? 방황을 해요. 그냥 방황을 처음엔 방황해요.
1: 그 방황의 전조 증상이 혹시 있어요?
0: 네. 방황의 전조되면 집에 있으면 갑갑해요. 그 갑갑한 이유가 엄마 또 시작이다. 난 엄마만 보면 갑갑해. 어렸을 때 나 엄마 슬퍼. 엄마 때문에 슬퍼. 이게 시작이에요. 근데 그때는 엄마들이 피식 웃고 말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게 시작이 전 알거든요. 그게 시작이에요. 거기서도 쌓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집에 오면 그냥 가까워. 집에는 야, 네 방이 없냐? 집에 뭐 핸드폰이 없냐? 왜 집에 오면 너는 나가려고만 그렇게 집을 나가려고 그래? 그럼 아이는요, 그냥 집에 오면 답답해요. 답답해요. 그럼 마음 들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황하다가 이상한 애들, 그런 애들 이상한 애들 만나고, 근데 걔들 뭐 하나하나 착해요. 그런 애들끼리 만나서, 야, 우리 스트레스 받는데 담배 한번 펴볼까? 그래서 흡연을 하는 거고, 술 한잔 먹어볼까? 기분 좋고 스트레스 풀리니까, 야, 이거 어른들이 이렇게 해서 이거 마시는구나. 그게 이제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담배 중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그래요. 그거는 철저하게 부모 책임이에요. 그래서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어요. 이거는 제가 정말 상담 30년 하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그러면 부모는 나는 잘해줬다고 생각했지만 뭘 잘해줬는데요? 제가 물어봐요. 제가 뭘 잘해줬는데요?
1: 그래, 뭘 잘해줬냐?
0: 네. 물질이잖아요.
1: 나 해줬다.
0: 네.
1: 학원 다니게 해줬고.
0: 하고 싶은 거 다 해줬잖아.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줬잖아. 뭐가 불만인데. 하고 싶은 걸 다 해줬어요. 엄마가 하란 거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 내가 너를 애들한테 뭐 소풍을 한번 했냐, 학원을 한번 해줬냐,
1: 그렇죠.
0: 가방을 안 사줬냐, 네 사달라는 뭘 안 사줬냐.
1: 여행비를 안 줬냐, 뭐 했냐.
0: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데 마음이요. 마음 못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머니는 마음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일방적이었잖아요. 마음은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일방적인 마음을 주면서 나는 어릴 때 이렇게 자랐는데 나는 그거를 너한테 다 해줬잖아. 넌 뭐가 부족해? 도대체 네가 부족한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그래요. 어머니 마음은 못 줬잖아요. 제가 제일 얼마나 이뻐하는데 일방적이잖아요. 얘한테 물어봐요. 엄마만 보면 가슴이 답답하대요.
1: 답답하다.
0: 엄마가 있으면 집에 나가고 싶대요. 그러면 이 어머니는 그때 한숨을 쉬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투자한 거죠. 잘못 투자한 거죠. 아까 우리 전 시간 얘기했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그걸로 다 하고 나는 너 그거 해주느냐고 직장 다니냐고 이렇게 고생을 그렇죠. 했는데 너는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내가 이 고생을 하고 돈 벌었는데 얘가 엄마 누가 내가 이거 해달랬어? 난 엄마가 필요했어. 엄마 내가 마음 둘 곳 있는 엄마가 필요했지. 그 돈 갖고 빙빙빙 학원 들고 돈 용돈 더 많이 받아서 애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1: 정서적 교감.
0: 그렇죠.
1: 마음 그러면. 둘 곳이 있는 것. 그 교감은 참 저는 모르겠어요. 박사님 네. 제가 참 그런 게 부족해서 그런지 야 이거 참 뭘 잘하고 싶은데
0: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 될 때는 그냥 안아줘라. 네? 안아줘도 어색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
1: 박사님 제가 유일하게 하는 게 네. 아침에 네. 탁, 네. 저는 출근하기 전에 네. 무조건 깨우면서 기도를 합니다. 네. 터치.
0: 네, 이제 터치하고 기도하고 터치 기도. 이제는 안아줘야 돼요. 네. 아. 안아주는 것도 하나의 대화인데요. 뭐 애들이 시장 이거 보고 다면서 이게 소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냥 안아주고 소통인데 남자 특히 남자는 그렇잖아. 꼭 안아주면서 네. 아빠가 너 믿어. 자, 이거 딱 하나거든요.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얘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일러요. 저희 아들을 혼내줘요. 얘 지금 막 뭐라고 해요.
1: 그렇지.
0: 그럼 저는 딱 한마디예요. 아빠 너 믿어. 그럼 집사람이 맨날 말 지금 혼집 내지 맨날 믿는다 그래다 발등 찍힌다 막 그러는데. 저도 알아요. 잘못된 거 알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잘못한 혼을 내면 얘는 주눅 들어있는데 어떡하겠어.
1: 그렇지.
0: 괜찮아. 아빠는 너 믿어. 그러고 그냥 딱 더 이상 말을 안 해. 근데 속에서 막 열불이 솟죠. 그래도 항상 내게 한 말은 아빠는 너 믿어. 왜? 저희 아버님한테 배웠어. 그렇게 배워왔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 항상 냅둬. 걔는 지가 알아서 냅둬. 이렇게 늘 했거든요. 제가 알아서 못했어요. 그런데도 저희 아버님은
1: 그럼에도
0: 쟤는 지가 알아서 할 놈이야, 냅둬. 할 놈이야, 냅둬. 그걸 저는 말을 좀 세련되게 바꿔서 아빠는 너 믿어.
1: 믿어.
0: 이렇게 바꿨다 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도 참 든든했었고 그 스스로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이 마음 들 곳을 찾는 것이 이 돈의 중독, 물질의 중독, 네. 그리고 여러 중독의 여러 유혹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살아남는 정말 최고의 또 비법으로 들리네요.
0: 실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애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거잖아요. 마음을 빼앗겼잖아요. 마음 들 곳 없다가 거기에 도파민이 탁 나오니까 거기다 온
1: 그렇죠.
0: 마음을 뺏기고 우리 어른들도 그런 거예요. 별로 재미있는 일이 없다가 갑자기 요즘에 주식이 오르니까
1: 생겼다.
0: 꽃이 여기 생긴 거야. 그냥 여기 막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막 올라갈 때는 평균적으로 보면 따는 사람이 많아요. 잃는 사람이 많아요.
1: 그렇죠. 또 이제 또
0: 지금은
1: 올라가니까.
0: 그러니까 지금은 막 여기에 마음 들 곳이 없다가 직장에서도 힘들고 그러는데 갑자기 직장에서 한 달 내 버는 돈이 누구 본 게 여기서 막 벌거든요. 마음 들 곳을 찾은 거야. 마음 들 곳 찾았어. 그래서 부부도 그래요. 위기의 부부, 대화가 잘 안 되는 위기에 마음 서로 두지 못한 이 부부 보면은 이 부부들이 되게 중독 나오고 그러는 거지 정말 부부가 연애할 때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이 부부는 그럴 일이 없어요. 아이가 아빠 나 오늘 학교도 힘들었어. 아빠 친구하고 이랬어. 엄마 나 이랬어라고 하는 애가 부모 몰래 무슨 뭐 도박 중독을 해요? 이건 상상을 초월한 애들이에요. 부모는 애가 도박을 하잖아요. 벌써 눈빛 보면 딱 알아요.
1: 다르죠.
0: 근데 이 눈빛을 놓쳤으니까 중독될 때까지 못 찾은 거예요. 아까 전조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딱 보고 얘가 좀 문제가 있네 금방 찾죠. 나도 이미 여기에 빠져있는데 어디 애를 봐요.
1: 그렇죠.
0: 그래서 나중에 애가 문제 생겨서 돈이 다 없어져 난 다음에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애가 중독이 이제 찾아내요. 그건 부모 탓이죠.
1: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보니까 돌고 돌아서 마음의 결국 마음의 빈자리 없게 여러분이 그 빈자리를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로 메꿔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인간 수업 오늘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이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 보내드리고요. 지난주 영상들 꼭 공부하는 마음으로 다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망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2133님께서 수수께끼 풀듯 푸는 그런 시간. 6328님, 마음들 곳 없는 자녀를 만들지 말자. 예, 응원합니다. 처음 문자 주신 우리 5219님, 인간이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우리 세 가족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0077, 5219, 6289, 3740, 3549, 또 7970, 6153님. 아, 오늘 참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세 가족으로 함께 해주시면서 처음 문자 주셨는데, 야, 이거 쉽지가 않잖아요. 인간 수업 영상 공유 받으셨으면 그 전 영상도 꼭 공부하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4267님이 기도 요청하셨어요. 잠시 후 우리 딸의 수술이 있는데 보호자 한 명 아내를 병원에 내려주고 저는 지금 출근하는 길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기도 요청이 너무 하고 싶으셨대요. 우리 4267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딸 붙잡아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실 줄 믿고 또 주님께서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응원합니다. 1011님, 조금 전 방송 중에 링크 공유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은 공유가 안 됩니다.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셔야 오늘 인간 수업 영상 공유받으실 수 있고요. 7306, 정말 쪽집게 엄마 과외 수업입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찔립니다 라고 하셨고, 1888님도 감동이 되고 회개가 됩니다. 인간 수업 감사해요. 4907님, 시간 있을 때 꼭 들어봐. 예, 문자 잘못 왔습니다. 응원해요. 자, 오늘 오프닝 말씀도 인간 수업도 공유하시면서 또 복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함께 합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이라니면 함께 찬양하면서 인사할게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동행교회 한차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원은 혼자서 미디안 족속 몰래 숨어서 밀을 포도밭에서 타작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는 것은 그저 자기 한몸 챙길 것만 챙기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보시고 찾아오셔서 그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서 새로운 시작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도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한 사람 먹고 내 인생 챙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생 가는 길을 180도로 돌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민감하게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단계별로 찾아가세요.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

나가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오셔서 밀타작하고 있는 기드온 옆에 그냥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도 기드온이 눈치를 못 채니까 어떻게 하시냐면은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이건 밀타작하는 기드온 앞에 가서 서신 거예요. 그래도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얼굴을 갖다 대신 거죠. 그러니까 밀타작하고 있는 기드온한테 하나님이 처음에는 곁에 앉으셨다가 그 다음에는 그 앞에 나타나셨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앞에다가 얼굴을 갖다 대시고 이래도 안 보여?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여기서 그거 중단해, 그리고 방향 바꿔, 이러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 일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결정적으로 내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내 갈 길을 보여주시고 내게 행동할 이유를 딱 허락해 주셨을 때 그때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는 우리 힘으로 할 것을 찾아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찾아가셨고 부르셨지만은 아직 두려웠고 겁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계속해서 너는 약해 그러나 나를 의지해야 돼 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약해요. 능력 없어요. 저는 겁이 많아요. 그래서 저 안 할래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약한 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라는 말씀은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내 힘을 의지하라라는 말씀은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그러십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건 내가 약하다는 게 핑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약하다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약하다 하지 말고 네 능력 가지고 해라 그렇게 도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시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진도가 나갑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한 걸음 디뎌놓은 다음에는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보고 믿어야 합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은 기드온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내가 몰라서 못합니까? 왜 내 형편을 모르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큰 용사요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나는 극히 약하고 작은 자예요. 이런 소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약한 거 아세요. 기드온이 작은 거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약하게 보고 지극히 작고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내 현재의 모습만 보지 않으세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내 인생에서 시작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모습을 지금도 보고 계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습니까? 하면서 자기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밖에는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벌어진 것 거들떠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앞으로 될 일을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 기드온에게 나타나실 때에 큰 용사요라고 부르시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나중에 기드온이 저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저는 그냥 포도주 틀에 가서 밀타작할게요.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설득하시고 설득하시고 설득하시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0: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기도원이 못 봤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원이 하나님께 따질 때 뭐라고 따졌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적을 베푸셨다고 했는데 왜 내 눈앞에는 그 기적이 안 보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 중에 하나가 벌어지고 있는데 기도원은 그것을 기적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도원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이건 홍해를 가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와서 앉으시고 기드온에게 나타나시고 기드온에게 얼굴을 대시면서 기드온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생겼던 가장 위대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어느 날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집값 오르고 땅값 오르고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생에 찾아왔던 가장 위대한 기적은 천지만물의 주제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렇게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만남을 내가 기적으로 여길진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이 보장을 왜 못 믿냐 이거예요. 한번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그 인생의 갈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일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유 하나만 붙잡고 과감하게 주님의 나라의 일에 인생을 던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헌신된 여러분 한 사람을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위대한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남구 달동에 위치한 동행교회 한차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52-975-0691 동행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뮤지컬의 복음을 담아 전하는 극단 솔라이트 미션의 새 작품 윈디시티가 7월 5일 주일 오후 6시 30분에 방어진 제1교회에서 상영됩니다. 상처가 치유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도시 윈디시티에서 벌어지는 기적같은 이야기로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01-2351번, 지역번호 052-201-2351 방어진 제1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 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성경연구학교에서 성서고고학자인 임미영 교수를 강사로 고고학으로 만나는 성경이야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성전에 대한 지식을 고고학을 바탕으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22-6541, 010-2622-65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서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무료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예전에 엘리베이터를 타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후에 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립니다 라는 안내 음성이 나와서 얼른 탔습니다. 원하는 층수에 다다랐을 때

다시 한번 띵 소리가 들리는데 아니 글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괜찮지 않았어요. 열린 버튼을 연달아 눌렀는데도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혹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라도 난 건가 싶어서 얼마나 긴장되고 당혹스럽던지요. 그런데 제 뒷모습을 지켜보던 또 다른 승객이 저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가씨, 뒷문! 뒷문이 열렸잖아. 조금 오래 걸려도. 네, 알고 보니까 앞문과 뒷문이 번갈아가면서 열리는 양문형 엘리베이터였던 거죠. 문이 닫혀서 나가는 방법이 없는 줄 알고 너무 긴장하고 있었는데 제 뒤로 활짝 열린 문을 보았을 때 그 안도감이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방법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문이 열리면 될 것 같은데 도저히 열리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주변을 돌아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열린 문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출발합니다.

0: 오라이가 이렇게까지 힘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
1: 저도 하면서 오늘 그 생각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편안한 운행을 도와드립니다. 천국직행 107-3번 버스, 버스 안내양 김하은입니다. 자, 이 시간 107-3번 버스, 천국 직행 버스 기사님도 계시죠? 우리 옥동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0: 아, 네. 한 주간 목사님, 네. 제가 이 신나는 버스 운행만을 또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어떻게 좀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1: 네, 잘 지냈습니다.
0: 네, 어떤 한 주를 좀 보내셨어요?
1: 그냥 이번 한 주간은 유쾌한 하루, 한 주간.
0: 유쾌한?
1: 네.
0: 뭔가 좀 즐거운 일이 많으셨나 봐요.
1: 뭐 꼭 그렇지 않아도 그냥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주시고 그래서 그냥 한 주간 좀 많이 웃고 네. 많이 평안했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네. 목사님, 그 이번 주에 제가 고정 질문으로 게스트분들께 드리고 있는데 네. 상반기가 끝났어요.
1: 그렇네요.
0: 이제 7월입니다. 네. 하반기 시작인데 네. 이번에 좀 하반기에 목사님의 목표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하반기는 저희 교회 올해가 이제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주시는 교회 그렇게 표를 정했는데
0: 네.
1: 제 기대에 예. 많이 생기가 있어지고 많이 밝아졌는데
0: 네.
1: 조금 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는 우리 교회가 좀 더 네. 환하고 밝고 생기 있고 우울한 사람이 와도 그냥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정말 누구를 보내주시더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은 다시 생기를 찾아갈 수 있는 웃음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0: 좋다.
1: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0: 네.
1: 또 한번 달려봐야 되겠죠.
0: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가 원래 진짜 시작이에요.
1: 아, 네. 맞아요. 네.
0: 그리고 또 7, 8월에 수련회 있으신 교회들도 많으시고 네, 네. 목사님도 좀 예정이 있으신가요?
1: 네. 저희들도 아마 24일 7월 24일에 중고등부 네. 수련회 캠프 떠나는 것 같고요.
0: 네.
1: 그다음에 유초등부 아이들도 여름 생기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활기와 생기가 넘쳐나는 일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네.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고 또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신 대로 네, 생기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네. 오늘도 이 천국직행 107-3번 버스 힘차게 달려봐야겠는데요. 목사님 네. 이 시간 어떤 시간인지 한번 네.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1: 네. 천국버스가 도착하는 정류장이 있죠.
0: 네.
1: 네. 이 정류장에서 우리는 방송 가족분들에게 미션을 드립니다.
0: 맞습니다.
1: 미션을 잘 수행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아주 알찬 것으로.
0: 아, 그럼요.
1: 넉넉하게까지 네. 드리시더라고요.
0: 그럼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지금 3233번님, 선물 감사합니다. 네. 샬롬 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렇죠. 선물 네. 받으신 사진도 보내주셨고요. 네. 우리 4540번님도, 키링 선물 이제 받았다고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또 오프닝 멘트 관련된 말씀도 전해주셨어요.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저는 집 앞 엘리베이터에 갇힌 적이 있어요.
0: 어머머머.
1: 네, 관리사무소에서 오셔서 문 열어 주셨어요. 아이들만 두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저희 집 층수에서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추었었어요. 아이들은 집 안에서 울고 정말 마음이 힘들겠다 다급하고죠.
0: 그러니까요. 하지만 얼마나 다행입니까.
1: 네.
0: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계셨잖아요. 할렐루야입니다. 네. 늘 방법은 있다. 하나님은
1: 그렇습니다.
0: 네 방법을 항상 예비하신다. 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봤으면 좋겠고요. 네. 저에게 특별히 큰 감동을 주신 4420번님도 계십니다. 샬롬 피디님 안녕하세요. 제가 일주일 동안 그린 김하은 피디님 이 그림을 보내드립니다. 어떤가요? 잘 그렸죠? 부족하지만 은혜로 받아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1: 네.
0: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뭐 하시는 분이세요?
1: 네. 정말 궁금해요.
0: 네. 네. 보통이 아니셔서 저 정말 찬양 나가다가 울 뻔했습니다. 너무 멋진 선물까지.
1: 예, 저 같았으면 아마 울었을 겁니다.
0: 이럴 수가. 아, 목사님 제가 울컥했다 울 뻔했다고 했는데
1: 아니 그림이 너무너무 예. 너무 예쁘게 아주 잘 그렸어요. 네. 그죠?
0: 그러니까요.
1: 와.
0: 너무 귀한 선물을 보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 천국직행 107-3번 버스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힘차게 이 미션 정류장들을 향해서 달려볼 예정인데요. 우리 4949번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라고 찬양의 한 구절을 보내주셨는데
1: 벌써 보냈네. 그죠?
0: 아, 참, 네. 저희가 오늘 좀 다른 그 찬양 정류장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1: 네.
0: 동일한데 약간 달라요. 그래서 우선은 네, 추억 찬양부터 들으시고 네. 네, 미션 정류장에 도착을 네. 하셔서

0: 한번 미션을 확인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추억의 찬양으로 늘 시작하죠, 목사님.
1: 네, 그렇죠.
0: 아. 네, 오늘 어떤 찬양으로 시작할까요?
1: 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0: 아멘.
1: 아, 언제 불러도 이 찬양이 마음이 따뜻하고 은혜로운 찬양이죠.
0: 맞습니다. 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1: 그럼요.
0: 그러니까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겠죠. 좋습니다. 자, 천국 직행 107-3번 버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추억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이 시간 저희 첫 번째 정류장을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이!

0: 아, 자꾸 웃지 마세요. 목사님 잠깐. 아니 목사님 웃지 마시라고요.
1: 매주 버전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0: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자, 찬양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와는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1: 네.
0: 오늘은 저희가 찬양 퀴즈를 드릴 예정입니다.
1: 네. 네.
0: 목사님 어떤 퀴즈일까요?
1: 네. 지금부터 어떤 찬양의 일부분을 들려드릴 거예요. 그 사이에 이상한 소리로 가려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그 소리 때문에 가려진 단어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0: 맞습니다. 찬양이 쭉 흐르다가 이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너무 은혜를 받은 아멘 군단이 나와요.
1: 아~
0: 그래서 찬양 도중에 아멘 하고 하는데 그 아멘 군단 때문에 가려진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목사님 어디로 네. 문자 보내시면 네. 될까요?
1: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맞습니다.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샵 3927번 혹은 극동방송 어플 채팅창을 통해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 제가 두 분 추첨해서 예, 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찬양 퀴즈 드립니다.

0: 자, 여기까지. 자, 문제 드렸습니다. 자, 문제 드렸어요. 자, 목사님. 아까부터 네. 계속 웃음을 참지 못하고 계시는데 괜찮으세요?
1: 네, 아유, 좀, 예.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아멘 군단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네, 우리 아멘 군단 때문에 가려진 찬양 속에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 단어가 무엇인지 샵 392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목사님, 그래도 힌트를 좀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1: 네, 힌트를 드리자면 앞에 나왔던 단어예요?
0: 네네, 맞아요.
1: 네,
0: 맞아요.
1: 맞습니다.
0: 항상 모든 정답은 문제 속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어떤 분께서 이제 정답은 아, 정답 하시면서 이 어떤 찬양의 제목을 맞히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찬양이 흐르다가 아멘 군단 때문에 지금 가려진 네,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인지 보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아멘 군단이 튀어나와서 다들 조금 네 다들 조금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1: 네, 뭐 한 번 더 들려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는.
0: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들려드리는 거니까 잘 들으시고 샵 3927번으로 어떤 단어인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이렇게 네 이렇게 좀 좀 뜨겁습니다.
1: 네, 아주 예. 뜨겁네요. 네,
0: 할렐루야인지 아멘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1: 일단 예. 우리나라 분들 아니신 것 같아요.
0: 아, 제가 우리나라 분들로 섭외를 할 걸 그랬네. 아멘, 뭐 어떤 분들 할렐루야 하면서 이 소리가 네 가려졌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 오늘 처음 문자 보내주시는 네. 분들이 많으시네요.
1: 네, 그렇네요. 네,
0: 8249번님, 6765번님, 네. 우리 6765번님은 네. 고등학교 노방전도 때
1: 네, 그렇죠, 맞아요.
0: 공업합에서 네, 네, 뜨겁게 불렀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정답 보내주셨고요. 4191번님,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4540번님께서는 모건대 제자들 선교의 선배님이시고, 지금은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선배님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찬양이다. 네. 라고 또 말씀하시면서,

0: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자, 목사님.
1: 네.
0: 힌트 하나 주세요.
1: 힌트.
0: 자, 이 단어는 어떻게 네. 생각하면 될까요?
1: 이 단어는요, 예수님과 또 가깝겠다.
0: 예수님.
1: 네, 예수님의.
0: 네.
1: 좀 더 힌트를 주자면, 12가지.
0: 아.
1: 네.
0: 뭐 거기까지.
1: 다
0: 알려드렸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좀 비슷한데 다른 뜻이 학생.
1: 학생. 네. 아, 네.
0: 학생.
1: 그러네요.
0: 예,
1: 네.
0: 보통 교사, 그러니까 선생님과 학생,
1: 네, 그렇죠. 네.
0: 그리고 스승과 네. 땡땡. 네. 여기까지 네,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드리면 안 되니까.
1: 아, 우리 보안대.
0: 예, 네. 여기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정답하시는 분들 목사님 몇 번으로 보내주시면
1: 네.
0: 될까요?
1: 샵 3927 우물정 3927 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맞습니다. 샵 네.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신청 찬양이 있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들려주세요 라고 아멘. 하신 분이 계셔서 이 찬양 듣고 저희는 정답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지선 전도사님의 찬양으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앞서서 목사님, 저희가 찬양역에서 퀴즈를 하나 진행했죠?
1: 네, 그렇죠.
0: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문자를 주고 계신데, 자, 이 중에서 저희가 정답 보내주신 한 분께 지금 연락을 드렸는데, 흔쾌히, 전화를 한번 받아보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자, 우리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저는 검서에 거주하고 있는 박수나라고 합니다.
0: 제가 성함을 잘 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2: 예, 네, 방금 박수 치셨잖아요.
0: 예.
2: 예, 이름이 박수나 치세요. 박수나.
0: 아, 박수나 성도님,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너무 아름다운 이름이신데, 지금 의미가 확 들어왔어요. 각인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자, 지금 뭐 하다가 전화 받으셨다고 하셨죠?
2: 아, 지금 출근길에.
0: 네.
2: 방송 듣다가.
0: 예.
2: 네, 짧게.

0: 답을 예, 정했다가
1: 그렇군요.
0: 전화를 받았네요.
1: 그러니까요. 그 고등학교 노방전도 하시면서 공업탑에서 이 찬양을 뜨겁게 부르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0: 네.
1: 네, 자, 그렇다면 네, 이제 한번 정답을 우리 성도님께서 네, 한번 공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 뭔가요?
0: 정답은 제자입니다.
1: 제자
2: 예,
1: 정답입니다. 빵빠레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2: 네.
1: 감사합니다.
2: 와, 전도를, 노방전도를 열심히 하셨던 기억이 있으시다, 그죠?
0: 네, 고등학교 때 학교에 SFC가
2: 아,
0: 있었는데요.
2: SF쇼.
0: 네, 그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공업탑 노방전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요. 네, 그때는 저희가 그 공업탑에 있는 교회에서 여러 인재 선교 단체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무교
2: 와,
0: 찬양도 하고, 예, 엄청 찬양이 뜨거웠던 그 시절이었거든요.
2: 노방전도 세대면, 목소리하고 제가 매치가 잘안 되는데요?
1: 그러니까요. 아니, 음성이 엄청 활기차시고 아름다우신데, 아니, 네, 아까 저랑 이제 잠깐 먼저 통화하셨는데, 나이 듣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0: 그래요. 나이가 많죠.
1: 아니요. 아니, 많다기보다는, 아니, 음성이 너무 좋으시다 싶어가지고.
0: 감사합니다.
1: 혹시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0: 아, 저는 보험 컨설턴트예요.
2: 아,
1: 아,
2: 네.
1: 이 많은 분들의 또 무수한 분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군요.
2: 혹시 그때 전도할 때 혹시 역할이 어떤 역할이셨어요? 예를 들어서 기타를 쳤다, 찬양을 했다, 열심히 전도지나 뒀다, 뭐 이런.
0: 저는 그 지금도 교회 반주로 섬기고 있는데요.
2: 오.
0: 예, 그때도 뭐 물론 반주자이면서 노방전도 때는 이제 뭐 신디나 피아노를 가져가지 않았고
2: 네.
0: 찬양으로.
2: 아, 네. 아, 목소리와 찬양과 전도가 참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1: 맞아요. 우리 성도님께서 지금 또 출근길이라고 하셔서 네, 저희가 그래서 뭐긴 시간을 좀 붙잡을 순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방송에 연결됐으니까, 네, 저희가 선물도 보내드리지만, 또 기도도 함께 해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좀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요?
0: 제가 아들이 셋이 있거든요.
1: 이야.
0: 근데 지금, 첫째는 이제 군 복무 중이고, 예, 둘째, 셋째는 지금 사춘기를 혹독하게 겪고 있어요.
1: 터널을
0: 예,
1: 지나고
0: 그래서,
1: 있군요.
0: 예, 지금 못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앙은 자기들의 것이니까, 좀 신앙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2: 아, 가장 중요하고 큰 기도 제목입니다.
1: 예,
0: 맞습니다.
1: 네. 우리 목사님, 지금 그러면 다 와가고 계시나요? 좀 시간적 여유가 좀 부족하실까 싶어가지고.
0: 아, 약간 있어요. 지금 한 4분 정도 여유가 있어요.
1: 4분 정도?
2: 네.
1: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 네, 박순아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아드님들도 위해 가지고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2: 기도
1: 성도님,
2: 한번.
1: 괜찮을까요?
0: 네, 감사합니다.
2: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이런 특별한 만남을 방송을 통해서 가져주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젊을 때에 우리 예수님을 힘있게 전했고,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박수나 성도님, 사랑하는 새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건강하고 복된 아들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늘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합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이 사춘기를 보내며 인격적으로 더 성숙하고 주님과의 실제적인 만남도 경험해야 될 때지만 이때 부모님의 마음은 또 조마조마하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계시니 우리 아들들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이때를 지나며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붙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두 아들이 될수 있도록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1: 아멘.
2: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1: 네. 우리 성도님 덕분에 오늘 아침 너무 재미있게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저희가 선물도 잘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좋은 하루 되세요.
1: 네, 감사합니다. 자, 박수나 치세요, 여러분.

0: 그 말씀으로, 네, 한바탕 저희를 웃게 하신, 네, 우리 박순애 성도님과 함께 또 기도를 했는데, 아, 재밌기도 하고,
1: 네.
0: 네, 또, 아이를 또 너무나 새아이의 엄마라고
1: 와,
0: 하기에는
1: 네, 그래요. 아니,
0: 음성이
1: 네,
0: 깜짝
1: 뭐,
0: 놀랐어요.
1: 나이가 좀 궁금합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아무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덕분에 좀 즐겁게 스타트가 된것 같습니다. 우리 9635번님 문자 주셨네요,
1: 네,
0: 목사님.
1: 아침 출근길 항상 동생과 함께 듣는 방송입니다. 오늘도 은혜입니다.
0: 아멘.
1: 답은 제자입니다. 네,
0: 어,
1: 정확하게
0: 정답
1: 맞추셨습니다. 네.
0: 맞춰주셨고요. 우리 2307번님, 오늘도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답은 제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8869번님, 제자입니다. 라고
1: 네,
0: 하시면서, 네, 정답
1: 맞추셨습니다.
0: 보내주셨고요. 와, 많이들 또 보내주고
1: 와,
0: 계시는데, 우리 7406번님 문자까지 한번 소개를
1: 네,
0: 부탁드릴게요.
1: 정답은 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전해야 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0: 아멘, 아멘.
1: 감사합니다.
0: 예,
1: 네.
0: 예수님의 제자죠, 우리 모두가. 네.
1: 그렇죠.
0: 제자라는 게 목사님,
1: 네.
0: 참 여러 의미가 있지만,
1: 네.
0: 그러니까 어떤 그 교실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가 학생답지 않듯이
1: 네.
0: 제자다움을 우리가 좀 갖춰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1: 학생과 제자는 조금 이제 뭐 사전적인 건 놔두고, 스승의 입장에서,
0: 예.
1: 조금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아이가 예전에 축구를 했다 그랬잖아요.
0: 네.
1: 그때, 큰아이 감독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많은, 내 밑에 배워놔야겠지만은, 제자는 많이 없다. 그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의미 속에는 정말 제자라는 것은 스승이, 아, 얘는, 이 사람은 나를 따르고 서로 마음이 정말 오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0: 네.
1: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냥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뭐,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네 제자야라고 할수 있는 그런 인정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0: 아멘, 맞습니다. 진짜 제자다움을 갖추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한 곡 올려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정류장을 향해서 한번 힘차게 다시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지는 찬양, 크룩스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0: 이번 정거장은 이행시 역입니다. 자, 지난주부터 새롭게 이 버스 노선에 편성된 역입니다. 네, 이행시 네. 역인데요. 우사님, 아주 네. 간단하지만 미션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1: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행시 대회가 열리는데요.
0: 네.
1: 저희들이 운을 띄워드릴 테니 이행시를 한번 편하게 쉽게
0: 그렇죠.
1: 지어보세요.
0: 맞습니다. 네. 자, 이행시 지으면 되시는 그런 정류장이고요. 저희가 늘 장원급제하신 분을 뽑고 있죠, 목사님.
1: 그렇죠.
0: 네, 지난주에는 장원급제 선물이 라면 한 박스였어요.
1: 네. 특별했죠.
0: 네, 맞아요. 네. 이제 뭐 배송이 됐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잘 갔기를 바랍니다.
1: 네.
0: 그분이 아마 태화강부터 시작해서
1: 맞아요.
0: 울산의 극동방송에
1: 네.
0: 막
1: 아, 기억납니다.
0: 네, 포함했던 네. 네. 네, 그런 분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목사님, 오늘 이행시 어떤 단어로 지을까요?
1: 네, 오늘의 이행시는요. 역시 이번에도 쉽습니다. 친근하고요.
0: 예.
1: 예수.
0: 오.
1: 네.
0: 예수. 네. 예수님의 그 예, 예수 두 글자로 이행시를 지어서 보내주시면 될 텐데. 자, 샵3927번으로 동일하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플을 통해서도 보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먼저 안 해볼 수
1: 네,
0: 없겠죠.
1: 네. 먼저 해보죠.
0: 네. 네. 자, 목사님이 먼저 하실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1: 뭐, 제가 먼저 할게요. 오늘.
0: 오, 좋습니다. 네. 그럼 제가 운을 띄워드릴게요.
1: 네. 네.
0: 예.
1: 예, 맞습니다.
0: 와, 범상치 않다.
1: 네.
0: 수.
1: 수없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나의 전부는 예수님입니다.
0: 이야, 장원급제 하시죠.
1: 와.
0: 자, 너무 멋진데요.
1: 예, 현재 목사님? 단독 선두입니다.
0: 왜냐면 사실 이거 대본 네. 제가 쓰는데
1: 네.
0: 네, 목사님께 미리 공유를 안 해드리거든요.
1: 그렇죠?
0: 네, 오셔서 바로 이렇게 네. 하시는데 네. 예, 맞습니다. 이야, 멋있다. 아이, 질 것 같은데.
1: 네, 그럼 또 한번 해보십시오, 김 PD님도.
0: 예, 좋습니다.
1: 네, 제가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0: 예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
1: 수.
0: 수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신 우리 주 예수님!
1: 아멘! 와!
0: 네,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1: 네. 네.
0: 정말 처절하게 참패를 한 것 같습니다.
1: 아유, 아닙니다. 장원급입니다. 장원급.
0: 아우, 네. 전혀 아닙니다. 자, 무튼 이런 식으로 예수라는 이 두 글자를 통해서 이행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수님을 위한 이행시를
1: 네,
0: 지었는데 사실 아니어도
1: 그럼요.
0: 괜찮습니다.
1: 네, 편안하게.
0: 네.
1: 지난주에
0: 네.
1: 거의 그 장원과 치열하게 했던 그 한 분 중에
0: 네.
1: 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그죠? 그런
0: 맞아요.
1: 것도 있었어요.
0: 네. 지난주가 울산이었는데
1: 네.
0: 울산 가서 뭐 오징어를 사셨다 뭐 이런 내용
1: 맞아요,
0: 쓰셨거든요.
1: 맞아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0: 네, 참신하고 네. 재밌었습니다.
1: 네, 괜찮습니다.
0: 네, 네,
1: 너무
0: 창의력 부분에서
1: 마시고. 네.
0: 창의력 부분에서 저희가 높은
1: 그럼요.
0: 점수도 드렸고요.
1: 네.
0: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뭐라고 점수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행시 예수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제가 이거 준비했습니다. 장원급제하신 분께
1: 네.
0: 드리는 선물.
1: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0: 발사 마사지기를 준비했습니다.
1: 이야.
0: 네, 감사하게도 또 어떤 분이 협찬을 해주셔서. 네, 근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1: 네. 네,
0: 오늘 장원급제 하신 분께 네. 아로마 오일과 괄사 마사지기 나무로 된 거 손에 딱 잡히는 거 있거든요.
1: 네. 오일로 이렇게 오일 팔라서 이렇게 이렇게
0: 맞아요.
1: 하면 되네요.
0: 네. 이야. 그래서 네, 믿음의 기업 아로마티카에서 드립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샵 3927번으로 이행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찬양 듣고 돌아오도록 할 텐데 이어지는 찬양은 이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표현하는 단어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오늘이 교회 뮤지컬 찬양팀의 음성으로 함께 듣고요. 저희는 이행시 보내주신 분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